0: 코니아 체도 멤버라 균도 단신 치린 여름에니 암도 적시 양라 공시 자개바 시지마타 소마샹기 규라 꾸마기 규겐 쿠르기요 콩남규인 초조의 주발을 안에 쇼아세에 세지 꾸마카 예디 퇴장 제리를 개발하 주구요 딩예 사르교비에 자개 랑구르나 디에디 치린 여름에기 굼답단 조안에 꾸마타 다구에 라도 개발하 겹시
1: 암냐노 암냐노 샬락셉티로
2: 에이
1: 대는 창원식 뉴리
2: 원치시
1: 에이야야
0: 자라 닥다 루비에 도비에지 조바 은우이 라도 겐시 세린 겨미게 사교바라 어고 은우이 다도 랑게 참으로 자도안에 자라 뉴그여 니에겐디니 조바 쥐리구 제비에 꿀마테다 지강 머리바라 권제 권담도 기규 대인시 숨으시 조바 은우이
2: 다 팀찬 중과 저시 팅게 자락 측차우 참어 라라 자락 답대시에나 차토글니 디타 근데 내 라메 디탑 되면 괜찮은 라모디 또 혹시 혈작 걸기 시험도 다 약다 단점 줬다 대도 배에 털지 않는다 다 약다
0: 잡아 균산 도지
3: 다 들은 가장 자신 땅탕 결급 끝까지인가 혹시 이런 건담 냉각해도 라사다 낚시 카라손에 다 답대보다 페인토포다 까진시 땅탕 결급 끝까지 시진고
0: 자기와 조규도 교신교부터 예람치 레고 고야 림신 통람내에 암대 당래 직심강도 통외 응음의 루규타 다자권잠도 꿀마카식신비에 조악배과라 도로응외세트 땡아 람수 응은춘바츠 암도로 흉람소되니 징제동화타 튀지도비에 체득임 다자 자기비에 꿀마제제 조악비에 권잠도 기원니 뜻디용하다 주기진비에 체득임 자기바 체린교미기 Gyalamji liyaku kusudu mimangbo gyalamdu shirgu. Ngunjunbi gangi la mitabara xunglam dindashi suyabara tojiji shugyu yin. Taja lambushardung tubatan jimjui tibdewi pegi kintin tuinziyakya gyayong sajakadu chimgiyu. Ngunjunbi nyingdo mido ni mido para yunzin tubgu rawa yuji sumbashi. Tengah lamsu ngunjunba cu ngujala dinni suyabi gyalamji liyaku kuti taja mitewe mangwa pedo gyusara gyuru masi. Ndrawa cu rengimgi kondramni tarringi gurmalin sara gyuruyon samba dinni yongmisi. Shardong tubani gyi tubi parta, pegyu lambuni digi dinbi lambu para amdu tami lambu dire longa dunjula zam gyugu chungzhong, xiong lamdi zongzhong dita mizu dire zeba mebi dewa jingyu.
4: Ngajungara bebungi, sadi bianjara bida kongbe zhowe ngunye kuzhu dweche.
5: Digile wun nene sube se, norsi ki ringne yugor tunle bida kongbe donggyor gyabyo chetab ka zhungni rangzong su lakdar che chun. Chaga zhuyu tang, chaga che si, rishu, shibje, mangun zhutab so cho ye gite ne si chu tunggyu che yubri. Chetab ka zhungni ki lakda shibzu tir, kile ta mangla penbe si chu ki guzhu rengxin qingbu den yubri. Ti chu, zonai gyabyo qibbe te de chi, chaga shukqin dhugu yu. Ge kib ki ay ngan rinbe yu guo zinjong kui to rishu tube sabgu ta chong gila chaga toshu guo tijek don yimta. Yu guo chakzin zong zhuyong la, zong rir, chaga guo tongchur jikca nga lo sumla gui ne dhugu yubri. Nanyin, thasa chonggi chenggwan chu ta, thoko chonggi nedong chu, shizi chonggi tingli zong, ngari sa gui bushin zong jie yugor thakjin zong la dambu ta, chage nguyang jay yupri. Thoko chonggi nedong chu, rinne yugor ju ki namchang shibzhu chi yu to, changme, zinjong kui rinbo chi yur mikdi. Cha shi shibzhu sowa ta, tuengyu yagu che ne, chage nguy changma tuengyu chi bu ta, rinne yugor namchang changmar gui di dang yupri. Thoko chonggi nedong chu, rinne yugor ju ki dang zu shu ji, shu long ki. Ngancui cesi nianbu lo nye le gui ne mengwi pi ju yangu donggu ta, nye dong gyami nyu se chu lor guor tongju ji dang ne che yun siwa ta, mengsi dinggu yi. Namchang zung zun le din ne san ne mang cho li shu tu bu ta, yungbo parwa, chong zui nyamdi bian jo dop che ru donggu yin si sung pri. Norsi mengwi ki ro gyo che bu ta, san ne ka ki rin ne yu guor tun hun le din ne yu guor chak jian zong du yu. Taja, Nidon Yami Nyutsa Chulu, Yugor Chakjian Zong, Jishi Pchimu Yimta, Zong Tang Chu Jubshi Yi Rimu Chene, Rinne Yugor Ki Kechu Wenzhou Chepri. Mangham Zong Wiki Shuji Xunba, Zong Bun, Basan Zhishiki, Mangham Zong Dini, Pyo Gi, Shaku Chimu Yimta, 总控诉这处堂得出约堂，给人忙不正常明白，如果常见总对于团建总有接送费。保护总会结束之宣布，总部登记为 CK， 人类如果天空配送错误堂，天空总这天将用其断车独立月。十八万块糖，苏龙北部月饼，金汉绿水电器业，龙岸对门中馈七街边中启民团南区月季送铁。如果朝鲜总对边七团肉饺铺，他同官办人行街肉饺西区忙不有钱。如果冷天三百中来，落日容易脱水所过天鸭皮煮鱼汤，对门落送七十零个月吧。如果重组菜单十七天，重组的过天送鸡煮鱼汤。绿水鱼果汤直接变卷，前面解决说，连南三百七团吃个肉饺钱没省，可是吃到这天，西区却偏不吃冬阴皮。第六推菜汤包，江阳街人内鱼果团内及白菜汤、菠菜汤清鱼，盘汤菜及巴西城西凉拌包，可煮鱼果金针汤、鱼果水蒸汤、焖水内脏菜及小水葱泡推葱不列，加之猪肉菜炖汤、鸭菜羹、煮熟的午餐鸭切盘鱼，日杂沙中汤插炖。坚果蔬菜汤、年菜外部葱泡推葱不来卡索索，加起煮出来硬菜泥汤，炖煮炖煮菜松盘油煎。人奶油锅贴只有吞来去，再去冲来贵属清不清油皮。吃个焖锅清淡干净清凉，热血汤、西街、东洲苦林街去冷水三顿清油。三锅汤从一开始人奶前边推到头，解释给我汤，让用中人奶油锅听起西街切不绝，人看拿水去点皮心，我这油皮。让用中六十天，三六天人内去出账，政府张贴，吃头卡中年龄，让中所七天交表级别六十天，门对吃头断定谈不停不谈，低头内六十天，团内四区两边顶手突破成个月季送不贴。
0: 这个六五年年最别些，中国共产党五年呢，老家党将民安科了顶替首位，昨天党跟你们谈，昨晚加拉们下东东呢，让你去科了顶替首位，日前唐拉小区这边结果，今天见么些吧，那些民安科不做团结唐建多表现，前个月十二中路线，今天见么些吧，这边去不谈，我从不是卡拉们的，仗着你去些吧点呢。你给点别偏中三边，那把路线当不的呢？我把它切清。昨晚将他们下东通呢，让我你去过了，点这是不是？年纪点别路线差不长，人民安全面单位点点根本写不贴。昨晚将他们下东通呢，让我你去过了，点这是不是赢了？台湾讲昨晚将他们组织不谈，打工把它整别，怎么春节的年安是讲赢？让江江日前连坐党组委书记宣布，主席委员陈仁杰以路线的就叫吹头七个，昨晚江南区南苏边，昨晚江南区列立了人别在位新官全部贴中位，路线的写字给老一样，天天切中些是不是？中央农村年轻职业立功加给的扩大十倍点亮的平江农村年轻立功团平江职业十二个月设计团年度水平安全不是克拉姆的长着艺术学不扬体育制度配对切不是六个月边安全不是天能作为加拉姆下东图面让艺术人给普及了七天切不谈每十五个月等距两年年久的咱们去这张护大对吧马些配给等距也不两边跟着护大可以不是安全不是克拉姆的长着艺术学别跟古典照片起等于忙不没什么给我写也不谈拉巴多看那么久看着错单清仓来给我钱不充裕不是的句也就是我话错了虽然特别过年看那么单这月等于也不领土把几个人写送不成这个月路线应把看那么写把那样那么谈三十多年前边路线先记得看那么的样的人们写别路线的这个生命过年抗中杀对将那么列这边等于领也不行作为江南传播公司那些蒙西这个同步连续重大的可以拉在把洋洋去卡拉姆西别路线的可对其下让王没把它可用个多按照他算了电龙堂南面接着对别宁多的浪人的军事什么事作为江南传播公司那些蒙西这个同步连续把张伟军去俺呢，作为江南局拉萨的用电卡唐北接近，你也作为江南偏街村子帮不脱了，偏街边角当几座偏街村窝了帮不养钱脱不接是不是？结果比于土特东，每九个月边，那你江南街冷地是不是边，日么先地这边，啥的江南街几两点边，这种天人们难安安静静都通度个月。 미리게 캐주 댐비 라메 첩드윈 쳬바타 차도아 당게 롭젠 쳬바 대신 표현정 이수 캐젠 튠조기 서윤은수 이수 점주

0: ngar xin zem ning tho ge gang kor yu ki bu che yak shu ki sa gong che su gyur ye chum je ti da ni kon zu che ji le chung ma xi je
1: sen ning ge kong do sen chu bu di ne go bu ju tu cho be jang lam ki zang de ge ling lem ti la jian de qian ba sa tu mi go ro zang de tu chuo xi zhun bu zum ki su xi kui bi jin zong de shi
2: ne chuo bi du zi zem ling yang zhen de kui bi
3: 눈눈
1: 全中龙城燕城领空
0: 생각나면서 고르치니 타 숨동 갸탄 게주 캡시 심바타 롱아친 주시 베징 로르르 챤염 체나 갸제 고타 청중 듄파와 파제 게용기 듄체도 레바 주리 튠법 동보르 전치 갸탄 쥐앙 심바타 네기 튠법 전치 고주레 통마 게와 제제
1: 네튠의 민네 당시 심중 치부타 네수 티도 체네 터브주 듄버니 싱레 타 총세 콩도키 레지베 군딩키 지나식시 지나가베 세니슈 군니 장경종 신뢰다 총세 팅키 지빈 수치기 체디스 미든트 초자 왕진준키 링딘디니 정용기 신뢰다 총세 콩도키 양타베 세든 레지 도조바타 라다르치바 군디 동베 롭정 롭수 시브제 라린시 이 시주브시 진다 손반데 손 정용기 신뢰당 총세 콩도기 미기르키 랑중타 십돌비시 리지 캐진기 소지 소기 남바체네 양타베 시튠 레지 다오주바타 라다르치 유고르키 지교 수지 시진핑키 남시 키지 롭중 딩섭체바티 미나 용르케퓨
0: 롭중 롭스 춤제기 각자니 십시타 조네니 탁디르토유 行列塔创设空道的总塔出人不言其列切别德都是松起浪下行松西天列界大为有切接触定色切的西天列界大为有切国儿起内天作为塞都随不塔塔德的有上起密切塔切得坚固啊土嘎界日日行卡塞随吧所住自这托丹塔没不所玩归地当月
1: 新的创建新的创设局的新区建筑根据来团体盲区做内的送的但我顺便得给图培给主电出国团建筑那修被根据卡唐不这么久三内提给新区针对真实根据那修没被录据就这位是他想啊了但是拉手国团东阿别领域度金给国号李秀图别他且错吧咱们录一清不穷度这样今天主编是对你 大少重机秋秋总才能想起每到红章地主电视罗松索顿里边安宁起永不蒙用这些就是林贵塔起来行队在松都这边南北套内来上了贵州区别电视体接了你东西三路吞在人塔东北国车阿东家塔等就吞吞死不提罗孔梅推送来家家女子不顿塔 成熊气泡塔行走吧给个出去人啊连续突破了归这头吧明日强用北巴国车祭塔丑东

0: 판다니 비친키 추즈구부다다지
1: 까망에 생규르
2: 생길링게 공함사 샴릉아와 양제네 텐디 까망에 생규 년주 시구예 서구베 티겐 뉴스에 토담보네 시도 재발신나 개컵 쉬고 직시 지켜 군동부 지세 주신년 상하이탕 장수 안회 장시 스촨제르밍네 쉬고타 초라고괴 림부시베 달련다유리 딜루 초라 안구바 바위 시베 대화티 지세 주진님께 추수구바 저장탕 후진 사참께 샬로 초키 지리 십지 추주이사 등규임타 대외 년장토 럭셔 림부 주실하 싱기 유베긴께 개용께 서구 망벌 차법법규타 하고 등규임프리 중앙남시 리공께 지세 주진님께 아주 추수주바 탁자 림부 탕구법규타 초라 림부니부 등규 년도나유리 개용케 롭스 조담 CD 지세 주년원 수요구 소부리 개용케 롭스 조담 CD 티니 진전 CD 타 처지 주니 처림 중오 년통 앙다 제 시지 토디유 롭스 부 조년 코와 타 중구 롭스 차관 강케 조니 체비시 인신 롭스 차관케 조담 CD 타 시추 코노 테브 요산 치바 지소 문진 치든 치베 처진 점디 타 촉도 섭시 레디시 임프리 유티게 투츠 지세 주년 전년 시체 당원 증조기 콜시비 차가 조배 제고 수지 리노와로 소부리 급디 콜시비 차가 티 킬레브 죽집도 토비부타 티트 킬레브 숨네 중국와 임프리 지세 주년 계급 동지 주기 캡처 체배 정실행 문바시나 디로 계용소 연주 두체 겸마 통초 숨동 겸미 줍실하 생기 유프리 서구베 계급 피규 올해 시도 체바시나 지세 주년 계용소 로피주 치체 루유 기승도 되티 로주체 동화 통초 정차지 계승부티 루유토 기승도 토슈리 동화 체주제동 파유프리 니트 녀츠 삼진케 존내 레시주 드와타 밍알 랑고샤도 모토베 콩케 통메 레튼비신 유지 레시티 딜류진의 개발 준신에 랑고샤동 톱스 유프리 녀츠 삼진니 간제쿠 녀츠 종타 리탄 종케 딘참스네 유타 디니 스촨 노규 서구케 서버토체 미 솜도 옌토 준신비 장제 삼바바시 티디 시도 제발식나 남탄디 준신지 게람 숨지 게샤 쥐키 뉴쇼 총도 치네 스촨 노규키 유고 레디 광비 쇼시 주주마세 겐덴 시레 튼제 치송 처여 쥐람 사브 드네 처니키 누덴비 쿠콘 튼레 림보 투주타 통십 타게 주여 대교 투주인프리 토교로 유베 게초 최된 칸둔토 지세 주님께 광모 리빈 지마망베 응어구 두서처네 高市 早苗 시兄께 니퇴된베 년께 시취타 침시럽타 진바 응어구 체프리 제구 조니 초께 용자 체베 城市联文班 티닌 광모 미치 니차 둔잠께 서용을 송어구 체프타 시에 미치 죽시 잠께 차도네 응어구 체유프리 지세 고니 인제 남시 주게 내주베와시나 디로 인제 닌게 최세도 숨주 섭실에게네 디코 로코모 최세토에 닌 투기 신두레게 유프리 여러분난 제게 나십다 십첼린 쳔베 디니니에 캡타 쳔네 여러 누마르 신투 유춘키 최세토슈게 진의 추구 규버라주 쳔 유프리 유럽기계 커망보 최세토에 남시 덴베 겐키 중쿠 최념 최체 칠송치체 슈치팔 유타 지체 주년 중국탄 여러월기 뒤대 미국 팅 X계지 닐레고나 전용 출체소 김주 툰제 퇴감업 중행의 롱내 폴랜소 여러계 컵도 원지체 유프리 산시신신 코초냠레 지켜칸타 랑용정 총두팅 랑용정 코초냠레칸 산시신신 표요레튼 루카제 계존이 체비 산시탄 표기 코종 총두 니자르타세 종교 루강도 총리 총두티 산시탕 푸니키 신뢰 튼제 뉴총 털람 자체치네 정식 타겟타 제주 진보 용결 귀수 삽진 유리 니트 랑용정 야자마베 탭진현조 김면제 총배 팅리종 대외면칸 탄념디토 시림토 튜윤님 둔키 깨집 체된 이신타 리미토 샥주 체배 원겐 치고 비우리 닌드리 망초 주기 접게라 민내 토마르닥제 체부타 샥주 체배 차긴 창외 여지 포괴 네버 죽수리 숨라 리미토 샥주 체유리 니트 능주청기 암두정기 창탄계급림배 릉총송경구이기에 골송랑고직두토제비 타팅 균치퇴망외고 티계탄국주고송탁잠당내 골송랑고타 다그체지기 구이지뉴주체디 창마시림기 골송서체드제비 골송랑고티다 죄구수구티 시림토 경함골송치배 짐주계린계신지세내 창탄계급림배 릉총송경구이기에 경함된자송제 댄송체결 퇴계자유리 생길링게 팅디 감내 선교 년주 수사 샴나 디글레고네 지디 슈벨레센 샴바남 림베신 세나유쇼
3: 아카 가져라 가시 가져오세요
4: 송다 비오니 다 생맞다
5: 이제 이만 세우세요
6: 중국 귀친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7: 기랑 쯔니 들이시네 아니 나초 시바랑장 레오 기구지 초 레오 기지 기지기
8: 디카르니
9: 헤니
8: 엔정 롱친 년친 레공 백엔 롱친이

0: 야게 초진의 삼단제 양 두슬레가 컨트롤러 레가데 가신 소레 간다 직 딱바지 동에 나올로 간다 맵시지 딘제 직 촌나스 그래 딘제 실리기 강에마 나 푸니 달 가면들 아니 네 무슨 뭐 치게 망부시 뭐 용그릴 간죠 아야 나 혼자 다 깨지셔야 가비바 아야 이제 좀 그 오장아 레가들 그 가비요 말들 이내래 양 딜이 계급 크기 미투요 혼자 다 가르시하고 있나 삼제 야 딘제 지기 수술 삼주실이기도 하고 아야 어 딘제 제제다 컨데스라고 그래 수수 클리 클리다 수수기 레가 가부메네 직 양수수수수 이 조난된배기 직 조난지 용구도 뒤에 개체무십을
1: 하셨습니다. 다시 오늘 다디 시제가 난수 직 수수 레가디 수수 가베 레가디 인다 메인세야디 생애전직 돈에 수수 직 순진기 잡고나로 매우 제제 벤치하잖아. 아니 직 그게야 야면은 밤에 겸내 구면 단지 야면은 개개인게 먼저 제제 오란디 장으로 되신 삼두사 딘데 제제 이내라도 야 가시아살 소소에 세브시라메 담고 제제 담겨 이내라도 다 벤자슬라브 치미고 부칠레 디담제다 소소칠레 디샤제 슈고리리 디간 페지 다 조야게다 가서 녀가도 마스네 제모르 봐
2: 지지
1: 다 원장 단다 권레 기랑니 니자로게 에 슈야디리 안주 직 문에 소소랑리아 직다 푹섬 르바 가르 젠데요 디 개침 쉽지레샤 다 제마 디간의 레 두고 연한데 야슈레 레 타나 레 두고 매베 있느냐 소소리아 푹섬 딘데지 여베 금전을 떼네 소소 남샤 군데네 즉 달랍제노 로 로중 진예 증언의 세위나 소소 즉 로띠 나로 세제 디게 자야 파 푸베 한주의 되주 디게 나로 가래 도난 식레 단 디 쉽지 개침을 했어 다 디양 가래 개침 붙여그래서 러비네 Labdren log, Lobdin log, Chile, Shesitige, Pa Pube, Maranzo, Mitsamolo, Liri, Yo, Je, Yomari, Soya Junu, says Yorba, Bechasan, Mida Mibara, Tadreling in Nuba, Semkam Yumdig in Nuba, Chizu, Tindig in Nuba, Yishig in Nuba, Taji in Nuba, Dizu Tangadizu, Chick, Susu, Chicko Carsore, Nan, Dichendu, Specialism, Nakian, Chendu, Slana, Gaganji, Gungan, Chick, Lobzen, Tidanta, Chick, Magic. 가르소레 시엔다 직 저와세다 로마다 저와세다 직 디주토알 키랑게 토난시라 제제 초에 주뉴디 디 쇼알이 냠보두스야 야게 주구요레 다 계속 키랑리야 심띵네 nga 디데 체우레 심상 직 푹섬다 저와지 매베이나 엔 키랑게 레가디 로스니 nga네 직다 다디 달레브리 다디 마잔 랑잔레 두세자 다 태교교 두수 교교 지제 딘디에 돈이 망부지요 여러반디 가서 미유 가서 매산 디데지나 짐리 다 미유 가서 주 여제 아니 다 직 소소다 전주 개배 시제 되게 잠베 멍시 토알이야 샤다 쇼알이야 다 소소 딘사인의 차외 두르브지 차외 돈에 가르르 돈아 쳔마지 미데 파주 깨지시에 두스마 소소 냠뇨세 두스마 공산급의 선주 직 냠뇨사야 다 디수 소야 주뉴스니에 디 벤차션 답데스네 칼라 소단데 쿠루 주단데 디즈네야 체체 아니 밀레 저와주단 밀롱어시 단다 저와 아니 한치 미데 미바랄 퀸젠더 준순네 디즈 탁주 근데 치다 오 디즈 창가게다 주뉴 딘수 야야게 드야 딜리아 푸선 주뉴네 미딜 쿄나 자세요 말레 디투베슈고 케세 기란치 소소 마산베 레가지간리아 레베이네레 타치도 베디 베게 카르체 대고 디요 마레 카레네 코 존루리 디라 야소스 레군신달 규리아스 드네 안타나 직소스 양지 레르디네 양지 코네도 무슨 야파제 양지 토탐게 직 레레나로 레아스 티다 데르 속베 직 고급디다 직 망부 쉽지어라 아잔잔 직 두슬 때비나 강라 제스든 제 망부 요하랬다 벤자잖아 앵은 레로츠 아야 창부 지금에도 우리 아야 통시에금에도 라소보 라소보 강라 제야든데도 망부다 지도 과이네 용구를 봐 다이네 찌유네 때비네 양 고급이에 망부 쉽지래다 오늘 전에 등산 지도 지 그 가래인네래 지 레리 사브든데 망부 통 용구도 왔다 그러와 내래 이르스네 에지 지도 과이네 내래 레셔다 슈킨 쳔부여베 지 계지도 자세 미네데 주 갸중 때버와 첼레데다 탄다나야 데 베드 가가드네 도한데 야 첼레디간 찰레 간간자스나야 디네야 지 예용 미지 야면 지 땀제 질신제 야 소소 삼르디 린단 다월소 간가 교 신제 레리 신다 간 레데야 데 마부 용고도 와 제상가 진윤의 샤베는 고급기 자마다 망부시우지리 제가 대인들은

0: 조조르디 소소랑 니기직 제레기 시제투줄이야 후준 제베 멍시 토알이야 아니 소여주는 이야기에 따였으니 가봐 임베인은 딜이야 먹었어 지어마 딜 제레기 여스게민도 나르샹
1: 디 딘제지샤기라 한두 녜슈엘라 당간주 레가데 소소가메 교질이 다 초에지도 조고 녜딘데 척도 요르바 아 이내레다 녜 탄데 당댕엔 슈브네 인지민지 소소 심캄다 저아시부도 당아 레가데 지금에 딱 한다 지기 마주네 지구리 아 삼삼 딘제 지구민도를 가인스나 다 다르카스 지조레 얄게 그랬을 때 전부 죽어라 디 녜 아자 메요소 말이기라 호공소 말이야 근데 맹간아 레가 신인들이 아니 아자미라 남유 직 부근년 보대다 딘젤레가 딘젤 가부요 엔카신다 홉티컬 균도 총송아 나미란다 샥주시세 나로 당도 좀 바미란 님 카세시다 기부지 총마서 아니 내래다 레그네 톰벌라다 간제스 좋아하게 우리 갈라딕스 용구를 봐 엔 딘젤스 체제 간다미란 무튜제 레가 사브데 조고 딘젤스 총송 아니 간잠진 인제스이다 인게 삼로스타미가 그신 칭차도 방아 레가데 가보의 민둘란다 간제 통면 조삼선이 총스 아니 내 당가 삼지 등등 망아 딘제 채널에 야고도 간신나 제마 맹강게 가바 미마다네레 말은 염료도 요리스 나 친추죠 요리 배사신 랑게 샤그주시세 나로글레가 딘제 시도르는 랑 부고의 주투그리 야면은 랑게 직데 바면 종세 나글레가 딘제 시도 진짜 로춘주 문내세 나주 갈레 마갈레데다 알레스스기 직 컨데스로그레 중나 소소기 내가 가부디 드로토네 약수레데레 아 한도 초진내세 야 염료사에디 개침부르셔 가이스는 간주 내가 가르치네레 뎬뎬키야 요 말바 라레가 데 미즈직 데 세싱 말바 세상 가리네레 염료사 나 수수제마 레가 신다 세대 좀 발어 나 티칭요요 낭다미 네 치신거 유스럽 제야 딘제 지금 염료제 용으로 와 아야 엔제 체내네 야고도 섬기기라
0: 제제 안조급이 한 도시 진단 하진 라바도 파마초 옌베네 다란 레가 템포치
1: 요지기라
0: 호다 제제 하이네 또 말이 템포 준로 제제 다운장 오늘 지 등상어의 지조디 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 ngansu peti midi riba yudi tate
1: tate
0: ya ane chiki juwasi tanda ten tila peti kunzen tima suna shibishi chanchi halam tama suna shibishi tanda
1: tsu tanda ji ji gila wang taga rantu
0: riba una chana chizo sinye di anzu chik midi inbe chana chizo digan liya chik kasakhan liya chik nyamnyon saya labad lo chungdu ina nyamnyon di chanmanda saya chungbi ina ta di kirangi tsoran junu yake tanyak ta kugab yakshuri tep chigo te deje ta mashi me tegu nalwa sheze mabu shivuji yore dele susu rangi nyamnyon saa je ani yi chi ding yi ya jo marwa ta laya kari ina chi kondu shubi ina di pe di shen ke janda chema tu ya jire sangi che san dire indu zane chik mune chik san loyo kaan liya ta chik nunshu kinye ta mabu chi yungu duwaan chi nga laya di nga tsambu mendo nga gabu mendo léga tí kuyú ná ló ló ngá ló tháng lén chí ñamén tó, ngá ló gyab yó chí ñamén tó, ngá ló tóng xá ñamén tó. Tá iné lé chí xén ké chú tá tán tá chí tí kó chéhuá tó yó ré tí léné chó tí má ré rá, chó só su rá ñí chí ngá rá tá chí tén tí kán lé ché ngé chí mé zé tí ná ló lé yá lé. Rindán chí mún chú chéhu tó sám sá ké tín ré chí kó rá bá, tá rindán kán ré rá chí ngá ré mún chú chéhu tó. Right. And when so lega kanje chimbe ne chizo dili ya chi legi main be leris yo mare da. Ro ne legi ro lega kha chi tu sungo se thebe di yo mare de legi kyap jo lega su ka chi. Ta han kyan chi chili ya pe ge ya legi che go ro. Di de yuzne di chane rindan yo ka san.

0: 我们这个马斯克人按住这干嘛个的米线给地头拉呀，卡的那边有米线给，俺那里的还有的，当然同学是，顶俺住同样的学，全部同样的学，俺的姐姐呀，当对就我这是吧？你来了，你这些些呀，没得，没得嘛的吧？爹，你真是多啊！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是吧？ 두시 진다 레가 칼이야 진베티
1: 하지마 다다리 세상 뒤에 있는 저는 오늘 딱지 돌드네 슈비네 지 에 로충두 냠냠 마보 사야 돼 개점으로샤 그죠 아니 죽어 정신게 아니 소소 오늘 가족지가 레야 딱 그것도 마무시부여 때문에
2: 제가 세상 결라 단득결라 기나니 소문듯이 에 간조 밤에 네 춘준에 레가 땜부치고리 레가 인지민지기 권해지간 레오를 학과도 안에 란드바다 지 응아지 얘기 좀 공유해 소마레 딘제렌 아니 란페 미지식데 기보지제 대요리 딘제 송고도 알 세상디 부글레 랍자응문에 생긴 예스물레 콘트롤베디 춘준에 지 간다 쓰면나로 뇌수 십시 리샤 저발은 안주 탄도 쉬면 시 지신도 콘트롤 폭섬 신다든 이제 유기리 아니 내내 콘트롤 다 럼유고 말 어 나발라 니 지스기다 나 마찬가지 용구 말이 지혜자부든지 최선 딩안조지 컨디스러를 판매인에 딕즈부를 삼다는 것도 발랑안조 지금 콘주야르는 코란조 수술을 폭삼용 시리 다르케스 미딘제 레가직 슝나로 레가 라나 약속을 말하는데 지조 다르케스 있다 열개 조심베 강리를 발 카리인에 레가 국어 망보 유스기 카리인에 간다 수술을 참배 레가 저거 봐 어딘제 유디서 봐 판매래다 지금 부글 삼세지에 계속
0: 不是啥什么的那俺做呀呀轮姐的来这个这个两个顶着这个拿了最多怎么给了去那你让他的送不能行是什么的哦但俺接不给我们开始死于那没想到的就那个苦肉民族开始说你连眼睛看着老是怎么记得那我那俺做什么来当也忙成都送给了开始呢从就对俺顶着送给了他他的眼我那是俺我那俺是两个的俺龙的油煎俺是说搞不预备两个就拉不了是吧那你那边呀嗯也许不能行俺名字记得第一次给了是哈古 말해. 강지톤에 신에다 강지톤에 지칸다 레가다 초아 가리네레 직사부지 얀딘제기 네단지 레디우선발레기라 디독해 마샤섬
3: 제제 끼라 탄데 송야디나로 로가 신비톤에 수수수서 랑가 샹구르세 직체게 직디 카르도선 탄데 끼라 게 제아 레가 쇼르바 어 디 레네 디간리아 디 코랑기 룽드리 생비 순송아 아니 삼바르바 땅은 줄로데리 뒤좀 보양지 하고기 龙 的 창매 깨블리야 人意 听闻 투추 척도 배주 단체 체제 체제 자라보 진지게 결과리 아장장 깨블로 스주다 내도 요리
2: 是吧
3: 스주의 유도 좀 뭐 체제 매매 밀리야 양 그거들을
2: 지지
1: 다다 다디 문에 찍고 갈소래 에 녀다게 뉴는 쉬는신 지금 안주 레거스야 들이야 지 문진 세브 중요한 거도 와. 다 벤처샤는 옛는 뷰디를 세유. 당 안 주직 에 다 지소디가 미 순대 진변에 다 등상 안 주직 지용 세 다와 숨 세죠 말래. 지된 다와 지 미세 다와 진단 다와. 다 되게 난 지 수수 진단 다와 스니 디 다 뻬띠 마부지 칼로 디 유튜브 봐. 자산 디노로리아 옛는 뷰디 쇼유 지 안 주 지소디가 레 촌에 제제고 촌에기 닝부라디 가르래. 닝부 딩원주 용에 차겐르데 카레 디니 바라 예와디 제베이나 따벤차샨 손에 닝부스도 지규 디리스들라야도 요 마르데다 벤차샨 간주 창문로 지 디기 구기 세야디 따디 베지 미 창문로 투문기 디 손에 닝부 질문지 지그리 상비다 라카레 제베이나다 지 로켄션 요아민도 파메 요아민도 구디 망조 레지 카레미네 지칸에 게트야디 터도 저는 간술 찍 되게 중요로 전화 선물을 봐. 아 되게 생일 거 생일 전화지리. 다 뒤에 온 애야 알아. 아니 다 차게 마음 주 전국 거래. 세상에 되게 쉬는

0: 당연히 부글이야 또 심바 카르테나 아차 그 베디 르바치 게자 윤교 레다 젠드리 카이온 아차 미기리아치 버티기 제도들 카르체오 카르체오 있는 섬상 르바치 가기 깨부스다나 가도 게가드 베츠부스나 아무 지차도레 두샤 미강로리아 르바치
1: 지지
0: 카르스강로 카이온 마르 파멘군에 따 수수지 몸이야스네 자도 사수수 부디리 근데 부디 베티치 고 가서 숙년의 무슨 야구 쉽지를 준비해야 되지 삼십 두야지래. 다 이나양 파만 남이한 부근이 뭐 되게 말이지. 부근지마 지구 수술 다 가서 강백한 수술 난지 지속한 미션다 딘디 채우로 구유 세븐한 딘디 채우. 세상 딘디 인류스네. 다 등산 부근만 무지로 두스다. 나길 샤자 삼루타야 디페 디무슈 교수네 디시브지 러베소 지르바디. 파메 베디 벤차잖아. 니마 땅아 개갱 내가 진유 니마 니마 파무서서는 겔라고지 네부데 로스견로 나칼 님분은 또로 나스 대사 김다 마무지 부글리아 딘데드 파샤제지 도저 툭주 세레스 텐스네 어 겔라 네디 인이다 세가 단겨멘다
2: 지지
0: 딘데 근데레스 디 디슈 저진데 카야마 아니 저 현진의 기랑 지단디 부글리아 로스 카테우스나 수인엘레 갈 수야워쳐요. 갈야 통샤오이.
2: 지지 겔라가메디나로 겔라게 부과구리스디 디샤사디 숭고마르다. 아디 겔로가란츠 두시디.
1: 지지.
0: 두시진단데. 저리. 다라지. 세상 딘제 두스직러 엔디간라 카바지 겔딘산 부구망부지 지기다 파마니 드바 레게 겜에 타르물데고니 에 볼라몰라자 샤야순데 에니 레지 겐고니 보다 로게디 계시해시라 메르즈네네 카바디네 개고 카바제베네 부에 주의 대대로바네 대대 아니 카바노로지 대대디 망부지 소소 칼로 줄이야 여러바데 대무도 겨르다 해르 퉁다
1: 해르지
0: 그래서 소소다 카레 파 칼로 줄이야디 십지기 디 쪽보다 디 십지 여러바
2: 오늘
0: 소라 칼로 줄이야 지디 시라 메르즈네 천난디 벤샤샤나 단다지 슝다 슝아서 대면서 좀 해봐 대대대대네 아니 뒤도 소소 직내 그 레제드네 있나 직 파수 직 슈비 있네 피기 피기 슈비레 코케 쇼스코 티네 마사스 코 나버레스면서 전한테 지난 레요 말다
1: 제가
0: 아니 지소가 레스네 레 직 셴리야 파 룽데는 피기 있는 디그스 포그레스면서 지라 매지
1: 그러나
0: 아니 나 초스라네 나라네 직
2: 와시비지
0: 디시비 세상에 나기일샤네 직 삼타야 디다 지소간레 강해집이 제일 다디 당부 근에 주면서 김산해 주면 버렸다 때문에 좋아 그래서 년버릇도 요만데 문에 란데네 그래서 김산노로네 지금 세소하고 롭소 좋아 소연 준유 그래서 미지소스니 딘제지르다 안아서 님의 담벨레 지금 직설로 두루두루 디스강으로 지금 전쟁 파면 롭소를 세야지 메레디 딘산도 이제 딜랭게데 침부심 자우리 김산노 문에 지금 니 당기시에 지금 미드 미바라 지금 다들리 마케시다 디디시다 수수생관 님디시다 디줄 없어도 저지 김장 없어 멍시도 무슨 야고 띠마도는 부글랍데나로 강에테리 님아 지소간레네 대회 갈레 테리어 터직 소수 레리스네다 자샤스네다 디소수 에직 손에게 자견치르다 디바 푸베 직 소수 대타제 미다 직 딘디제 직 디조엘레 아주 남산 근에는 개봐도 도난 치고 그렇지만 내가 야구지라야 치고 저기 좀 지야 신다 그렇게 주도 제모 어 저와지 보버 주고 말에 라툴로 주고 말에 부강가 뻬띠 차잔 밤에 제샤샤 제 저 말에 디 때는 저 주니도 이야기 용 도움도 안
2: 지지가 안 안 슬랍자데 되죠 다 쿠류디 다 주구 쿠류다 도와 세비는 쿠류디 뉴욕삼매체 레라체 카세체 언제 줘로 봐 배차샤는 말로 좀 야고 채나 진짜나 내가 뒤도 바르 지민의 견라게래 다 빠시 로중 야슈디 야란제 네게스니스런지 그거 랑글로 저게래 뭐라 로중 야고 유잔 간게 가부채 간게 직지야 랑게 로중 야고 채배시고 랑리야 비싼 르리 랑 창가 르리 랑 뚱아 르리 레랍시라리 카세브시라리 지소간래서는 뉴욕진 사브리 안생이 고베 뉴데레 촉두십 고동아
0: 다라지
2: 비싸선 레가리제 미수수님아 롭중 롭중

0: 尊重他农村的
1: 尊重他农村的娃
0: 作为迫及两年为尊重对的点了起我们苏里马尔新土米其林里的卡尔冲
2: 恰恰白马堂村别总日古在端木地新开超过两个区眼望级别四十步
0: 尊重他农村的娃
2: 尊重他农村的娃
3: 杂志党电别新开链接公开上定地李先生俄里文龙总开嘛还能开了起让南总理及南北团的战备增重政策我及初为南大的西部西平龙的票改度破局党总之杨队接受主任别信息预票提醒天界及年南度表演呢我及初为南大的西部增重给留初步提醒新开链接尊重人车我及初为南大的西部总开嘛还能开了呢突然就不被咱们我才见识到突然你说别把门村子制度执行咱们建筑用具电机没对齐与党南边准备的自我是空气厕所的江北同心堂为南堂让我的日月新旅机几个一级堂我唱不到空气刚才开始堂让心对外本人堂吸入了闽南哈列语不是还能开了起每个每日讲空气疾病的年为热度测试能把它找到空气那位没推讲空气疾病的年纪系统养鸡用数抗内预示我的作为南大的西北增重的呢文龙嘛海林凯勒哈佛的六十七名六十名一百六中南区怎么适应不到记录七东古的九名一流到西北内国站的平面堂清藏给推的级别脱度过程记录七东古的九名孙旅到孙北人我所不准确不是总体别满年了二日各十个人年别查过超高度七八堂查过堂推的级定度我就给没多突然给清醒二日推的推的级别别的解决多提提你咱们总之逻辑定的咱们去真的查过些日子我就解决了而日朝鲜总部部马克吐温内讲定着哈将全部能预备马赛假期罗伯伯出讲参加西西安院内请个主席他的派对样恰没有事让南极总旅团内暂别暂去敌南开了起让路你说这期空气作为用我去预备天南天内提的平松错不当虽然退吧退了那不接让南总理出去唐子去不提总之天气中之呢罗索以下都西巴列先不怎么样没不是太阳海林开的日让路极端路极了孙女你几不是破呢没西当那些学我的提起该些孙女讲学呢文龙国松给下边谈度进别各批人梦醒对了绝不真为那么绝不拆我心里去不是原地苦心别决定天南图开尊上松给原地没绿准备给为新年上梦按你三分级强制党典型能聚人了参政党团别特别七段上表我的基础托给南哥的给我来了准备给朋友圈的去吧还将忙不要求托别我的还能给别的拉心吧马赛落着前面他亲的英吉党法兰斯党加尔曼党格里斯党拉丁界给格里亚的王角型原点努力帮助准备朝鲜总开马堂露宿开间给国防托把去了空气二日宇宙卡堂咱们年纪这个忙不息了我比难呢文白落差日贴在门外独立机过这时不文白偏的堂落水拆下了皮我的咱们十倍密码给各宿堂我就全部托把了马赛这个忙不思想给三对讲托进这路七东古街我就我过了两者结束的还能开了几路西北七个样比我举空里人民建筑军堂他把都王不军舰军旗没丢起于堂六种学院的区别呢而以朝鲜总部部马克吐温旗突然就不把区域给人民年穷了的今年拿破仑堂继续呢还能开了日子送不样同样的那把形式 샴라 핑게네 헬린 켈러지 잠바당 푸노네 푸게두 퍼큐르당 좀지 양듀제 슈베 랑남 좀류기 남베 토네 잠베 정주진지 네기 초에 남타르 시베 류추부트 세르나 네츠 가가토중 안네 차보 처지 진심베 강들 넘바츠 니숨지 체네 로립스 콩남 네외 투타 추진 다이 칸네 부어튼라 셰키 규차네 우해진고투 콘솔 흥은자 투유미 지듀 지양자 민두메 마타량 샤와 지그릭바 마세 발다 테다른 예외 셰키 지슬라케 체장 멘다 핑카르 샤와니 루부르 갈순 참밀라 교수세 응의작바 조켄 창매 대게 마버치 텐수룽더니 지중 남기 키우티당 신두자디 키우티 제폰기 강지 잠레 머리깡 제폰식 직접 체중 시에버치 테네 유잠데 마고르와 응바츠 마기바 타타 뜻깊도 벌데 수조하기 타네 꼬리용 현디 콘주 샤왕의 마투베 제타기 샤마라나 고추기 샤서귤에 탭메탭 수조하기 땡도 직용하니 샤웨샤 민발 파샤생마다 팍샤생마시 러시기 야카르 내기 제땡도 뜨주직 수여바테이 민라 젠디엔 나쿠시에수 딱바인 테니 내기 라 차르잠 인베 베텝지기 민시 德主题 뿜도 나팅팅铁당 제외거티테 베텝난게 따티당 신투자 내기 남균铁라슈네 치라 제모윤링제와주기슈 德主题시가 하장장부유투 세무살리펜라기 삼달륜네 테랑 강두달 조르주바시 德主题 가브리 남춘술기 자타사와당 가브리 동첸기 로마사와르치 쇼바진가르 내란 뜻으로 쉬마드나 쇼세 수지 세무살펜라단 텐투 낙습도 참참나 주기슈 니니기 신기습도 강사를 주었다 미 조마뇽웨 사규 강인살라 주기유라 다소 친슈기 남충 코나 테네 친신 동체 낙습기 람가유나 꼰네 주기슈 칠로아 용투 니니기 딱바르 메토아 까라위라당 집지탕 스르친 메토아소 로조 코나르 나웨 메토아당 자이 춘부 첸부 카시에리 켄네 용기슈 가브리니기 종문 메티르지탕 디신 마초기 점신 초당 렌도 신도 아마 주바 주기슈 내라 암제 서규르 메가양 디 숭엔라 가부유라 자주당 신류 풍수기 제도 신도 아마 추규량 가부유 가브리니 츠 타동 지기 신제 느미나 초 주버량 주와다 내기 콘솔 치비케 바과 슈르다 지기 따르케 바과 사무 조로 지기 유라 따르케 능니 테니 므네 치신 심벌라 리샴나 작람식 유진 메코르키 딱바르 네츠 미드네 포르투치바다 가브리티 나루 교상라 링부식 조바들 네츠 징네 뉴르원니도 캉베난라 추기슈 가브리 종메 작람기 땡도 파란시캄 다식 두지 응응접 하장 침비 벼버치 네츠 김탕 파다 인리직 잠기사를 진삼 규린 신촌식 유바티니 초롱 띵링시기 땡도 준유바다 대잉예신 유외 삼배 띵내 주투 치즈 띵내 주와다르 로심 메디시 내랑 대이 띵내 조띵내 미프 민식라 내당 종무다 세모살리펜라 제기 낙습도 람논네 고르와 초주의 카시에 겹장 람마니 루프르 종무 듄티엘라 럭중 띵내 진삼 진삼 시 개뷰 침부치 마시체나 남진저식내 조교 총롱 삼바티띵내 조와르 메뚜미 티니사 루블라니싱 람디퓨비 경람시에메드 텁세니 니기 강지주디 내신 텐조 데미더 줄세 통마르 장나 티잠 마충다 조양 그릅잠 투주 루프르 장내 푸푸스르웨 자셀라 미세식 차바다 종메 메코르 용기 두고 시 개뷰치 니츠 람신 작람기 구르게 땡도 지네 커버티마도 내조 눈질 팀내 샤치 루치를 경례시 년가 채워라 메코르키 고네 추르에 창아 네수 동가 토르용와다 도수이키 투어당 테듀키 네조 낭네 우장 진가와르쿠 메코르 푸르와다르 주투 진삼양 시치르 주베 네랑 토롱키 띵라 송수 냠바충 테네 네츠 시슈 유구된베 다수 양결 랑툭잠충 김라 립투 세미키 유와 텐신라 창매 네자 최월 친네 김낭 미치경 대민도 보스턴라 탱당부친지 로다르키 근거상마 네기 하람 창조 수계와인 탱시 네기 잉글랜드 삶의 총주 충중식도 근주 지혜발 침배 대가를 탈가 직배 지우다 강가르키 남살루배 탕통 양신 갸체와 통신 강당 캬그배 상와 망부식 냠수용기 중 맹은배 락바시기 준신 창마 지불 제배 예게 땡도 로마 간부 타르토르 링이베 라민두라 자롱롱기 싱즈르 강소 뿡베 차장 동바마도 차당 치우 리규 메바테르 네랑 항낙 부상수 템부르 긴웨 지오다 양신 갸치웨 탕동소 강사르 계속 냠베 다시 응은다 윤기 삼유 캬바르 규루에 주베 제배 서시치무 랭신 솔와 냠바르 제바다 준신기 티오랑 동자르 쿰신 나 무무기 사와테나 니르 유루에 치수와 탐제라 하람 제류 토바당자 세시체무탕 갸수치무르 닌기 투수 니유 추경 캬베 담네 쿰바르 추진 대예 착자 하람 랭바당자라 대예 독신치티기 얄라랑용튜니 감신 니베 리기 자탕 동제 낙숲티다 착베 직된식라 큐르바틸 따잠 체질 임바달낭 민식 남가 팁싱 장애 신도 칠라 강 친부식 법라 니와낭 내주 강비에 칠라 규네 앙 당부르 송외 강기 메또 티다 락비에 짐바르 침바인 강기 메또 티다 랩루도 링싱 카구 심부르 살라 송와다 카와 초주 가시에 제네 법에 당신이 그 진용수 송싱 자팅팅 유직라 규르 강친부 챙강 법지 쇼발릉두 총조당 탕동 장마 못취득 재활규라 남미용조 카와가비 급진 남다 직장 리규메벌 미균두 나와니 무타민은배 강기 갸추친무다 대유추두 인깅일내비 준신 코나시 공무창샷내 탁바당와다 룽마르키 강소 길디 카웨 담마 강사를 불띵치 강변 낭도 특기 면이 우울도 발생. 내주 특기 탄의 대대 중쇼바다 제조류네. 내자 지휘 직등당 카체외 기둥기 내수 결과 등지 두송. 세무로 탁바 등수 체질 송외 내주 신도 직신 작발규로. 탁바 개별 강변 토아래장 착자 착시. 체류도 동경 용용치라 신기예가 교훈도 덮전 직수 중심. 남세 완나 농마르 차규 젠파 메바르 셔덥 높충 제바니 총수시부 귤미두 동니 되바당자 니마순바르 카와 친부 신의 법삼 제바당 치두 니메 깽고로 진기 판와네 튼디 벌럽랑 농두 추워더뷰 타예 농탄가부르 외난추 강기 디우부르 튼부당 카웨 풍부 뇽입진수와 소단나 속배 강수하다 탁배 기르웨 니그로나 소기 초근 킹네도 민남기 강소기 추네 럼중 참모 망부 시양바다 니기 류라 피친 균신 고라 고레 지네 치라 튼바인 캬시시기 칼룽 추도 모돈라 송우기 바르치 니쯔 가브리 카와 샹네 수베 럼중기 띵네 규바다 가브리 강소기 추도 강바 강중도 보신 침배 당신이 나기 세식도 졸신 天年 팔라치나 자라 양부식도 리기 유발 낭다 대가를 등신기 동부 류용다 너가르기 남사북디 링을 내바니 도가마 주바르 그 개바당자 등신기 로메 지초니 투규 민두진 님의 외설 등신라 최지 야가 탈리 팔람신도 왜 침침 찰라 동부를 툭삼 재만일라 내주 류기 뜨매 강사를 강소하니 퇴사를 신도

你是你都那么的错了心。

Thank you.

0: 게송양진별남내창연구봄키이기냠다고연지루시에캠비니창디연비양다치람디네키
1: 송게니모코주치주자난된초보창단조배투양기포냐농기따불치님집시에게터져라 KP에다

嗯，巴拉的呀，去你看那同步去之类，哪个？那是了。老公不曾学音。那俺开始写进步产品的模特里，在那学那个学音了。那学。

0: 레이 감사.
1: 감사합니다.
0: 너무 감사. 찬양 하시오 나.
1: 나 드시라니.
0: 아, 레이 광수나게 드시라인 벨. 네세. 안 그런 게 대가 참샤스네 들어 나라.
1: 나스케.
0: 응.

아치 파마 친치시르샤 파마레 장라파수야민두 아치 파마 자치시르샤 파마레 장라파수야민두 게마케

Yangawala, Tacha, Naran Chuki Pama Chadi, Stine, Pami.

0: 탄다니 비친키 추즈 종니 딱다지
1: 까망에 생구르
2: 생일링게 공함사 샴랑아와 양제네 텐디 까망에 생구르 년주 시구예 서구베 체겐 요르세 토담부네 시도 재발식나 개협 쉐고 직시 지협 군동 부 지세 주신년 상하이탕 장수 안회 장시 스촨 제르밍네 쉐고 타 초라고 외 림부시베 달련당 유리 딜루 초라 안구바 바위 시베 대화티 지세 주신년께 추수구바 저장탕 후진 사참께 샬로 초키 지리 십지 추주 이사 등주 임타 대외년점토학술전부주실하신기유배긴께개용께서구망벌차법법규타하고등규임프리에 Charim Chungo, Nianton Angda Jie Shiji to do you, Lopsubu, Zoyan Kuota, Junku Lopsu Takwa Kanki, Zonin Chepsi Yinxian, Lopsu Kagwanki, Jordan Siwata, Sichu Kornon Tabu Yosan Chiba, Jito Munzin Chidun Chibe, Charim Jimdita, Chokdu Shepsi Lady Shi Impri. Yu Tigay Tutsu, Jisi Junin, Zamnin Shiche Dawan Zanzuki, Kualashibu Chagatribe Zego, Suzi Rinwaru Chokuti. Gabdi Kualashibu Chagati, Kileb Jukjib Top Yuta, Tietu Kileb Sumni Jungwa Impri. 这次主年给客动这句给客家前辈城市联文版行呢第六节用所严重读册加盟同桌松东加密主席他行个预备三个月给客批用五年年写到七八行呢这次主年给用所老批句七册陆域给生度对贴陆局册东华同桌将采集给生不贴陆域套给生度脱序列东华持续接东牌预备 Nitu, Nyakju Samjin Ke Zone Lishi Jutuwa Ta, Ming Ar Langwar Shadoma Tube Kong Ke Tongme Le Tun Bishin Yuji, Lishi Ti Dilujin de Gebar Jun Sine, Langwar Shadom Tupsu Yupri. Nyakju Samjin Ni Ganzi Ku, Nyakju Zong Ta, Litang Zong Ke Din Tsam Sune Yupta, Tini, Sichuan Nubju Segu Ki Sibu Tose, Mi Somdong Yen To Jun Sinbe, Jiang De Samba Basik Titi, Shido Chebar Sina, Namchan Ti Jun Sinji, Gelam Sumji Ge Shadri Ki Nunshu Chung Tsi Ne, Sichuan Nubju Ki Yugo Lili Kongbi Shuxi Zhu Yuma Se, Kenden Shile Tunze Chizong Che Yor, Zhulam Saab Du Ne, Chou Ni Ki Nubu Denbe, Kui Kong Tunle Rinpo Tupju Ta, Chongsip Ta Ye Zhu Yor, De Yo Tupju Impri. Toyo Ru Yuebe, Ge Cho Chui Dun Khan Dun To Jisi Ju Nin Ki Guangmo, Ribin Jima Mangbe Ngogui Du Cho Cho Ne, Gao Shi Zao Miao Si Xiong Ki Ni Tu Dunbe Nian Ke Si Ju Ta, Chim Si Rup Ta Rinpa Ngogui Chepri. Chi Gu Zonyi Cho Ki Yong Zha Chepe Cheng Si Lian Nguyen Bar, Ti Nin Guangmo, Mi Chi Ni Cha Dun Zam Ki Sa Yung Nguyen Su Ngogui Chep Ta, Xian Mi Chi Chuk Si Zam Ki Cha Do Nian Ngogui Che Yupri. 这次过年应届南西局给内最别话行呢第六应届人家出在度松就说不起来给呢提供落后门出在头为您推荐新都来给预备有了南这些南西的西前年前别提年年是开不着钱呢有了努马新都有存期出在头学给金的初步局部让这些预备 有了提给客忙过出在头为南西店别给你中亏全用出现七松七彩休息牌预备 这次去年中国堂有了玩儿去推荐美国听XGG逆列国呢传用出现所轻罪团在推广恶中言的路呢破连所有了给客户往这些预备三西行情扩充两类积极看他让用中从对听让用中扩充两类看三西行情配有两天如何解决中间前边三西堂配给扩充从对你在他塞中间路岸的从对 中队体三西堂配你给新列团在牛从特朗表切起呢创新他给他在这人博用个归属三级预备你对让用中家长马背贴子连做前面去从北听力总电位门槛他娘的托西林托团员您团体给这切团一线他人民托下最前面文件切过表贴您团人忙错出给作别了明年托马特些切不他下最前面拆迁仓位给这破位内部出租人送来人民托下最前预备 你对能做成给俺们总去抢滩给客人别人从送用回去过送南国集团团这批他听全七天门外国去给他国主国送他咱们当年过送南国他大个车这批规制女主车的长马西林批过送色彩的这批过送南国提大最后出不贴西林托健康过送七百金主给林开现在三年抢滩给客人别人从送用回去健康店家送接电送车员团结在预备
3: 生日人家听第一个我们三九年之学差三个第一个礼物呢直接学别来三先不难人百姓三难有秀第一个人你 天降龙天年轻烈公天降龙天一
0: 赵伟拍样吞天文
4: 吞天文
5: 西边能塞得顿钱儿
0: 地门面不开不移
5: 来北康桑地那军
0: 谈的听见呢三个数百零千地呢
5: 彭中龙天年纪来讲特给龙天气给他路地铁动力前铁动力前怕能免康习不提示怕能免康习不提示
6: 怕能龙天破捏这了句免去旅所旅行民得为当强信免别卡的秋君心隆隆铁铁秋夕里就不擦了
0: 他的铁铁三星不定呢彭将隆城年轻来空彭将隆城铁带他录制铁动来前盘南免卡写不提着

0: 디네 토고르쇼 파나멘캉 멤버상부용 악상
1: 다리 위에 대야 저도 저디 다 집에 시내 이렇게 고딩인
2: 어 저디 다리 철로 내리라 철로 내스는 먼저 가균기
3: 빠뜨리니 들어 소화 리베기 수균기 아 믹스에 기체 욕주스 다 남들은 가셔지다 되네
4: 이 가봐 저디 다 로제 내기 딱 주스 되다 탄다 로제 내도 망부 이상 아 저기 고르스 작잠스
0: 롱키 팀블 고르웨 닝덤 기르모 레젠 디규네 꾸니 디디 탕탕 용왈뮤
5: 샬로크베 디잔디 니마르라 좀다시 간신이게 소원아 루브드다 용메리
6: 꿈바유 깨바유 라바유 깜바유
5: 좀다시 샌드키 루브디
0: 탄다 기랑기 센시버디니 변종 롱친 년티 리콩 별개 롱친키 팔낭맹강 시비 대당 루지 리생이

0: 호용도가 멘탄스도 땅에 도와 잡아야 돈에 대해서 그래서 도와 제시단 저 돈요율 조디 다 학과단 저 기도 좀 봐 동기 그래서 샤네도 좀 차부샤면 내시들이 좀 봐
1: 디제노
0: 레슬레세 다 제나 엄지랄 근데 쉬어야디나 예지기 내세야디나 타니에 좀 말한다 예지스시 디 그래서 니지디 아 근데 그렇지 나름지라
1: 예지기 딱 하려고 그랬으나 타니야 니지디 말한지 예지스 나지디 앙탄고 가려고 그래 고윤도 갈이야다 크균이야 가려서는 예집 예집스 다 나서 나랑서 예집스 러비야거든 네 당고 나서도 근제 이모도 문제 체크도 간래 가는 있으는 야슬럽도 간래 가려서는 나랑서 튀균에 가려서는 차다 야콩도 지네 근데 차스도 간 이해 이모다 야스도 간 지 이모도 나랑서 튀균이 양 문제 지그만
0: 지인도
1: 간래 가려서는 야스도 야 칩스도 간래 쇼 지리야 근데 가려서는 나랑서 치퍼제는 저와 제에게 가려서는 누부든 양부대야 예집스럽제 두스 문제지직치그지 안은 가라주 뒤나 로리아 신디 슈제 코은 가리치그레스니 왕자이 견쇼젠 차와 집에 뉴브디 냠주도 가리아 안 가라주 양디 크균나 로리아 예집 예집 예집 슬레비엔 딱견 김전조 치슈디 디젠
0: 아레 러슬러세 다 예집 네가 타냐 디니비네레 길라간도 콘소야는 신 야다 그래서는 딱 쇼직 수거를 봐
1: 쇼직이
0: 그래서는 샤네기도 와도 왕자야 견쇼제 아니 내시디 포인트 거 좋아. 레슬레스 티네 야디 임네 양직 야맥 내시 제르바.
1: 하니
0: 도체제. 다스 삼료나로 이비네레 코와디 무슨 도슬레 거 좋아.
1: 진
0: 레슬레스. 다 제장군에 다 도와나 니마 총세 쿠리아 도스 저도 좀 봐. 유아야 바과 중에 좀 두고.
1: 다디
0: 신조 유아야 신조 미만 수 이면 다 바과다 가시라 봐.
1: 가능
0: 신한테 로그 바과다 좀 봐. 안 학부디 그래서 숙체모 포인트 좀 봐. 안 그 동기 그래서 왕자 말아도 텍스. 체구로 차지네. 동 아니 배도 그게 야 매번 차르고 있어 그러고. 다디 그래서는 야직 입이 내려다 디 학부지 포인트 좀 봐. 왕자 말아리야. 괜히 해 주지 봐.
1: 진이 두스 진.
0: 아, 네, 레스. 다 제가 能给我多少钱？他这错完那轮，这就通用什么？年轻人看这那生活，当差不多有两个等这个，也没那不等这，没联系的那嘞，人家养成二十多了。
1: 学生，
0: 学生。但哦，第二个是俺们就哪里呀？跟这学校的第一，但第二个最给铺路说话里边那路里呀，养联系的跟这几里呀，我们就能够有哪了。
1: 学生，那当然，俺最开始是考虑呀，业绩是。但一年嘞，俺最开始是铺路说话里边那路里呀，那些的呀，开始工资起我的是呢，弄那开药。龙年开药时期间，那开的是七龙丹、南龙骨的年多冬节，那我当时开的是呢，准备小叶云康荣呀，那那些的书籍，那的王在起来的年节，那可以的呀。我当时米大木特别送着，可就团圆送着，米七种钱木特别送，顶着是那年代芒果就团结，那那这里开的是呢那个月是，但我当时开的是呢挺多书籍的，那这里开的药的是呢面瘫死了包的。
0: 哦，那是。
1: 我当时开的是呢。中路个苏州个开的药的是那哪只的呀？免神经麻痹是，都是吃着。那我当初哪只的，比如我当初比如苏州个前面呢，哪只的龙年开药是吃着呢，我们都是吃活人的。
0: 龙年开药是，哦，那是两个里呀，它都是免痰是些，是吧？是
1: 呢。
0: 龙年开药，那是。但的有这对男的开的是那个了，他妈给他这个男大叔叫了吧？开的挺大个，他比个就究竟是在乎了，比个，他开的点子联系的呀，哪用过那个了？
1: 但你拿着点，我当时前面开的是呢，拿着看这次那边来了，有的建议几个了吧？
0: 是，
1: 有的建议过，有的讲了，别的车厢呢，按说有几本谈的，拿着点车厢面呢，有的早起学开的也是呢，龙年开药是车厢面呢，龙的开的是呢，七龙，他给其他个数不能信的开的是呢，别的车厢呢，别的八卦当街的那个跑步那些，摩车那老了呀，车都叫起，干了叫开的都讲，摩车开了的是呢，给我们开车些的那老的那个周边那些，养鸭人做开的是呢，车站特别，
0: 别
1: 的
0: 车厢呢，
1: 鸭人做出了的呀，开了那些，但别的车厢谈的啥也忙，许多火锅的是吧？
0: 是，
1: 火锅送着开的是呢，三三那老的呀，炒个不都好开了叫，现在这个三三是呢，去了嘛，团圆都干了呀，去了个那龙虾不得给不用钱。这是吃着那时的开的是那南阳人咬人，
0: 都
1: 是些擦砖头吧。那点那通道开的是那给人家端的送不能新鲜，开起开的咬的是得不占穷钱。
0: 当
1: 的点我当初七龙到南龙角明白开的咬的是那我当初别的车厢呢，点那了呢，啥就拖不到别的车厢呢，看个隔壁推着那了呢，看个。

0: 무슨 카지스 격슈 저도 간다시던 님 주주행 안 나로네 너 거기 나서디 시디 자제 배도 거기 차야디 다 뒤면 버셔서 면주고 카프쇼도 노베선 전 안 카지 카라서는 매선 저 대제디 나로리아 샤제 님 주스 저 뒤체베선 저 체비는 안 거기 나서 면주 체야거든 뒤주 약슈디 강주도 간리아 안 가져서 출려도 간 안 차야리아 너 거기 저거 쓰여
1: 저저 뭐네 사실은 내시디 다 저스 내다 유는 제 경교 말하지 마요
0: 제네 간야 제요
1: 안에 내시디 주디네 갈라가 죽으와
0: 제네
1: 레슬레스 다 저다 통마르디 조디르샤 안함 주이미네 이제 초배 토기 도와직 세주 다루와 자주 테리아 이습샤와 계신 부실 알아도와
0: 제네
1: 나도 팅상 이빈네 다티샤 전님 분배 강제 볼로 전도로와 안 고한다 배 남지르야 베티 폴티아체 슈냐망고 어와 디디거 이네레 양직 소수 예수단 저거 양지 토나시라 쇼그로와
0: 주반다
1: 디겜베니 양직 소수 수부초라 테비나 용더 말바 도바지 단데 예지 퓨베 양 팀이기 제니시 레포노 용아 말바
0: 제제제
1: 제자 디토 랭게 수이네레 이스 나로나 쇼야체 다다데 디즈 단데 시라람도 제자 엄질라리아 다 조지 아 디기 근데 쇼야일 단데 예지 그네데야 다 세주 그때는 도나치와 가르주 나라
0: 다 세주 돈이 계시 나지데 나베 손제 제수는 가라주디야 세주가나 차샤브는 변은 나베 거블이야 가라주디 가르스는 디나로로야 디 룩시에 손제 차시에 손제 냐시에 손제 엔제간데야 가라주 세주가나 든제간데 섭서 직체 디네 가라주 가르스는 쇼다 디네 신도네 제비는 가르스는 철루마 샹저 돈제 손제 가리야리아 섭서 직체
1: 아네
0: 레디 체 개체부 직다 디네 쥐람 간데 제비는 나제도 포제디 당도 포베 급도 된 가라주 이지미지 칼이야 칼에게비에 고르 샤무콘에 미리야 메신게비에 딘제치마 체비는 응아랑주 가래서는 나스디야 맨주 체비 바라리야 고긴 망고야 가라 제약은 대야 디유스 세상아랑주 세줄이야 인지 미치 섭소 최고야 디게 드린
1: 어 러스러세 다 콜리아 등기기 진디 교긴 지디기 산데 유몰라게 어 엄질라리아 토제나 슈길
0: Listen,
1: 你都要去做了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 哦，那是了噻。那是了噻。当我那两只那个一年了，他一直当职位给他写着满过去，我就拿送了。俺这一年了，我那给他特人给他拿了要军械的么子呢？俺那里写着满过去写着了。 提醒可是咱爹陈哲基的那路里，俺最近来了，见老周来了拍下了。俺从年终，光个一边来了，见遍不拉个，你差谈别过年，俺那个一直给联系的，这边这些军员里，省委里、托家那学个杨光个嘞。好嘞，是的，是的。但我那个那个一边来了，他多少经过去啊？他提名给可是说，你当个当都给，俺你可是说，那是的，跟这一面提醒，但你当职位写着满不想做那什么了吧？但俺最一边来了推荐给，从那路里的，一直来了，俺光过去，写着满。 不仅限过去的一年嘞，我那个开行新的职位，那段日子值得多了。加上俺最一边的嘞，他的也这个年嘞，能够呢，作为那路也托那忙子的，我的那的单位隔壁也给人给，或者说你进门去，我那边也去，哦，差他别干那个，说三路单子一边呢，联系给，或者说那对面这个东西拿去，免干了，拿上做过来的，开行新的职位，那段日子值得是。提醒两届最有那个联系的呀，我看嘛能够全国学过瘾了。

0: 한데 온 차조 던지 좋아라서 시도라 콩가 이비네레 한다디 오늘 다니시 주베가 규림 나로 이네레 콩기 삼료 나로 이네레 엄질라리야 승윤이야 도전나 쉬어라르샤 코인네레 답에 기랑기 그래서 비게 지기 네시 주베게 터만디 토네 다 당도 용 상자리야 피해자 송게라
1: 레스 터전
0: 레스

0: 미미지 창념 거주 초배 용부 고친이 마신바타 정주구이 파제 개제 뒤마신바 샹타 총대의 중어 주도 고치니 마신바제기 뭐유 내출의 민네 정르르 특주제타 지대지키 더구이 조지체예
1: 롱아센 주시비시 장총기 림시김나 싱종레 캬공수 멍고 통주 니게 너중어 피타 최소 총동당네 싱바 지도타 Singpar ni chiki, pian chai chiwa ta, chom chai jen sun liu chiwa. Bian chong ki pian chai lekba chiki, ro gyo tun le ka chi du gyo gyab jo chie yu. Mang wu ti ta, sing chok be zi tun to ki, pan nun chung be yun bop tu kyu yu shi.
0: Jilu ni do ni shu zepsi loro, si chong ki mang wu gor chi ni do ngab ya da ne, ding tong chong zu zi tun chong sip ki be tun sa zi jun xin. 티레 추로 렘친소 멍시 지구이기 체림 니보 중화타 무규 제소타 미추로이 조주정신소기 레저규 총주 남방 살강도 규르게
1: 롱아센 주시베시 정용소 림세기입니다 사두 지둔 총세 체동 주바타 총세기 투장투 상주 겹세타 미추 로수 이세 카소소 갸자 갸주 겹세타 정중 시지타 갸자 고쇼 코게타 정중 공아스버타 망시 지구타 지베 셰슈 총세도 노르신타 캬기 마르베 중디 총세기 튕게타 초베 차기 삼미체바 레수치유
0: 지로니도 니슈 접시르 다와 주바라 너리세구 게르제종 워마샹 첨구 총즈 용기 유미튜잔 총주 립든 냠토 되간 사바르 베신 되간 사바르 까체 되바타 주로 특전 차창외 대강의 책임 지리수친유 정조티 시슌키 최든 제바타 망초기 장무슈비 자퇴는 지송슈디 추리타 내뉴 마가나 슈버소기 지덕규 조래 규르줄의 구디 당화타 지규르 초기 니르교원 치다 락린다디 정조적섬키 냠디 벤조로 구림 딘뱅아 니르교원 제바 로디게 론주도 정조용기 미리 참여명법 고치니타 촉동신유
1: 달로로 장경총 신뢰 총셉 팅키 주준 리동타 통교라 텀신 대모치비 체덕 거시 수보다 슝능아타 토동의 대외 남둔의 미디 체덕카 니슈 십차수당화 세도첸기 토담타 남장첸기 군디 동숨남배 통교제 체요시
0: 생각 넘버 2 광도 센트로 티니 고제토
2: 这些将呢，叫我主管协会被让将给社会卡他，得钱卡给，就去领东他，团购了腾讯内部设备过去，人别指令，人也别过的人。喂，天哪，快出去接川大小姐！
3: 快去呗，出去了呗，出去好些局呗。
2: 啊，第一，看到你那么卡巴东大，你不得参详？
3: 中国国政界卡巴东大啥嘛？哎，卡巴东大，千万莫说的些。
0: 新的鱼缸品种严了鱼缸及鱼品拉长，各种种肉捏动来的，品种的粘度不再特别偏见的不绝。中国新的鱼缸品种严了鱼缸。中国空间打开过车塘，中国开局点被几撮人路给冷落，每日撒空让缸冷落间，太空切换。 생각나不错，听的品种农村年轻裂空，覆盖农村区，深入入关注观众设备的前循环，大家是个人，来真的总体健康难看，门给不拉他，学习情况难看，你们自然拉他，不算针对了你谁。

들어 주행에 나로를 러시아 든조 인베 좀 제랍디 가르습니다. 주중 개배가 된다. 아니 감은 감사한 게 주버지 뭐지 남다 만다 카셰도 와 두준 나로네 태용고도 대주인도 좀 아니 글리글리다 기슈기 뉴기 달라고나네 아니 기슈 대보단 되네 아니 치수 사실 몽라바파 레지제 아니 제 드롭도 봐다 드롭 주루 같은데다 아니 드롭 주루 나로데 아니 학바도 까긴 이긴 견데디 숙체를 주도 좀 봐 아니 찍네 등기는 신 쉬브네 신 까마게 콘조게다 포장 보들레 강사르 제베 대만세 아니 동가 사연 죽자 그라서 다 뒤주마 뒤르바 기록이 민네데데 나 아니 간행 치바 야가르즈 벤조 자주 라서 그 그리아야 기슈 뜻이럽 되는 야파 랜랍 드 고지제 안테 니마네다 데 보들라데 주제 느림 근로 된제베 네 개발전 제 안테야 보들라단 개발 무지베 아니 주디스 네민도 프랑스 네민도 다 강바들이 접투네 아 야보 요르지제 아니 기슈 뜻이럽 되는 안 까나 이네네 다 그 뒤주마 아니 던제스 먼준자 아니 치수 그런 게 세급다 기슈 데 유제 노브세 드즈급을 안에 보달라래 안 최강한데 접지제 딱 먼저 드네 같은 것도 좀 집단 전에 급 든대 진나로 안 보참 보달라디래야 산행이 다 대면미다 소소 대근의 신출로도 소소야 안데 다 로보달라디 직내 전에 전배급기 든대 수준 예배게 사지 개발 전제 니네 안에 가로소래 다 소소기 성황기 지공수 처야 라소보다 든대 그 미세급 그걸 된제 안에 가서 마버 리디간에 안에 최강한 내면도 좁디스 내면도 참강한 내면도 하간 언데네 샹베 루규디다 타르토르드네 마무시란 제주어레스 디 안에 치수 다 가로소는 제로 제동 초기야 좀이 다 초기 등 등대지 등계 등대지 연유질이야 아니 원소랍디 다 포장식 샹한 고조디 아니 가르스네 급 뒤주마게 대비 열겨봐다 장부 DC 펜션 대비조합 체제제 학바도 벤 딱감 장부 펜션 남게 걸으셔 아니 원소 대비 로보들 레간이야 아니 포장 펜조합 댄스 샹버지 아니 샤메 만자야 아니 급 뒤주마 코난 주기다 인구르 지세게 샤마슈 주원주 안 등대슈제 대야라네 제베 로주든주 등구도 아 팀한자 아니 샤마슈 주원주 코난게 남다 나로레 에 열겨베 젠라네 하서 버터라 페스타 단에 달로 다티고레 버터라 페 네 라서 춘나자와들 시수 제세드네 둥기다 둥주 망제야 수도 춘중기다 감 감상 주비름 비치 남다 디나로제다 데 디스기도 노분 나와 주식이 청와서 둥주 나로레 둥구도 다 둥주 비즈비즈리 에네 둥주 망제지 대상에 가서 동아름 비치기 된데 나로 때네 안에 아 보란 디밍리 앞인 조라 댄세바다 안에 두주 둥주 다 제동 조지 좀에 둥게 다 게즈네 임베스 세비시라 디샤 둥주 림본다 장바 냠도 그루부루럽 제비제 캄부제베 고든데도 단단도 디네 만주 치수 제동 조지 십시행을로야 어 자수 라소바다 부장가부 마샹 콘리아다 하람 시지 치슈기다 부장지 멘로스 가르슨 대야 부장 빈조라 댄세디 두스데디 좀네 부장 랑이 릴라다 두주 예배 고든데 퇴용구두스 나디네 아니 치송다 제동 축자 시비생아 들어 죽된 게 뒤지도 봐 아니 다 가소레 베산에 시슝게 아니 칩스게 고고레 딘데질 대지제 아니 뭐서다 부장마부 부장가부 샹야기다 레시디 뭐서 고조르세 디츠도베 듀름디네야 작교시라지두스 등을 가르를 제브를 쓰거나 여겨보다 장배급이야 아니 중시 망보지리야 파주직 당일제 학바도 장배급이야 부장 섬주지 라서 사업 시험에 만세 등주리야 시부지기다 공도 구르지제 아니 급 뒤주마 표산에기다 왕지기다 대화라고 차지제 아니 디네 초실이야 권돔 단지 몸이 단지제 아니 지금 사지 망보지 당일제다 아니 디 나로리야 학바도 급 뒤주마 그 중시 등주역이 마 나로야 텐베 뉴비 등주리 하장기다 슈크천부 인스리 제자 아니 급뒤좀봐 학바도 장도집에 남다 라서면 나라도 봐 아니 다시 그 섬주들이야 병아시라 단지 아니 개가르지다 아니 개가르지다 둔주다 드그메 아니 소화도 보여 아니 디연율이야 아니 룬주지다 아니 시그 림보다 다홍다 오여가 다지다 두수 유에스다 두수 파도 네미에게 제도 인배 고르다 아니 대근의 신기 안 호연주도 봤던 도호종다 안 남기에 하자 디임자 파파파 명은 나로 임자 둔주 다 아니 둔주 파도 배든 전다 제와다 아니 둔주 파도 네미에게 제도 아니 시그 난데 섬주지도 두수 양배 고르든데 시라 손도 다 되는 신게 아니 나부친 배우고 송나로도 봤다 뒤좀 봐 아니 포장가 마샹스도 봐 아니 갔던 거도 준다 가서 단다 대변으로 중시 요 말에 제자 중시 사업지 상고배 좀 된도 아니 지라지 세부 차월에 되는 신게 아니 되나로야 급 뒤도 좀 봐 닝맹 먼저 있다 때르메 그 롱딘데 타지지 아니 테스 멤버를 일단 배그 추월에 해버리소 여기 리스물라 포장 제토나 아니 의월 타다 숨 두두구 유스제제 아니 롱다요 세산 등줄이야 아니 테스에게 멤버를 다 아니 닌데가 멤버를 쓰다가 주어 된 상게 마버리데 스기유스레 아니 멤버 그래서야 프랑 샹투는 야구 예배 고대 일단 롱날 요래 재산 등주 등교와 제고를 제지제 아니 망보주 등지제 나 등주 망제지야 단데 점야 원제도 지기 나버신비 남다 디세지어 통한된 초도 가베 단 등주 날로 등교도 등주 딱 집단 전에 닝몽 원조기 롱드랑야 샹제 샘무슈 기로랑 등대 날로 전에 등대 그 롱단제제 인지민지제 회사야 지금 프랑 샹고베 루주 등대제 제다 이제 벌써 민도 코난주 당도 학바도 나버신비 거리야 프랑 가버신도 좀 말해 공주세를 다가라 닝맹에 때문에 안 등대질이야 샤지제제 또 등교도 치수 닝맹 시중에 다 제동 주지 비생해야 해도 봐.

0: 링메 쉐브론스 능급 두즈마 나올로산 자도 코난게다 그래 지롱 문제 그 융진 다 게라 지슈디 간내 치베야 난년도 와어 딘데 지제 코난게 아니 보달라야 종시 야 종지 토나 어 탄데가 소레스나 벗은데 니 라소바 추 루 용투라 마세 아니 뭐서다 지그도 마게 자든데 용베 차샤네레 펜토시라 요르 지제제 아니 지감에 망고 좀 배고 때 코난게 남다는들 되는 것도 아니 링메 쉐브론디 센샤산리안 군조 준비 수고 받다 디나로리아 아니 팀 망보지 회사 피디 좀 봐 아니 비게 간이야 아니 마브리간이야 부단 샹고레 단데 대변로 중심 민도스 아니 지금에 시그 공가다 다 링다샤스 니네레 아니 제부 니리아 아니 팬드시라 요르스 좀 아니 나 전부 당도 좀 받다 공로에 충실의 제도 좀 안 된대 순도가다 당도에는 아니 대 소비 마음 대 대배진이야 지다 견체스 용고 말에 대만대다 나랑 그 권에 차샤는 된대리아게 지금 대응하면 된대 시 중심 민도 순도 안에 이네레 치수다 가르소레 머시 소비 마음 대레지제 장그 가르소레 스완도스 파 아니 지금 len sa yor de le ne le de ge du zu ma ji ge den le me be ge da ne zu mang bu tyo yon du zu ma an chi so nga ba chim bu le sim da je je je ane ji ge dong ju ji shi bi xian ga le ngo so ane quran je bu ne ane ma de ma bu re li ya ane ar su da ar cho ge den de li ya pe je ane tan ba ren jing ga le pe du zu ba ane ye yun ne ga so da ji ge nam ngo be de ne ane duk de ta ya la so ba da ane ji ge lak ba je be la so ba de tin na le ane ben den la me xian je la so ge da mang bu ji nam da na lo tyo yor ane ngo so di ji du zu ba ane chang de ge pu ba la na ge jing go le den ji Sajo de Neta, Arjo de Tanje, and Moyosu Kamba, Gebeg de Legate Samuores, Zora de Tatina Lone, the Tronsa Bemer of Densajo, Tati, Gup to Duzuma, Prangab, and Duzuma, Gup to Duzuma, Lebeg, the Arben, Zora de Tati Imbrata, Tronsa Bemer of Densajo, and Jeton Rishibshang, the Penda, Shibetse, Jinin, and Moyosu, and Arjo, Tatan, Gozu, Dakarello, Sum Mazinzi, Yanulia, and Prangab, the Tubdua, Tatina Loya, and Choishigi Minada, Tindene Mangojigayan, the Jigi Legalia, Shuji, and Guru. 부르지지 아니 고참브레 데디나로 배샤신다 디네인도 봐야 찍네 코코베 왕네 니네레 다데 조조조 주고 있어 안 디나로야 디네주 첩사부든데 야 튼샤 가라스 디도스네 아니 급 딘데지리 아니 조사 배무럽 된 레스 우투시 아니 저군네 스네든데다 아니 뜻이 잡아서 딘데 가셔야다 레가 지니야들 옆라 딘주 아니 구디 준준들 딘주 아니 가라소르다 아블럼부든데 지제 안 아버지 군네 전에 룬지 제구메브라도 아니 룬지 잡지지 아니 군 아란다라냐 아니 장 잡지지 장 잡지 아니 고 야우 처음도 지제 아니 시라지 파주 지기 계지 딘데 처음에 야 디기든데다 셰수든데다 아니 이기나로든데 세부 통기도 나디네 제도는 두기야 십주 십년 로래야 아니 불안가벽이 지기 좀고 차산 사지지 아니 아버지 뭐 대야 폐지지 원수 세고나샤 아니 제도는 두기 십주 십년 로래야 아니 좀 레라 용수 좋아지지 마도 다 되긴 쉬베 섬진 스지핀조 샤는나로 아니 제슈륜벽이 로산 최전기 아니 코란게 월 유배게다 급 두두두마가 좀 개제 우진 최인 자주 주년 주어로다 든주 라서 뭐 망고 땅제 아니 의자니기 급 두두두마가 러브리 망버진 돔지제 아니 포장려야 된대 조라 섬진리아다 망체지 메리 임부다 메루게 다 우진 주인자주 우쯔비지게 아니 의자니게 개본 망부 뒤지지제 아니 여긴 전주베게다 풍롭 다디 조디 제레스 풍롭을 받아 나가주 제주에부터 다 아니 벽은 조아 메리 중외게 루주다 아니 대근은 신상아 가제 단대간주 장안에서 때 봐야 아니 야 견제 루기 좀 와든 데게 휴지제 야 나선니다 아니 예 단디 이담다 아니 최종 송목하게 군인 망부지 집에 거든데 아 루주 세브시라도 단지 재산 등재 지금 좀 받아 불안 가부디 집단 전에 로숨기 나로야 지금 레시피스 조브라 보시.
1: 대기 시리라 중앙시 반낭지 카디.
2: 대기 팀러 캐왕키 리숑 송링 토라.
1: 다르키기 센시마키 변종 시리시비.
0: 근데

기 류제 고주제 아니 거의 중재랍 조랍디 따장비 스완디 맵 스위지제 아니 다 간덴 프랑스네스 준디 다 주르바 된제지 안초 은조 준비게 다 디템제서로지다 안데 그르지 다 디지제 아니 이네마 부탄데 프랑게 단데 온주 된슈 유스디네 아니 배드 미기기 도레 나무보도 야 탁보다 안 미기 간리야 아니 탁베 간리야 안 미디네도 스마 특수단 된데 요르스 아니 네레디 치수 아니 지금 민네즈 된데 하지 미카셰 사베스 된데 지도마 안 시네 디파 맵 스위지 아니 도레 나무 유스다가 야 싱릉부스 안 디간리야 미 자지제 아니 류제스인데 뜻제고 있다 루규지 차브레사 때든지 등산게 니두 템베게 다가 소라지 제로직동 곱장업 주 주준나로 당업주 십중업주나로 그든데 버리든데 다 니리든데 나 망보 제주도 다 등수 장가에 더 휴세도 들으샤 다티네 아니 로다 디레지르와 십중업주 친도 좀 봐야 제동 두게 구준나로 양 브라마브 샴브로 다 등수 다 지시 디바이장 배배워라 디바이장 카세브시라요 다 다 조라브디 디미유든 찍래요 마다디 제동 두지 집제니게 단 편든 이 배체 뉴싱 아닌가 돼. 아니, 영화 보지 뭐 얼로 산 자죠. 아니, 공부 좋아지지. 아니, 고랑 그 구동 있다. 휴세게 체도. 아니, 디스산제 자서 라서 봐. 아니, 위베게다. 중장 망보지 루루 쇠지지. 아니, 프랑 나로야. 아니, 슬동 하간 샤한데. 다디 미유 좋아지래. 다디 이게 미유 좋아디 간이야. 아니, 프랑 마부디 이게 준스 내면도 된대. 이거 용서 용호랍디 전 등행기다. 안주 표백 중시다 만잡아 드린대야. 주로 그 랑게 나로네. 아니, 되고기 진고려 빼샤샤샤. 아니, 된대 망보지 수용. 다 된주 나로 단대 슬동 등행기 가자 라소보나 다 지시 비숨 접으시라 되나라 조랍데 디시 고랑게 견도 몰이야 아니 아비 레빈 조랍데 수레스나 아니 단데 디센데 요래다 보고 멤버 로드 견제 다 든주 단데 최능 원조네 용브레 아니 더그는 신 신소다 지모데 수레스나 되네사 완전야 왕보 든주 다 되단데 공가사 지내려 봐 되네 코난이 조를 제베 아니 미는 망보지 요다 되나라 아니 레레즈도 좀 고조 학바도 디시 고랑 원소 비게 피해지제 아니 부담 마벽에 단데 차르고기 단다 르무딘데 지어라 당한조 자가나 단 셔지 투르바다 딘데디지 탄다 먼저 편중 이자 칸이야 슈어던데 체 엔티나로야 도브게 카르가레 스우카제 유메 카와카제 유메 기본 과등 유메 아니 토즈 만나 베데 딘데 세브시라 디제 탄데 딘조 간조 응어스다 페베 어중 그릭넬이야 심주 제에나 딘조다 베데 제시 베데 메도 메로 만데 차데오레 엔티나로야 아니 결론 잘 안 잡아 라소버게 정합 좀 비급기다 셔지 딘데다 아니 코난조 응어스 비기기 다 사조다 안티기 지가 아르쇼게 레가 딘데 망고지 휴지제 아니 티나로야 지기 아부 고주도 좀 봐. 급도 좀 봐. 남세링 벤진. 아니 군조 추라스니 애들이다. 급도 좀 봐. 닝마 군조 그든데 그 캐버심 망모든데 좀 지자. 아니 가르소레 배담든데 시야제. 아니 저시 트레인 좀바 라소버 제제제다 디지고레 가사. 아베기 레가들이야. 일단 고주 애들이야. 지기 템제 자신 부실한 남으로. 엔티네 되게 쉬는 신 보고 멤버 로드 견제다. 안 되네 상황 자 왕보에 가려야. 아니 다변 남좀 쓰니 된다. 정림바다. 아니 쇼역이 시그니니 와다. 아니 단데 로게 월금 인베 아니 가자 봐 던진 도지다 안 단데 디기미네 단데 등산 된다 밀린 문조네다 카나 지낸 도지 라서 봐 콘주 망고지게 소소소게 아베기 콘제제 아니 지 가셰게 더바 사도 오에 가셰게 싱게 더바 디제 가셰게 더바 소절레게 더바 주도제든데 망고지 제제제 아니 단데게 빠르간 나로도 바다 쉐근 좀 말하다 간낸 칸사다 라브라닝보다 제리 칸사다 주메 링게 나로 봐 아니 아보데스다 아니 코르딘데 망고지 봐 아니 사실 연유게 단데 금부용다 금융스러 금부용다 나는 아주 더디와 더디다 안 되버다 흘러온다 디그라다 라소보네 아니 저 아르가 오에 이네레 답조 오에 이네레 사 오에 이네 아니 테네 바본가다 열버도 바네야 사마버딘데다 아르가 신베딘데 오에 아니 또 얌딘데 망체지 엔 집은 오전에 오다 알 학바도 단데 디기 급 디디도 막 세버를 받아 단데 간조게 세고나 요새 아니 세베 때버 작버스니 해든 주다 든전에 레시 기줄이야 가르소레다 고와단지 아니 도다 신 참버딘데 아니 고와날로 봐도 라세 기주부터 장지 아니 기주제 단데게 다 자말링의 유스틴의 두 아니 수신의 두 등이지 아니 민수 오버드 루주딘데 두가 정도 딘데다 더 가르든데 믹스해든데 아니 망보지 소든야 더디다 반에 된보다 아니 딘네 아니 전제 간대 막 쓰는 등도 쓰는데 아니 랑르 자도였으니까 아니 공부의 자고 와서 나온 것인데 아니 참도 참도 찬양성 루스니는데 망보지게 아니 원소 단데 잘 나와서 그 사실들 친지제 아니 신등도 마 오지지제 단데 간주 불안나로 유배게 가와다 동마다 그분들도 다 가와든들 가와 정부시라도 다 배미 주장이 휴딘데 유배 망체지 아니 전난 원조다 명근 원조다 어딘데네 오버든조 아니 미드조 뭐 스탄지 아니 레가야 군디다 도스데고 제가 담을 조 용세기 다 가르소래 안 주게 아버 용세 사지럽디네 로레르야 고스접제 안 로탐들이 아니 잔남제 하즈다 아니 구름 남제다 원조 공봉 원조로 봐 아니 겜돈다 장르 카르도

0: 대면은 된데 미자다 줍실 하듯이 아니 응어스대야 다나지 아니 보통 샹야다 다른 능신 아니 소비 사진 날에 아니 어 믿은데다 보면의 학바도 지기 먼저 뿅케지 안타 다니에서 믿은데야 더바 용지지 안 보통이야 샹브레 스타디 믹스에 딱 소래 응어스게 레제게 유름을 가져서 아니 제로 지도 초기 고주 탐벽에 변된 입에 새 니슈니네 고주지 아니 대야 높스죠라 단단한 주다 대야 신놈니 다 대야 높스는 단다 지내도스야 제대로 좀 보통 마버 랑거 워 다가게 강부드네야 대야 높스 wā tēnēn jē, ane chāgāne gōzūjē, tā chāgāne tēlē namjē chāsāng sīdhir wā tēnēn jē gōzūjē, ane jēlō jēgdōng zhūjē gubchū gubnī gī, ane pēndā tāngbē cē nīshū ngā lī yā, jīdāng tēyān nūb yēyūng gī, tēzū māngchē gābūng chīmē gī, mētō nām cābrē, sā lū jīgdō dī gī jīdāng cā zhūgī bītā, ane pēndā sūmbē cē jūnē jē, ane tēyān nūb 사진 님 가셔 시기 시기 제제 아니 나와 건가베 체 니슝가 아닌가 아니 데모 조 라서 보다 제부 조게 두 님분 두 자라도 파 오제 아니 아르조 단지제 아니 나 주변 나로제네 사진 진주 나로게 딱 군에 라서 고 샤한다다 아니 숨바르고에 두 고조브레 숨도 아베게 단다 소고게 체시기 리모디 디디 좀바 디시 코란제 아니 디나로네 리모디니 뭐에 두 수레스네 급 디디 좀바 메로게 다 우진 로다 딘진 노브스니 조라 다디 안급 두즈마 르메 케브침 시라리 다나다 간조 부탄 라소벌이야 코란 그 체리 망부시란 제주어리 드 코란 건 수요지지 아니 딘델이야 야 르메 지바다 다 차르고 르메 지베 만제 아니 뭐서 부탄 두두즈마야 부탄 나로레 딘데 가르소레 르메 딘데 망부지 디브리 망부지 지나샤오레 아니 제도 조게 고주 고숨 긴 다완 입에 세 드는인가데 아니 지단제네 찡원조네 아니 도린 춘춘주 오제다 드긴 게 세바 대바 차고세 되게 야 랑자 고알이야 난지지 아니 자동문 주변 바 라소베 아니 고체체체 아니 미갸도스 수구에 단된 안주의 둘이 남머디 응원수 보장 레지제 따디 둘이 주제제 가라지 디체브스 안다 응원수 레가도 줍수 따디 찬수 둘이 인스제 안디 둘이 넘 남머디 도스베 루지나도 아니 급디도 좀 봐. 대유베게 따디 시산제자서 라서 봐. 아니 근데 카게 레네 다 라마다 주구다. 아니 고기제세 로상 뱀트시다. 아니 뎀베진다 보쇼투 주나 장바 예주리 리다도 소포로 봐. 아니 동군자양의 공매민나 이시 결혼다 된도 공매민에야 담베게 근데 쓰리기 때문에 민나 때문에 이제 안에 간대 된지 보셔 두게 안에 민나 초랑 봤을 때 망보지게 대 용지 안에 모여서 가든다 그 내가 진짜 민 강가야 내 신분 맞아배 안에 제모다 우중다 안나 된대게 귀만다 된대야 안에 소소소 무다 아 다샤다 마다 잠바다 된대 표지지 안에 내가도 쇼 집에 근데 안에 된대지 통구도 스타디 지다라 전에 보람하고도 지금 주지 고지 탐배게 변된 입에 세 니슈니네 안에 지금 주지 고주 고숨게 변다 시베 세 니슈리아 아니 배들 레드 주 트립을 된다지 레샤스
1: 대기 시리라 중앙시 파낭지 카디
2: 대기 팅르 케왕키 리숑 송링 토라
1: 다르키기 센시마티 변종 시르시비 균두 시지리 센이
0: 다디나로야 브란디기 코기 양등이 소다는 신다 소다단 티낭된 가르친 거 다디 조랍디 숨진 시시핀도 높기 조월 체베 아니 디기 높려야 아니 응아부친 비기 스동 전인 진지 강한지 아니 예윤이야 아니 라가신베 아니 디 강려야 토즈 만다 만다 살래 아니 망부 제브지야 다 배샤샤나 토스 담부들이 안 름린 라가나 린진 라가 다근는 신게 아니 중로 라가 라서 보여 봐 아니 디 강려야 아니 가르소르 디나려야 다 미소소 제브지 아니 무시와다 이겐다 딘데게 아니 라가 레레게야 이자 남주딘 산젠다 고장하러 와 고장하는 신제제 아니 숨비기 이리 만나고 터네 아니 라가 소소 명지 안 tinday je je je, ane danye je jo, an miso so liya, ngwa so miri je danye je nyenge, tang anzu dinsan je ne, kandaas nye mendo kwenye tinday so je, je je je, miso zi de doa, ane, da tozo nyebe di kaan liya, ko kyam ke je je je, nivri kwe mo shio, lakaan mikse yo ma, tozo sumbe kaan liya, ane karayos ne, guisan je jo kanda, an limon lakanda, janan lakanda, ane duygu beji da, sisum sinu, da duzu mang che diri, simjung, simjung duygu beji, simjung sisum sinu, norje benjo da, moza ki da, simjung di jen wese, da duzu mang che ji, tandegi kundin dunbe sidun yu si yendo, da 근데 아니 장조원 군조 아니 딘딘 박박하게 쇼 근데 샹 군조도 봐 아니 딘딘 기다 빈조 딜레 딘데도 와 다 치수대 교화단제 아니 참가다 딘데 차울 로 군조야 아니 뜻이고 봐 빈조고 봐 서수 남제다 가담 길라서 왜 부담 가사 심중 망보직 샹요레스 아니 디먼제 아니 토즈 강이야다 긴지라다 투다 견젠다 딘데 망보직 주제제 다 단제 다외 명함으로 차 대샤스 안다 딘데 인도 좀 봐다 급도 좀 프라마부디 당동 고조드네 제 치수베데 주다 수준기 멍시 가나야 아니 예윤이야다 레라가 비슷하잖아 아니 고다 예고다 아니 가르소래 단독이 된대 땅 안

0: 그게 신배든데 그 조어도 조리든데 배셔잖아 아니 빈조도 람다 장진 타르베 장진 조베 탈람다 디기님의 긴고도 그분 셔누 땡숨다 원주 땡슈다 모자 딘덴 땡슈다 두두 포다마브네 멤버제 아니 사실 신배를 다 담당한 저기 대양 셔누 니기 예유든데 그 사실 다 릴라든데 그 두두 님보 샹주바 메준 거보다 딜레 거보다 아니 주진 땡다 아니 자가상아 가제다 벤조 칸다 아니 시루 제공 진시 칸 라소버 한번 망버지 그 두두만 님보 도스 아니 리루 종샤스 딜샤 다디 카라라지 춘구도스나 프라마부 제부디가 찍내다 알랑아주 줄롱원에 차샤나 아 당아부 침베그 수도 점리긴지 샤양게다 조직 니네 안에 그 뒤표산에게다 지속이다 도슈디제 춘구도 디나로리아다 뱃데 레리멘다와 소제게 지금 나가만다와 안 디나로 쇼녀게 민나든족 용공다 가서 가네 지단제는 조다 의상의 집에 안에 노력함서 만보지게 딜몬 쇼지제 안에 구다바당한도 조베게 레르지 인도 좀봐 다디 안주 팀산아 쓰고다 베베게 리네게다 접준다부지 차대요. 아니 대그전 맛이 아니 친구 고문 강시다. 친구 뷰리 지중카 대그는 신 소비 예보카다. 딘데라소보다 아니 배보다 딘데네 미는 망보지 용지제 한국수대 주베게 다 딘데지 미리 만자와 망보지 링내다 락제다 소제라소보 닝도 뒤베게 아니 딘데지 차대셔스. 단 니부디 카라스는 그 뒤좀바 아니 베사네기다 간데프란 뒤주 제제다 롱롱업주하다 친구 좀바 아니 야 프란보다 라디 찍네 제레스기 신감 임 니네 안에 산에 시숑게 다시왕게 디네도 조르지잖아 디 첩시게 디네 토라야 그거 첨부시라 튼도스 다 디네 안에 학바도 숨부디 안에 송생금네 마 뭐여서 규용베다 아 조보다 라게다 능취디 기슈기 마버리가나 뭐여서 대랍 키제 디 디네 송제 다들 봐도 안에 보장보다 라스지마 안지다 안간주기 조보다 라다 안 제레스긴 두신인 바다데 용다서 차데샤스다 디 주데 리미 요마레라 미네 캐바리아 요마레 안에 디즈마 안에 길로자 마임베 단데 페제샤나 니몽은 저기 베르 주고단 주부 주고 안에 죽은 거 죽이 근데 죽은 건 좋지래 라서 그게 망보 지금 미네 내나라 다가라 문진 제제제 였다 드네 안에 보람아버 샹보다 첩지도 다 조배 가서 안 줘서 돈 드민 게지 칸데 다디 시돈 강게다 아겐리 이네레 난게단도 그 댐피숨 저버 이네레 다든지 마저베 뭐여서 디시게 루루스제 초지 제베게 아니 서둔 가자 틀린 자주 주베 주신디 나로 아니 사제 따사와가 쪽숨으로 이지제 배도 뭐여서 바 계셰 나제 다디 부탄 샹베 루규 서둔 샹베 고보 아 디나로 그 댕기 개발 바바 가르면 강가지제 다 쇼르 다제마 하람 납제 초지 리드 나제도 다딘도 단당 안준 제 용다디 간데피솔링 바르면 되시 아니 데 제동 굽지 굽지 탐벨로야 아 변준마 비준 칸에 바르도 좀으로 받다 단당 안주 강 망체게 직 시투브라비 다디나로야 자세 담보라도 내게 캐브라 파바 다디 제레스 인 두시 임바다 안에 딘데시 니브데 안에 체도 잡에 300 캐브라 파바세 안에 숨바디 두기 캐브라 파바 안에 시브들이야 안에 강게 싱바다 대다 니바르 니베 캐바르게 파바 한가바들이야 꿰베 캐브라 파바 안에 두부들이야 땡기 오이 캐브라 파바 딘부들이야 강래 싱비 두이 캐브라 파바 개부들이야 숨기 캐브라 파바 구부들이야 럽두 네베 캐브라 파바 주부들이야 최베 캐브라 파바 죽지들이야 연다게 캐브라 파바 중니들이야 안칠레게 캐브라 파바 조숨들이야 팬유게 캐브라 파바 지 안에 사저 조숨군에 지 등산관주다 무엇을 포장하느냐 토스조성 유명들이야 단도야 리슌심주기다 학바도 주리기 단다 나제 도시 제외이나 조성 유명들이야 단도 레스기 지금 세단 먼저 열들이 등산관주 용다지지제 관주 미강의 레베기 포장하느냐 토스조성 열었으니 내에서는 두두단 조합으로 생겨도 그렇으나 디세기 세동 가자들이나 세동디 평윤다 포장마비 평윤들이야 사실 조성 내 이어와 안틴대지단 조합으로 세무슝 같단다 무엇을 때는 사딩이야 간에 젠다 뭐가 적슈든주야 토스 망부시라 열었다 그 주둔 얘들 이내래 사딘 사딘 랑게 전에 좀전에 야진에 독서 조금 요 말봐 세상 뒤주 야 파주 삼단에게 아니 시야 뭐시라 도스 다 뒤만제 가르소를 먼저 세동 가자 되나로도 가르티 되어서 아니 로 담보 등이 쉽는 신제지 아니 민나 나도 뒤자 좀이 뒤를 하고 아니 망다 멍리 잡다 대비지냐 아보다 규면인데 아니 론이들이야 나도 뒤지 숨숨 뒤 아니 되나로야 아니 독서 민이 되게 접 된다 아니 더바지기 꽤 되면 미자 학습다 상바다 숭바다 처리다 아니 자소와다 상소와다 알바 아니 서소와다 착바다 아니 꼬여바다 드네 지기 자라겜녜다 아니 투다녜다 침보다 아니 지기 촌뒤녜다 아니 리무지녜다 리무지녜나로다 되게 쉬는신 우치모도 로다 딘진노보다 아니 켄제루게 아니 상아가 세베 원다 딘데라서 봐 아니 딘데 지기 맨담게 꾸샤녜 딘데다 에 미네야 자나네 담베게 미네 딘데다 베베 미네다 근데 망보지 다 민두스다 저 차다 테데도 와 아니 딘나로야 디 마제지기 스돈도니 긴지 가잖아 가려워서나 로선업디 가르다요서 아니 네 티겔하 주다 아니 간저 쳇다 아니네 잠바 시쇼 니다 다 심젤디에게 다 센차 그래 깜버다 룬바 차다 추르다 아니 눈다 따르거다 신기 된데 주제 망보다 아니 안주 그 쇼다 드네가 오마란다 안 대화는 신기 다 나르제르다 차다 마다 아니 줄이기 샤다 아니 공하다 단데 넘부다 부르다 배다 아니 탁바다 탁바드 나로 절롱기 꽈타다 안데 그는 신야 소머란데 탁바 레 잠만자 아니 버주다 가서 라소베기 단데 기 빡바다 아니 가다다 메 남에 나서 아니 괴진 신도는 잠만자 아니 다가는 신기 안주기 승무 상제 아니 망보지 위에 맞아 아니 대나로 그 돈벌이야 차단 잡으셔야겠어 다 뒤에서 들어주든 나로 다 둔주부도 아니 브라마바 샴벨 네 아니 들어잡게 나로 리도 좀 아니 베랍차샤나 아니 제도 니 니스적지 로리아 고모 강시기 아니 고맹기 단데디 아 먼저 단데 틀로네 틀로 된 바시오세기 아니 밴디다 제도 둔제 십시골래 아니 겨군도 둔베급이야 아니 심중 가셔야지 파 꼬이버 수 여지없지 아니 단대기 긴고 유세 된다 르랑 칸데 잡으러 봐 드네 아니 제도 눈 임금증 없이 로리아 아니 대하샤기 샹올이야 젤럽드 칸사브 주부다 제도 눈 임금증 앵앤 로리아 아니 보다래 샴데 아니 쉐드 벨레고 사브 주부다 아니 제도 눈 임금증 없든 로리아 군리 드무 코란이 아니 고모 도도 좀 봐 아니 세돈 드시 원바 칸야 사브 샴다 딘데 제제 드네야 망고지기다 자존지 아니 들어 잡게 나로야 대화야 아니 군지 아 가르소레다 제바 고바 주바 죽지 중니 라소베 세돈 라한 샤야다 아니 들어 줄고다 니슈 나로드네 아니 대화야 자존 슉 심부지라다 나무 나오라 또 단대보도 부산보도 라리아 아니 이제 커뮤니티 님도 딘데르지 가세요 그래서 나 간주 등산 세르단 데베 심주 제도도 나 간주 드린데 지금 셔야 되잖아 용수 조발이야 아니 강바 아니 저도 니지 좀 주도 스타 디나로네 특수선다 간주 버슈르 바와리아 사 딩우리 인도데 아니 제제 십주다 안데네 귤람다 다 곰조라서 보다 아니 지중 만도바 니자 집집 된다 아니 코라 지중 숨스탄바 디나로레 가와 리그데 아니 니동 굽게 쪽숨즈다 겐자 따도게 따 팅게 따 강아지나 갸다 십주 신이 따 므직르바 따 세우데 티베 체크 말바 아니 티네 지금 니모 조세기 급이 없었는데 십주 십게다 아니 고치 중도 적도 니지 십주다 가라서 기공 만자와 적도 제지 급주 고숨 사서 요래서 따 디나노 카시에사야 니모 조야 요바 카시에사야 롱주라 하는데 딘데게 따 자지 못 찾아 되셨어 드네 아니 다 들어 사변 나로 지금 국제급 중 어군 다 죽으네 다 죽지 부도 아니 중요한 징의 부네 아니 배별 징의 가서다 딱제게 레든 소중 단지제 한 든주야 실하게 십시 제제제 안 징의들 더 당부 집에 고도 샷 제동 고주 주주 리질로 량 아주 돼 아니 개형게다 조회 징의 송접 되네 대선되네 차버 봐 드네 아니 지금 국제 주주 집신 더 안가베 집집 되네 사실 아니 변종 예래 사바가냐 아니 보장 보들라 냠수 당부디 고도 샷다디 치수시에 아주 냠수 당부 말이 들어 사배 나로 냠 담보 들으셔 안 되네 아니 제동 굽지 제 신다고 주고 있나래 안 보장 보들래 참관이야 매균래 준도 좀 봐 아니 론니브네 제제 아니 당당 스숑이야 내상 준도 좀 봐 아니 신내 아주 세게 냠수 담보도 고주셔 냠수 담보도 루주 두주디네 제 제군에 아니 제동 굽지 굽지 굽시 버들으셔 무이디 가서 나도 쓰네 아니 칭아동 숨지락스 나도 와 안 되네 제동 굽지 제 잡제로래 안 단대 아주 보장 보들래 도담 추세데 레고 능마 수도셔 아니 제동 굽지 굽지 굽시로래 아니 점내 무시하게다 민트나로 초르와 드네 아니 냠스니부디야 두즈릉부지나로 고초지제 아니 무에 망고시라다시 카르스네 제로 니동 자메 주메 니기 다오 주베 체니 주네 아니 제로 니동 주메 고유게 아니 다오 주베 체니 스톱숨 바도 아니 로드윈 하자 아니 디나로야 멍위 응아지 니리야 아니 하람이와 동조니 삭스 동조숨 무슨 짓이라 다지제 아니 단대부도 신의 안주 불안보들라디 단다 아니 미강게다 단대부도 제투베게 딘데지 차샤다 디지다제는 드랭게 루규 롭더라지지 Richard.
1: Peggy, Sirila, Jungananse, Panangikati.
2: Peggy, Tinrup, Kewanki, Rishon, Sungling, Tora.
1: Tanaki, Sinsimati, Penjong, Sierra, Kundu, Sijil, Sinsi.
0: Tantine, Tandanganzu, Putambodalalia, Nyarzadang, and Chesa Shubig, that ring, Manja, that petty, Nagamanja, Mango, and Tamborjan Tueda, 장가 메뉴 받는데 망고 여러 받아 티나로네 배선 삼라버리 지슈나 다 가라가라 열었으나 쪼랍디 군인 그리고 망고 싫어요다 디나로야 찍디 그지 메뉴 봐 당한조 있는 중기 배차선 등의 쉬는 신기 주저 주부 나로 유베게 전부 다 주마 아니 가르동된다 삼보라 라소고 군인들도 그 메뉴 봐 당한조 제가 있으면 부커 이동 그 원소로 와오디 그 메뉴 비는 거지 아니 다른 능 신기 리물 하간다 라물 하가 라소고 나로 양한조 다 세상의 군인 나슈디 그만의 용고선다 로니도 연연진네제 아니 견데라네 용보다 아니 드네 마 용지제 아니 소와터다 아니 배보다 갸가다 가지 루기다 군에 망부지 아니 간주게 레몬 하간다 딘데나로 슈어다 디 점닝기 나는직베 군에 심주지에게다 제시 표준 소시디 엔 브람보다라 레스나 안다 지금 회장부 매버라지 딘데지 레샤스 다가 능신 딘나로야 다 히말라야 군에 여베 딘데 판제베 학바도 먼저 유엔다 민다 친구급네 대난의 초용백에 대난 포장기 나로네 꾸미세게 딘데 학바도 민기단데 눈쉬는 시 용러다 아니 쉔더급게 포장랑게 소세 망보지 포장보다라 지주어스 당은 신 들어 하장경가와 도와이와 진료 들어 응아바 어떤데기 나로게 당한 주기 장조게 자탄 사실 유백에 아니 배외게 세지월 같은 주기다 정유미리게 주비 스완디 주나로야 아니 아주 달고 흉남네 용백에 아니 군이야 민용 아직 안 보담보다 날냐자 쉬어레스 아니 당한 신 별랑게 주로 주주 주빈 잡게 사과도 된데 갈 거요 참에 아니 그래서 이내 식지리네 아니 감무서고 이내 오면은 단대게 벽은 높죠서고 땅 그리다 된데라 소분에 샴베 세상 군이 된데 망고 절 쉬어레스 된데 인디좀 봐. 만주 단데디 남부산지의 군내 심주 지배가 교제 제시 표준 소수대 불안보다라 인베데 단 주메고 버지제. 난 대근능 신 군내 단 자외 리글이야. 아니 라바도 최대한카. 다 뒤날로 조라데. 수동카도 조라. 다 수동카 망보 딘데기 소고 인지냠 채와 수중기 가서 락제 더그지 원튼다 된바. 딘데 인디좀 봐. 다디 점불링이야. 아니 수동이 망슈 아니 부담보다라 냐자 쇼 디나로네 아니 먼저 베베 수준 그리네나 세븐나시 아니 진점리 예샤 라서바 아니 세돈 점리 겐지 다 딘조 지단급 디디 좀 바게 아니 링네다 로규 추루 다 주제 라서바 초지도 지베게다 벼선도 보다네시 차보다 아니 다가는 신게 수동게 나로게다 된 링의 파샤 아니 강게다 딘데게 가르소래 차겐딘데 디나로게다 좀치 직든조 장금에 남았는데 여러와 급 디디 좀 바 님보 킹룸나베 최대 차제 라서바 다가 능신 게 아니 응어럽 두게 아니 가담 길리마 리메 최대 한테네가 망부시라고 다 니부디 가라스네 아니 보람부터라 슈베다 송럽 그 땡디게 레스 다 디나로야 직내 루주 유엔전도 되메다 신달레로면 베자 로바 디나로야 신달레로면 베자 망슈디다 표산에 내 전에 보람부터라 로 다 디가주 부디 두창다 전에 이와 십길하스 주어바 다 디 지다 표 용게 사 심배 유베게 신달레로면게 동보다 전에 안주디 제자 망한수지 차대 디나로야 직내 안주기 흉진 가병아 규다 제바 요양 환제 단돌레 자가가 사주리아 더조 위에 리지 덤규다 아니 맨다 찌다 아니 파주 개보다 런보다 르네 캐보 판주와 이게 동의 근데 주지인데 척도 요 망보지 주지 제도 지산 딘주 야 아니 신달레 로마 라소고에 쯔베 링은 나로야 다도 난된도 하장 게 자치와 띵서 봐 근데 저러셨다 대근 능신 게 아니 만주게 가르소래다 쳔가웨 아니 연급 바르마다 고무 용료 바르메게 아니 근주르 안 다가는 신 민주계에게 있는 건조로 안 다가는 신 간조계 간대핀조링 바르마 바르간 샤라 간조대 디스고다 간대핀조링 바르마 바르간 노 쉐바르간 게 바르마 다가는 신 대게 바가 아니 조네 바르간 다 된데 그 조네 건조 라서 그 바르마 망다직 안 바람보다라 쉐베 만제 아니 미네소소게 숨붐 죽지 제버든데다 아니 백고인다 안 빼제 신도네 자치와든데야 망부시라지 쉐베다 너 좀 간조 창보랍 전에 부드적으로야 정지도 좀 아니 치숨락다 다디 점블링 간에 안 사지지리야 냐사 제베 차비 망슈기 되지 차워스 안 디나로네 학바도 들어 잡게 날로다 죽은 날로 샴베 아니 진진나지에게 근주 라서 받은 줄 아니 다 남도에게 판에 파시하지 아니 주제군에 제대로 좀 말해 점블링이야 된다 대투베 된다 요레스
1: 대기 시리라 중앙시 반낭지 카디
2: 대기 팀럽 케왕키 리숑 송링 토라
1: 다르키기 센시마티 변종 시드시비 균두 시지리 센이
0: 다 되네 아니 릭직디 가렸네 세탕 그랬다 세탕 그린 날로야 찍네 전에 딱 망체지기다 준리 그러봐 되네 아니 지기 봐 제주다 진좀 된대게 망고 열어 딱 하고도 지기 준리 그리면 날로네 차샤나 드롭 중리 조금 라서 봐 되게 지단 단계 릭 날로잖아 아니 디날로야다 드롭 중리 예용이 된대 단가 된대 망고 싫어지 줄 아니 되네 마용지 아니 드롭 주행을 주루네 지도 좀 봐 안 안 저기 리면 로그 날로게 아니 메모 이내 켄지

0: 이내리 까만 그리 이내리 치수기 메사 이내리 된대게 리기 망고 싫어한지 요를 사바도 아니 지금 미니 장배에다 믹스 켜줘 된바 된대 아니 배제시는 까만 주인 도지 라서 봐 우진 주인 자주 라서 봐 된대게 저리 응원하게 차담하게 된대 전부 된대야 아니 보장려야 망고 싫어요 당근은 신 당근단 잡아대 아니 장을 집에다 로그리도 전부 된대 아니 먼저 여기 불안하러게다 디브리기 자주연합 전에 미문념 주시 아니 송동합이 하자게 사지요 봐 안다 티나로래 되게 능신 아니면 룩차산 참바 아니 낭된테네 아니 진에 주루그 룬주여 봐 니네 급소수기 아니 배바당 하세쿠기 아니 지금 망소고 좋아천 봐 원면에 지조가 넘버 천 봐 안다 그 능신 아니 신배게 된데 배산에서 중다 중앙 수송 바르게 아니 지금 루주 천 봐 하바도 지금 지동 조진급 중 아니 로래 장화부 침보 강원로 산에서 마 비신 폐지 아니 공마 순진 제외게 넘버 텀에 드리도 수 아니 지금 계신 능신시라 대요 Tinzu Indu Zumba, Potambo Lagan Dibri, Inemindu, Tatinzu Kanga, Juzek Samju Zamayimba, Anne, Peru Lujuda, and Suyu, Rigne, Chulu, Tatindelia, Shinju Jibeg, Anne, Hasura, Jeshi, and Zashinshi, Jesse, Lepcho Wars, Tagan Shingi, and Doge, Mansu, Jimmy Mangoshirajo, Tatina Loya, Tabjegi Gor, Kangu Gor, Genje Gor, Tabjas and Rishinjan Lasoba, Anne, take it about. Tabi nejo, tigang, da quama in nejo, tinaloge, porpo in nejo, the cayo, the human, the cayo in nejo, taba in nejo, da sundi in nejo, did a mangoshira, your son, dinane, genji rizuinane, pupomogi, kangu, tinalog, jujitsu, mangchezi, any, drunk, such an a yombeg, targoje, the manzugi, mixage, dembe, number puru, ane, shimbege, and such an a yombe, and a tandole, jigi, jirig, nalochas, and a simugi, genji rik, and a nagyant, rava, the joshuta, perjuta, along the yego. Zomjenda, then let them die among the Yorista, Dunzo, Manchesic, the Carosuraci, Luigi to Rinjuna lawyer, Podalalia, and Dunyata, and Jinzu Chevata, and Tandetune Chasana, Prambodala, Ringu to Jacinci to Yores.
1: Peggy, Sirilla, Jungananci, Panangicati.
2: Pyoegi Tingrep Kewangki Rikshun Songling Tora.
1: Tadakigi Zinshimati, Pyoenjong Shedashibi, Gyundu Shichiri Zinyi.
0: Tadine, any sugar sugar de caras, none of somebody caras, and Tandedule, Turo Sabinale, and Potambodale, Da Ringuda, Sujungoliata, Jimjuda, Sunjo Kandesimakor, Tendes, Tadinalo Yanganzu, Tenda Chamber of Cassio, Pesantine, Chigdi, Potambodale, Sujungita, Shingi, Trujidinde, Talabado, Gawata, Tumata, Cheta, Oda, Giunga, the Tabacota, Conjota, Rusia, Dindegalia, Talabado, Manzugi, Pebes, Misegis, Sam Diolia, Anne, Cassia, Shingu, Karaji, Juncha, Antinalia, Da Shingi, Jidizulia, the Guki, the Karati, Malaji, Projece, and Tea, Celonio don't you mean Dungulone, Jesse, and a legate, Pet Mutin, Jesse, and Shing Dizuya, Bujame Dieta, and a co, Mixeg in its utene, Condes Gum Dugume, Homena, Cassez co, the Shinglia, the Pignaloge, Juda Bun to Chesje, and Shing to Soto Chai, Mentendeta, and a Tazuji, and Malaji, Drawers. Tatina Labado, Shing Jueta, and a Shing Bujave to Dangu, Mixeg, Tredegis, Sassis in the Zuja, and a Shing Dunzo, Ningu in Nere, Omena, Tandasava. Dam have to in it, and such to Julia, and Buseta, and a Pigina Loya, Bully, and one watch to do, Leg to that, Tandabu Chetan Shimbekan, that to do a low, Halam bed, Lojudan using the Chino, that in any of the Carsner, the English Shimnish and Param Bodalati, passing one a session, such a Chetoes, I am, and Tindu in Zumba, Tigania, Lakbado Yag to Suyane, Chigitinde, Toda, and a log in the Yanga Yuzumba, the Nimshin when the Susit in the Georgia, and a Jello Nedo, Jangane, and Gozoje, Nimshin Wendadi, Casoran Zugita, such Jashun Jujina. 포장연구 된대겠다. 공리 니숨가 사진들이야. 아니 사실 만다만다 숨지 주지. 엔디나로 소소소소리야. 드링기 건다. 빼랍차시는 주도 니 숨쉬고야. 대세 단대간 주연 된대야. 차부숙 전부다. 아니 로제베 라소베 된대 유나. 안간주 주도 니원에 넘신원도 현지지. 안간주 강이게. 어다 메시 루가이 내지 안간주게 더바 된자 내가 진행하는 건주 뭐 이게 튼지. 아니 원에 딱 제치. 드네. 된대기 레든데 니쇼. 다 디네 숨베디 카레스나 바람보다 레게 수준 장리야 안주 차오 하고 사오게 사진 반도 메사드들이야 아니 제젤이야 나 로글레게 배주 제제 아니 그 체력 심주 팀병원에 아니 수준이 릴라든지 다 안주 파도스 제제제 물 대제 배수 배디기네 아니 신의 원소 강바 레레게 자전디기 배디나 로가 반루지제 아니 대야 다 안주 자가 집는다 제 모습으로 어딘데 제제 아니 보장게 줍제디게 그대임에 대해 하고 와서 다 줍제디 하고 오지 아니 지당 안주 팀물 미게 통주매 사제디기다 샴그 특수인의 르니바 즉배 즉마인의 아니 차가서도 있는 게 지당 어서 단답도 하고자 아니 보장게 영리 수준의 과부도 자창이면 싸워야 근데지 이면 단다 하고 와서 다디네 응아브라디 가라스는 아니 보람보들라기다 남중기다 메수루가 있는래 아니 대박이 된자게 십실내가기자 대가래 남장 조라다 든주 배드 녀신 바라다 든주 녀제다 로니 슈숨주 주월다 디나로 먼저 이게 남중기 민행의 도시 마임바 아니 단답해서 사실 미 로체외 사제다 제우체래 아니 사루베나신 아니 기스미네야 다 미다 아니 하바도 사실 심전신 배배샤샤나 지지다 심해서 주년래 코피기간이야 아니 간주 데스세구간이야 아니 람산로마 바지 아 미게야 내주유베데 하고지제 어다디 대만이도 시에토바 다가 나로 미메디 좀 말래 지지라서보다 심해서 파도 조지 체비나 어 사실 되네 아니 고민해 지금 뭔거기도 깨깨지제 아니 간주 비기 데스기 간래 말아 시간 차상 통하여 어딘데 소지 레그든데 치고를 딸하고도 딩긴기 쉬게 되나로 신기 든 나로리아다 가래 먼저 로그도 다지지 아니 신기 든 저기 거기 주위에다 괜 가리면 하고베자 마제베 가와다 슈단 동맹간이야 아니 자라 춘주딘데 좋아지 아니 해시 연유딘데리아 사용 라서보다 서구딘데 준비 최샤나 보장 간이야 아니 다 수준이야 괜 가리 용구이메 되게 장가다다 되게이메 파주 레스지 교화유메데 말하기든데 좀시 내려 오면은 말하기든데 최대된 인변판사 아니 다가나신 비진다 안신진 라서 사실신 별이야 장거리 유지지 안간주 낭둔 가르치면 남산학고도 세상 된주 등산 집에 있다 내가 쪼랍지 어떤데지 저샤 안티네 쪼라 타네 안 간주래 탄도 가르소래다 다 링위 텐제 근데 사업 수해야 된대 안티 안 보람보다 나로야 다 넘미 제모도보다 아니 지기 나나 나가 망고 예배 링위 텐주 안 간주 된자 리제게 남베토네다 다 원창 참여 어 된주 되지지 아니 밀리아 코든지에 디나로야 아니 르무이 내지 다 수주 이내래 어머니 민디데 이내래 냠부디데 파 따지지 아니 자라 춘춘디네다 닝제부디데 그 토네 아니 유고로 와 넘벌이야 파 진시 슈토에 어디데 지 춤브레스 다 티네 가르소래 지기 브람보들랄다 당산 남 삭바도 야게 뒤들이야 유고 요니에다 춘제 요니에다 심주 진예 망고 주니 좀 받아 님 다바리시 그도 그도 드라마 해보지 아니 님 지금 왜네 은우네 가라 군생기 바스티 아니 만유 최고 다디 만주 가르치고 좀 전에 가르했네 아니 소라부디 이게 강게야 브랑강 주준 강한 님부인도 좀 봐. 미 강 폰스테나 된자리아 경영 거라. 재산은 저 대야 체력 심주 제제. 님이 찍리야. 사지 된대지 간이야. 미 가제 주나. 아니 거기 비게나리아. 나주 수산 토구이메 대도 좀 봐. 아니 미라 단대제는 솜동 시동. 어 된대지 기다. 주대 응스톱으로. 안 대도 좀 봐. 나주 님지 응노네제. 아니 군진 강유체. 아니 미란 디네 유에나. 아니 님은 숨바 시범하셔. 안 드라마 없지. 한 대도 좀 봐. 탄살래. 아니 나주 낸제기 름티야. 안 담보다 안 입었지. 예지지. 아니 브란직 나로래야. 름티 만다바 규지제 아니 답베데 부도스다 쿠베데 그런 로지 마데베 사절이야 아니 미망고시네 눈좀 다 제디 파다 가소래 지금 매버서야 제도 원데 제제 단대야 제버로 지내래 미세 요거 토비어레스 제제다 단대부도 지내래 가로소래 머신 미 니머야 미바 동자 주요어들레 아니 단대부도 지금 주중기 된자야 내주게 라뉴요 말아 지난 틴들랑 안주 등상게 체리 시제 배제 단지 아니 보장래야 순접 제게 슈슈대 가로신유도 안 안도 등상게 지금 정의 심주기 탄한 거 토네 아니 불안보들래 미세게 시작 규규체 다 디나로 양은주 난 되게 쉬베게 누른 거 전에 이내리 링은 거 전에 이내리 다 링은 나로야 망고 싫어요 봐 안다 되게 링은 거 나가 늦은데 아니 먼저 심주 체제 디나로네 아니 불안 거 루주단 저와 체제 아니 단대 차려야 아니 불안보들라디 중화 미리 망고지 님도 루주지 아니 소소소기 개주단 소소소기 라제 소소소기 링내기 시리 배주단지 아니 차벽이 된대지 임부디 먼저야 아니 점물이나 주주체단 제시메 거브레스
3: 생각나부터 광도 생부티니 포당보다라 도덤추이 신의 심주칸키 심주보 쉔바 도지분조라키 포당보다리 신의 냐자키 탄디 네버타 포당보다리 신의 송급기 차덥타 냠용고라 치디나위 메자티지 팅디 편종시에다 시비 균투 치디리 젠 신점다가시야기인 레젠디 시비 친구나켄 바상치링라타 좀직타 조정슈켄 단전노부인 탱기 슈딘자고
4: Nyesh nyang mi se wurik spandaba. Nalo sang jasi. ngie terang tani jakob shana gam bu chob pi work spenda na bala na me tsera la xiawa lam zhou shge zig de tu yong mi zha xi shmon dam xie ya zhou po na ba nga zu zu mai nyam de na ya nyam de na yan da yan da come on

0: 平常龙青年青年看，别个龙青年谈的龙青六七来先输赢。
1: 你点红面囊了？家就别个龙青三伯伯囊了。我不大些你是因为先就我不控诉月呗，因为南站南市的一窝康堂康玉梅堂，他个能行的，铁大个设计的窄竹路，这个过了以后呢，我的这些输出不得，再不了就输不赢呢，新界得不了以后呢，我不先去告诉接家接鱼。借把茶洗把豆腐，因为南当送给吃呢，我不嫌我要送全国的衙役呢，我的这些输出不得，别的能行，我不打给各位衙，别那吃下边呢，新借豆腐的衙，吃出的血不赢呢，九八八是乔瓦康提七百。七八八汤，这就是七八八。乔瓦康的七个配置七百，那家塔皮七组的那么姐，我把七百因为那么汤鸡汤，就把七级七八八汤这位来的七来，我把七百因为那么汤松姐，我不大仙你给过了呀？那家就配个龙庭三八八那么啦，我都需要出不得。到底呢？我不打算西北扩展过一年的，我不打算说说控诉杜家南市的一万一年的。先呀，我不打算说说设计的在意，就当就路这个过了呀，那加起铺个龙井三八八南啦，这些修不的能行，提过了呀，那俺做这些修账，我的修账大概写个一，空都。这些书呗，难读难磨读呗，难读卡紧呢，我就直接就把我是写呗，搞了呀，写个字，完了，杨头头俺送的姐姐这些糖，我都收着个的。下面俺学个难读卡的是呢，大仙的南下顶点子，再过把过把康玉梅给过了呀，那他们的，家就飘个龙庭三伯伯那么了，我都就收个烟。大仙的以为吃鸡他爹不可能来吃鸡他没爹吧的呀那没接不得他也那样老鼠大仙的南下顶点子再吧的呀那会把他的卡的药的呗甚至呢那顿地过了呀那开白车了呀这些肯定是工作呗是呢七八八汤吃完鱼鸡让他们多吃的饮食下面得不得去输赢呢我到这些顶点去给我的七八八汤吃完鱼给让他们多吃的饮食呗下面的可对样看的是呢七八八控诉鱼呗我不提大了我不打死鸡蛋连什么鱼就我不拿控了鱼呗我不提大了我不嫌弃谢谢大仙你给一万拿了多吃的饮呗我不定我呢这些糖我都能给的先样看的是呢刚才是没弄到了呀俺就先没定的嘴巴了大仙以为铁掌图吃不绵羊吃不糖吃鱼肚子里一窝铁这呢大仙糖之外吃进南疆提供都是杨家准备做起来给刚才三位没弄到了送给先没铁大哥拿到了呀卡的谢谢卡的电脑我这边是呢大仙给一窝西北一窝顶点就这胳膊了呀那胳膊卡的玉米的电脑我的那些因为铁掌图是那个铁掌就多了铁掌图是被扩展的卡的是呢那就撇开了就虚伪呢铁能行是被扩展的多了大地卡的写过的呗是呢图送给意外卡的是呢查起他点名了马对把的查完起阅读着了这不是问题大仙的意外卡的是呢查起他点把可能来查起他没点把的压抑呢没这不是现在大仙的意外图送给意外这不的能行吃不没意思给听大家的完了铁咱们都吃不明显吧的听大家的领带就是口味吧现在大仙的一碗的吃不穷啊汤土松的一碗的 Kyopchuwaare. Chetang Daxengi iwa wo na Kyopchungo yinne Daxengi iwa shibe namsha dindeji zegubala kareyasa na Tuyusumgi iwe Kyopa di nengshin Kyopa mare de Daxengi namsha zegubala sosurla yaayang. Goyba yoyosumbode. Chetang Mashiche na dinde re de Lasu Daxengi namsha zegubala wo na goyba kareyawarbeyasa na 간에서 멜로나는 숨어능신 치바포탕 차외 유기 단남 두에 칠 당신기 이워디 제바다 머체 대쇼라 당신당 제외 차지기 다시 충만 남장 두에 칠 인스 숨어데 제다 디나네 차지기 다시 충만 남 두에 칠 인스 야 라량 거바 현식 때문에 봐라 다오나 차지기 다시 총바 시바디 컨데지글 코구요아드베스나 시 총바 스루드는 똑총마 디튼다레 다오나 똑총마디 가르구구아드베스나 차지기 다시 총바 차지기 다 똑총마 딘데지구구아레 디구구이나 차테 유중어보세와레 치디 치바테네 차지기 코든 덴발라야이나 똑총바 데 잔다 덴바 시베 튼다데 잔다 덴바 오나 디네 코데와 틸레장 코데와 냠마나 나바 신시 토는 안도 튼다디라 세세 당모드 주시나 당신 예수 이외 다공업의 이외 남샤 자도 유바 디능시 뭐부 신지 겁레 뭐부 신지 이외 남샤 샤네 당신 소수 코든 덴발 야이나 똑총바 시총배 차네 잔다 다 쉐규유나 시현 쉐규유바 능시 잔다 덴규유발라야이나 쉐바데 태양 쪼코바미구르베스나 또 차지 타데베 차와라 미제 숭베 예베지레 차지 타데베 차와시 임베이나니 뭐보 당신기 이와 지유 임발 두바 당신 소수 이와 남샤 텐조에 찍라 찍두기 차네 이와치에 열발라 이네 자지 타 미대베 저와지 인나니 다샤나 뭐보 셴셔규 요마데 셴샤나니 뭐보 다셔규 요마데 콘두샤베 베디디디 카데 자지 기타 시미충마데 시미충마 인데 직샤나 직슈샤야 메버와라 시미충마데 제자 다리디에 자지기 다시 총미총 시바 대한 근대적으로 고구려서나 뭐부 당신 소수 코든 세월이야이나 시 총바 당 또 총바 양나 당신 소수 잔다 댄 투바 당 댄 미투바에 나발라 뜨네 댄 시 총바 당 시 미총바 남샤디 제국 요아래 제장 당신기 이외 두순기 이와 능신 켜버 말에 대해 로소 당신기 남샤 딘데지 제고야 금제 카드에서나 공도 쉬버 능신 간에서 멜로난라 당신 이외 대장도 켜버 매양 체부당 저유도지리 이와 대 제네 당신 당 제외 차지 남장 대공 뉴십에 당신기 남샤 제배 고바 강이 미기 꼴라야이나 모두 다 세세 딘데치 낭마리 제다 닥신시베 이외 남샤 딘데 제고발레 야이나 고바이 로알 고바드 카르스나 콩라 녀자지 퓨글룽딘 세바보 남라 모두 슈바 티능신제 닥신고르 야이나 모두 슈잠 타가시기에 아샤망의 슈에게 낭데디나 자지 레숨기 꼴라 야이나 모두지 슈구이 태양 차치 레숨기 꼴라 셰기인 러와라 타가야 카르스나 차지 레숨기 꼴라스 거워 사십주 숨만 숨시베 지 정민지 중어로와라 디 댄두양 카르스나 찍내니 차레 니내니 체레 숨내니 레레 제단 대숨디 다리 대시에게 낭두 양만나 댄제 튼드 인자 숨시 제고베 금제양 타가나운데 차치 레숨 그걸 시행인 러와 디숨디 차치 레숨 러와라 디 왕케 되네 민테달 토버레
2: 생계 넘버 2 공감상 Tanda Kinam Tse, Sin Shimba Tene, Penjong Lungjin, Ninchin Legum, Pege Lungjin Gi, Lungjin Lopchi, Licensi. Legend Din Nang, Penjong Lopta Chemu, Gagan Chimua, Tilin Dodilani, Pegin, Dadu Ribe, Kola, Chidi Nansi Yubia, Sina Yubshu.
1: Kondu Shube, Yamana Kondu Ando, Yaji Puga Lundin Sambabona, Odu Shube, Mobu Daxian Sosu, Kodun Tang, Taganan Singi, Seji, Dai, Dolu, So, Kesi, Sebu Kin Tuba, Daji Chung Yunani, Tadi De Shuegi, Chaji Lesung, Yua Diang, Dakarasana, Jishi Gundu, Nambe Tone, Le Labu Tone, Kin Tugri, Chaji Lesungi, Yue, Kyobu yang kadesna, chaji ta debe chawa kona re madwajigi, chaji ta mi debe chawa la yaina, chaji lesungi yiwe. Machibre, ona, kandashigla chaji lesum sigi yoyoda, chaji lesum susu, ngonja sinere, yangmena, denje tundi, kangtang kanginamsina, shamla, nga digo la yaina, gaji pyuge lungin sanpobo nama, Deshita, Modeji Shuyin. Now, on a dig up gay, cha, chi, lesum, so, so, Monja Senere, Denje Tun, Kang Yin Tam, Sena, Dagi Jube Gandhi, Negi Dumin Nala Yaina, Shemu Tindeji Sumbode, Chawa Kang Shi, Chibapo Shen Tang, Musu Dewa De, Chaji Ta Debe Gup Gi, Chibapo Tang, Chi ba ni la chi ji be tenye ju bo re sung bo de. Kang le sa ngo bu xian la le xi be tenye ju bo re sung bo de. Chi ba be cha wa chi ba la cha xi be tenye ju bo de yin si. Tip di na la ya den na wa de. Che zang kong du xu be tip di na la den be cha ji le sung gi cha chi le so so kang tang kang la munji chi gumi gi ko la yai na tip di na ne ka se ko de to ne ngan do la yai na de na ma de nge de ya tang do be ji xia jie tip di na la xie be cha ji le sum gi munji chi jo to la ya munji yi xi ba ji de ti ji xu bei na be jin de xia be na lo de ji lo de se di ta de de mi ming le a la lo de ji tab tang qu le de ne zang e guo xi de be jin de ji xia bei na kong le xu bu neng xin da kong le qi ba bo tang qi ba ni la qi ji be te ne ju su tip di na su mo ba la di ne tip di na la qi ji ba di ken de ji le wen ji qi gu gu ye me ko la su be xian me de ba la dao na qi ba bo tang qi ba ni la qi ji be te ne ju su du za ne dao na kong du xia be be lo de ge tab dang qu le de ne zang e guo xi be be di dang zuo na luo le ji de na be di na la yue be lo de ge ji Top down chula denshi be, top down chula ya ina, ta kari xie gu gwa de besa na, cha ji le sum gi, chi dir ko gu gu yu ba di, sebo de, di na, chi gi gu la yin da. Ta o na, dir xie be, cha ji le sum gi le xie ba di, kende ji le ngun di chi gu gu yu me gi gu la, kong du xie be, jie yi di na la, xie mi di de sung sung a, kang le sam, ngu bu xian la, le xie be, tenye, Juba res, sumarwala. Tadi sumba ina, kang le sam, ngobu takshe nisu giwe, ngobu shenla ya ina, le shibe, tenye di juba res, sumdu zane, kondu shabe, beti dang duana, beti nang la, chawa ngosu juba shi, ngobu takshe nisu giwe, ngobu shen di karesana, guagja, zang edire, zang edi, ngobu takshe ni le, ngobu shen di. Re, wala, da wana di ngobu xian yin ba, le sam yu yu ngobu yin ba, di yina, di le ya, cha ji le sum gi nang ne, le shi be, tenye di, ju gu gu yo re. Da wana, cha ji le sum gi chai ne dun go le yang, ngan zu jie yi di na ne, kende sum du besi na, chi ba bu, cha wa chi ba la, cha shi be, tenye ju si, sum re, cha za, di yina, 挂的卡的是那婆婆干那的挂好挂就完了，咱也挂谁给挂。

어디 저와래 저와 인자 자질레 숨기 자시베 자딜라 고고래 제자 제이 디나라 자질레 숨세디 근대지로 문지 최고구 유명이 꼴라 숨베 셰메티당 좌제 알라 당당에 로드기 탑당 줄어 뛰네 장애 꼭 세지기 빼딘대지 샤제 자 제 레 숨소소 이와 다 문지 락바잠지 체제 야지 퓨게 룬드 세모보 남라 모두 다 대세 슈베인 샴랑에 제이 티게 나라 숨베 자제 레 숨기 체시 대다기 꼴라야 이나 중 체제 모두 다 대세 슈베인 당도 슈에디 카데스나 제이 타게 나라 야이나 셴미 딘데지 숨숨아라 차와 강시 치바보 시엔타 무수 제와 데 차지 타데바 세게 셰미 딘데지 숨으레 숨 두부디 안돌라 야이나 타레 디르시에야게 차지 레숨시베 이외 남샤디 치 강이미 갑저 강이민디 야지 퓨게 룸딘 셈바보 남타 리버디 종얼 치발라 쫌베 강사 지용로 야이나 갑저디 대나므레 오나 이와 치유디 가르르베스나 딘데 숭숭아라 차와 강시 숭무레 차와 강시 숭두전에 지추도 시에베 남베 댐바르 와라 오나 지추도 주베 남베 터네 댐바 강시 치다 가르르베스나 샴라 숭무레 샴라 근데 숭무레베스나 치바보 시엔탕 무엇을 제와 숭무레 치바보 시엔탕 무엇을 제와 세게 시에미도 숭제 차외민유도죠 자지레숨기 이와디 지유머인바 슈라 대나무르발 뭐라 가르 대나무르스나 이와 지유디 대나무르 이와 지유 대나무르가 근데 숨르베스나 레 강시라 치바보 시엔시 무엇을 제외 차외지 인주디 대나무르 디 인바디 대나무르 슈라 머인바디 고르발라 대야 세부 슈바이나 치바보타 레니 시지도 내내 터대도 여와 치에 매베 리디 머인바 레 강태의 치바보 시엔시 슈네 치바보타 레니 터대기 여와 치규 여베 리인바 자지 타대베 차외 민라 켜바잠 인바디 대나무르발라 제자 자지 레숨기 이외 남샤디 무슨 모두 마체 콩라 이와 디치 강이미 신급아 개치와라 시제 데니 제이디나라 차와 강시 치바보 시엔당 무슨 죄와 자지 타디바 시 숭제 나돌리야이나 자지 레숨기 이와 치유디 강이임바디 데나마레 이와 치유디 자지 타디베 차와 코나 이나르발라 베나 초미 좀 더블야이나 좀자 당 좀지 니가 초미 코나레 터데기 이와 치규 요마레 세브라지 슈브이나 치바보 당레니 시직라 내네 로소 이외 남샤디 치에 메베 빼디디라 자지 레숨기 이와 치에 메바디 킹고에디 개점 슈브레 다오나 자지 레숨소스 댄자 코든 강당 강이남 텐도니 안저 리젠 치매 나라 야이나 무투제 롭종 당오드 슈에게 낭드 샤다 인자 리젠 치매 나라 야이나 네 무투제 데셰타 오드 슈기인 리젠 디나라 야 네 당시엔기 남샤 딘데시 치급에 금제 당 자지 레숨 시에벌레 자 지 레숨기 이와 치유 강이민기 차외민기 꼴라야이나 모두 대세 슈바인 리젠 치매 나랑에 자지 레숨 소수 꼴라야이나 시베 모두 당 대세 슈구인베 야지 퓨가 룽딘 샘바보 남기 두더두 세나라나

0: 간단히 삐진키 치즈 줍든 닥다지
1: 까망에 생규루
2: 시험나 도스진에 까망에 생규 쇼이 사르고비 가자 치즈 주진인 망세보네 신도 쇼마시나 망세보이 니티유 다도 잡네 서구가 그 망세 선배 망세 기본지 쇼고 기스지레 돈야 부줍데 겐수에 쳔바타 부줄카 최대한 팬더 쳔바소 망세 십슈 쳔베 주주 예린기 대자리 된 배수 세로다네 멍세 십슈 쳔베 녀글 입셔다 계즈카 시구주 랑스 된 입시 들을 초라 안고바 바위 저장도 나와타 가서 지제 주진님 예거 쉬고 텐세지게 그는 부이 쉬네 칸타 최제 뉴스에도 담보 중국 넘실 이공타 추비 부소지 전부 다 냠제 준비체대 소라 당 저절 법에 내주를 이집시부터 소내 수우 카지기 쉬고리 등 구지 세이브 마세 최도 년개 쿠르미네 민의 당 우유소소 지주시대 민망만 조지 최소 당 규노르기 대장 계속 지신이 버시 상급에 지제 주진인 노르시 부네 신도 시부지나 노르시 부 당 최제 뉴스에 도담 부이 니뒤 중앙기 장충 뉴체 우유망 우유고로 치시동사 최도 심주치대 부진당 지장기 초라기 뉴스를 카디 조규티 잡죠 치부시 제도부 이케스 제제 주진이 용자 체비 정시 서치 토니 내려 진짜 담보 냉압에 바라 예용 지도 선배 내된 주시 통글 제제 퇴송물에 자자 주주자 지사부다 대자 적용 대지 최대 통글 제제 퇴송물에 자자 주사 주차바 누이부시 상급에 제제 주진이 점주 견제 보내 신도 시부시나 니도 뉴스에로 장제지 추계 응소 뉴주 시제 전통적으로 야다 就是叫什么什么他，菜呢推个牛肉西菜，同学们什么他吃，我东西就是呢，日本那个安汤不来不是。而且罗西布伊肯定只在九年用着吃不来行了，一两天人些空，好么子从个军舰去从团出生了就不吃呗。而且一两那热锅设备广东吃就一点不吃也不是。第二，一来也是他们制造看给这边喝了不低，其实而且老恐怕的设备什么些制度。在表示呢，一年级学用过送西边这些新鲜教育不谈，提到推送帕勒斯坦谈，可当然也就说一个忙不盘动起来，而当一年娃的角度全面推到起行也不是，一年也是你们自己送马如何搓马去的人，就在中年人脱离吃不着吃不着行了，第二年送我们在搓干的陆续起上教育谈，大多现在马当空谈。阿里社会的人提出建设马脚空，出现很容易讲的呢，当个面不是。开始就在九几年，日本人马小姐那最先开门的时期，阿里马端听不错吧？日本人教了什么呢？日本人马小堂就没有见过错的。只有那么岁数呢，日本人老舅舅店长开到盐城这边开过年呢，也是来给马帮人民七天七句传到的信息不是。我们做的金融听不错先的主席，花的落的那个谁？卡斯记者朱建林解释，卡尔卡斯的作品《神经论挣扎》从头到尾，见到主编职业局批人，我能做来了，用钱天天接不谈，没系统送进送出所送接那么多小罗谈，没气质触动团结协助，面卷跑友在送不上。我能做来寻找的同志重新失去了些呢，用钱接不成，用着听启动你的居民人接不上。有一天提出记者朱建林，人民车电车组团长部委主任。七个位也会可为主，而不是给内都阿不来细菌熊小的冬季的期望又不谈，内都碰见忙不起，他懂再就对面再就又不行。现在最近这边阿们在论分配，如果在这点点人都是行呢，本来阿们把路年路都把点呢，一年如果就多长年不几个团呢，哪位如果怕你当的，落点点子在论分配如果在这细呢，就又不行。中国共产党为你内容叫做居民和伙伴的点击设备昨天打个你们谈左边叫他们协同他们内容你去伙伴的点击设备日子谈了些许即便起过今天节目是吧他是美国的朋友女籍唐静的表示结果到三种路线今天节目是吧车顿节目谈我们虽然不是克朗基找着你去写吧点点地进那边品种设备那么路线党不理内我们把它切行左边叫他们协同他们内容你去伙伴的点击设备三个人家听听刚刚的声音就是虚材

생각 남소. 단단나무 최선 신별리 전디니 변종 롱진 년제 내고 벽에 롱진 기 초대지 전에 전 리제가 주 초대 시대지. 나리 전 지금 쇼캠 뱀종 아이. 디링케 리제가 주 초대 시별리 전디나 트리앙 좀 나게 다나 외 승세 카지 제제 시별. 나무 최 무대체 안 줄리 전 신신

0: 탄더니 비징 키 추즈 접게 딱다지.
1: 디카르니 엔정 룽치 년친 예궁 백게 룽치 이
2: 자웨 파양 튠팅문 튠팅문
3: 시베 낭세 뜨든철
2: 디문 멤버 케버이
3: Lake Bay Kansang, Dina Jun.
4: Tandil Hingene, Sengu Sube, Lintendini.
3: Penjong Lung Tinin Tilikung, Tergay Lung Tinki, Data Logi, Tedong Lintin, Tedong Parnang, Menkang Sibtishi, Parnang, Menkang Sibtishi.

Sastan Dembe, Singin Chobu Lingye Kung Kam San.

云内云都特气着，念不变。他的姐姐真心不听你，平常龙天人听你讲，别个龙天气，跌当路的天东里人，怕能勉强写不听。

0: 딱다 대부 마찬 없지. 나사 디클리 클리지 진정구 요래.
1: 네세.
0: 이게 식체 디딘지 요래.
1: 네세 네세 엄지라. 네세라. 담지라게 좀 마차샵나는 수닝루 내기 그겐 담수네 담고 시송송알라. 다 디나네 차샵나는 수는 고유는 다 미망 체리아 유베 곰시시를 동안라. 디카소랑은 취시라 취해들이 두두 좀 봐 야우제 마취년제. 야면지 마 스미야딩 앞이 마차샵이 내려가는 줄라도 가바다 디델이야야. 비게 지다 잼제지 슈제르발라. 디데 겐베는은 취다. 니쿠야리는 겐게베르 동안라. 다디데신 주 당은 취는 군 아 수고 타고 연당다 매사 마공바리는 넘군의 계란기 초의 쿰실이는 군도 다나야. 야면지 초의 쿰실리 고스잖아야 디 계심시라르 동안라. 다 대외견 엄지라게 디스송송알라 팅사이 나는 취직다. 대외견의 신노총원의 차샤비는 디카소레 가서 두두디 숨디 야고시마 최바리는 지주 지라디 마최바스발라. 당은 피미종원의 신 대외견의 당은 취 치수제디 야고시 유아디다 저와 치고 오르발라. 디데신도 좀바다 미만 책에 있는 즉 수감야기다 격슈티 있는 즉 알라마셉티 문제는 것도 알아. 내내 엄지라게 대송바 차샤비는 계란키다 수제 야고 차야 다야면 샤감을 다야 디내래 체리다 튐스 나고리송 거르발라. 디 김베이 나가는 중앙로 내기 보야 규현 팀들이 규대의 요리스 제송고 유산다 가는 수 생겨행게 수출이 내래 키시 이제 곰시 유비 인비 있나 대결한게 규도 다야스 님도 야면 지금 군내 초에 곰시 야고 자나 거에디 계신 부실할 샤르도 알아. 레슬레스 엠지라 담지라 무튜네 근 슈에디 디르샤 가는 수지 닝로 내셔 마르벨라 디 요하다 무슨 향 근데시나 무튜네 소르나 슈고 인일
0: 레슬레스 더 닝로 내 요하스나 다 그런 기티 내지기 섭지 장라데 제지 지기 주름 지요와 나사 지샤비나 그런 동부 나사 디포디다 파르트 지티다 타마페와 제제 응 그런 기 구름 지지 유요와
1: 응
0: 동부 두 슈체티야 두 동부 나사 슈디디 닝롱기 나사 디라티 지시 요레
1: 예세
0: 제제 닝롱 나사 디투 타다 응라기 네타 디르 식체 맵친 타다 네바몽 치와기디 소양 땅야기 디 엄마부터와
1: 예세
0: 멘칸다 딘절람 지리 멤버 딘절 마디엠 지지 수수기게 나사 기문도 삼지 소양 땅지 딘절 치에지 망잡지 응아 우마니 동마니 나사디 드르지 소시티 즈즈즈치야 티시 쳔부도아 응응 쳔부요지 닝노디 조 탐부디 티시 셈마집체 돈다디 드르시 쳔메야체 제영 요급제 셈마집체 인 셈셈 셈 잡츠부체 미마부딘드라 사단 주니마 주부체 응안자랑년 딘드체 딘드체지 딘드 셈셈라다 미 레라 영그르바 응노와 마샤브지 샤그르바 응 클리 클리 클리 제제 네다디 두르두르치 셈즈부데 마토브제제 셈응안자랑 응 셈셈 고급야닌 유야 딘드체
1: 네세
0: 건건다게 니쿠야 딜라 쿄레 클리클리클리레체 수수기 냄징기 소아딜라 시키 오스테프로아
1: 제시엠지라
0: 뇽치네라샤 은 다마크리클리제제 은다 칼라 야포티 탈라사냐 마트브체 칼라 동가데 쵸르쵸르치
1: 은
0: 쵸르쵸르치 미 젠달라 캅다 딘젤라 말업체
1: 네세
0: 수수지 부데니 쵸브치 은 아즈인타다 지사동데 디스 몽추이 유동게네다 유능네스 요로아
1: 제시
0: 은 딘진나사 나니 요리
1: 은
0: 딘지체체 은 아즈기 뇽롱네라 이와 딘제 코롱기 네지기 페름라 데체체 은 딘지클리 제 리오슴직체 요리
1: 네슬레스 엠지라 탐지라가 송바차샤비나 뇽롱네 yawa te chashabi nele da nga nang tsui namgun ki tsoya na li yinna da mi kashi yinna jik karsore sim kutokun jishidwa amchila tinte che yin sim karsore sim shia kebu mebun jishidwa la nje yinba chashabi nele nga nang tsui jik nyinglu negi naya tili nyinga chimpshio ri sungu jishiba amchila lesi lesi amchila da mutun amchila gan shuwa di dirisha la nga nang tsui nyinglu negi jida tinte kandre shu me ngu jish naro na shugu yinla
0: lesi lesi nyung long ne ji da ding a zu pu lu zu ri na lo la ting ji la yo ri nyung long lin de tu jian xi wa che che ma che ren gu ku ni chang xi de che
1: na
0: zu yang dan ye mi de nong zu che de men xie da ji ting ji na lo la wu ge ngan ba che zu su su da wa che li tu ye le nyung gen de wa che zhen zhen la jian zhun ye ting ji che ge zhe de mang bu ting ji la wa ji zhen ma che ting ji che gu yu ko che zhen zhen la mi ting ji ma tong che
1: le se
0: ting ji che neta yorba nga tineta tonla ginden gineba tinjala kecha chi chi ti kurang gineta ti si che ti zo go na che tsam tsam lang go na che tsam tsam neba khasi la mando su su gi ya zu ji da son tu den jeng marwa
1: ji ji
0: manja ap che che go na gu yi kor che
1: sim
0: tsam tsam la am jo nong ke ja ni tin che ton da tin che si che ke me che ji hob yo kup je na ton da ke me che hob yo kup se me tu me se me che che se me che che ngang da lang nian da tin che 그디 돈다 된다 젠케 메베는 수수 샘디 똥똥똥 된다 제제 지도가 파게자 지딩아지 수수 컨저마데 지도지 파게자 지브로아 이

0: 지다 디송 송알라 디나네 차샤븐 엄질하게 디송고 얼발라 다 남고이 남이 아 카셰인 카르소레 지그네 츠다 텐데 지 어 체백업스인데 수수셈 샤케 마집스네미도 야멘직 셈마기임제마고 촌난제르도 알라 엔 어 셈마기베 긴키인 미모 통야기 능촌제 템브스발라 당능신 카셰인나다 고나야 어 디카소레다 튼다메바다가스다 토비야고야 고나엔제르도 알라 카셰게 있는 직다 레가다 텐데 제바 차샤빈나 레가직 지기직 야람사 제조엔제르베 엔지라 能做通过的送过去吧，我们去了，类似类似。但你这是对咱爸，但我能去，但这是能去，越别去过，咱们现在年代的这送货嘛，这是吧，我们去了。但你那里，我们去了，给送吧，吃什么呢？其实年代天天春节，但年代天，嗯，别人吃什么的，年代天天天要给能做什么的，我们去了。天那的，嗯，毛毛做呀。 是多话唔知啦，类似，其实人家一把吃下面那边的吃下面，其他的，嗯，大话进来，天不吃，十号进来，嗯，天不吃，这是其实一天把吃上的，嗯，如果可以，可以，可以吃的，就算夜店那路，夜店天天天，马上马上住个月呢，天不，嗯，进来你你一把吃上，你那什么西式，这是马上马上住个月把吃上，嗯，其他个能吃嘛那边人家面前，嗯，面刚几天节，大家难过呀，是多话了，唐人新的夜店肯定是没得，谁不是看南街呀，没去南过这是多话唔知啦。
1: 但你这新对的是什么啦？俺能出去，宁龙给那里能明显给呀？我到底这肯定是那木头呢？我就是那罗那学过瘾了。对是那些，但宁龙给那了明显，我打算当个是地球人的吧？啦吧？地球是吧？当些地球是吧？是不？当些地球的，俺做个嗯嗯嗯，就弄落了。可能给龙松住有的，龙松住些，嗯，早上也能俺做个，真正的见的时候，日节节早上节，第二天的时候日节节走节，嗯嗯，俺当做把。 当不也能，我做业绩做不当不，我妈妈姑姑去的，日本不都去了？天天嘛，第一次去的，天天当做不当不接。嗯，张张跟那啥么子，那个做个，嗯，那么你就你怕去，嗯，第一排路了，家中给自己填不着啊，自己填不起，第几天去的，嗯，业绩做不做不，他都不，家中的娘给送的，实在送的着嘞。那是。第家中啊，做那么几天这样，嗯，实际嘛，你不接。那是。实际呢，那他们日日给做不一下交流的，下个月给提提提提提这样，那是第一次要是吧？
0: 是是。
1: 第一次要是真的怕第一次你不接这样，啊，那把那把了，给下去的。 二嘛，对不对？那是当给家里面盯着多啊，盯着几天，嗯，第一天你能给那啥当，给家里面盯着多啊，盯着几天，嗯，第一天你能给那啥当，给家里面盯着多啊，盯着几天，嗯，第一天你能给那啥当，给家里面盯着多啊，盯着几天，嗯，第一天你能给那啥当，给家里面盯着多啊，盯着几天，嗯，第一天你能给那啥当，给家里面盯着多啊，盯着几天，嗯，第一天你能给那啥当，给家里面盯着多啊，盯着几天，嗯，第一天你能给那啥当，给家里面盯着多啊，盯着几天，嗯，第一天你能给那啥当，给家里面盯着多啊，盯着几天，嗯，第一天你能给那啥当，给家里面盯着多啊，盯着几天，嗯，第一天你能给那啥当，给家里面盯着多啊，盯着几天，嗯，第一天你能给那啥当，给家里面盯着多啊，盯着几天，嗯 지 파서 팔은 주니에 딘데 주니에 좁지 심차 지게지 니요 맨 미 젠다기 딘데 게자 맨 미 딘데 게자 럽지나 람송 심 마기브지
0: 심
1: 마기브지 니에 딘데 지
0: 레슨
1: 그런 게 수수요 삼삼에 수수수수 주불라 게자 축럽 딘데 야 수수수라 게자 럽지 데니에 딘데 요로 가실라 딘데 도
0: 레슨
1: 가실라 딘데 지지 요 시바디 집도 많이 입지 요 잘 찰리 딘데 지 레고 요나 데 말이 입지 젠다 지라 용 주니에 딘데 지 그런 게 무슨 원다 딘데 요리
0: 레슨 레슨 엄지라
2: Taksam kawi du zikli huangbi. Lapchin xinpin sushi xiongsangdi. Zhouwei dongyi munsi de tobi. Diki bela junbi zi yin yin.
3: Tadaki ki senshima dini. Pyeongchong longchin nyenchin lingku. Pyeogwe longchin ki. Ditang lochi tietong lichi. Panang mienkang xipdishi.

0: 这些面，很多人用路那个优化它，用路那个几大肯定是面，再不说那种，它管理那里我们就那个用路那个密色用完大大嘞，这些再不说那种，我们就啦，他们就那个送把车下边那个农村用路那个密色用完大的，他每节车下边那，结果啦，卡数来比较节省，没给车啊，这段了，没钱把这个不着这个给，但那没把这些比那里得数数什么那什么节，第一没给车，很多人那这数数的，得团大是开门那里，什么车子车啊，这段我们就啦。 당은 신경 안 안 줄라 라베 버디기리 농구나 망고 시켜야 다 더도 있는 미카신 한테 통해 동안 안 줄다 녀고리 직럽 겹제 된 저도 알아 더도 있는 지금 엄지라 디송 버지 밤지라 가서래 당은 안 주지 아 내가 치고 바차 산다 내가 피게 직 치기 직이야 남산 지에 배스로 치야 내가 신다 치가 중에 손 제주도 암지라 다 텐데 그 능추 참참다 미 마찰다 튼 시르지 밤지라 텐데다 시발로 참제야 직 심척 직 체인 저 참제야 어 제가 내가 단다 지 칭에 매다가 제수 삼면 제 그냥 참참이야 직 가서래 라발에 문에 기면 되는 디튼 시르지 발라 다 이내 엄지라 게 손에 디 송고 지 밤지라 다
1: 투주니 제지기 나로 다 딘제기 능추디 베타 균투제 투엔 제지 밤지라 레세레세 긴데다 디식체 토 잔쿠지 양만나양 잔쿠지 랑우나 다마직라 직토 응응 데제제 글리 글리 제제 잔쿠지라 토마니 숨체 양만나 니마직 나로 라양 토마직지레 양슈슈 글리 글리 제니마직 토마니 숨지 식체르 체르 칭웨 두가 제제 응 딘제 제제 응 고랑기 네다디 글리 글리 응 다주리
0: 응 레세레세 슈자다 암지라게 셉소나 송알라 当然，从宁龙那个年代的黄历也学不能行，给年代听着的，军队他能行，突出人过是特别呢，给人家能去满那边引进民进。没看到偏见呢，只有给大家难过呀，当然行呀，这个面具的，我是难过呀，这段我们记了，类似类似我们记了。当然，我们记了，两亩田的跟着学的，第二项，我们从宁龙那里呢，自主建议开发特特别什么的了。第一呢，跟着学呢，两亩田我就是那种那学的了。类似类似，宁龙那了，他自己开发特特别的，当然就不能。
1: 所以，今朝我们到特别玩去是吧？嗯嗯。第一步去，我做个炸的，接着去多一点，可能给地主也点的，可能给那边一样，谁住到地主样，是不是我是去的？
0: 那是。
1: 嗯，第二步去，我做炸的，接着去多一点，可能给那边一样，只要是做姐姐养不起。
0: 嗯嗯。
1: 老爸的那边了，那大点的小姐，什么俺家老爷的，什么早起个起，有能可能露露姐姐，露露姐，隔壁当小姐，小姐姐，我做个炸的，可能给自己忙起了。
0: 在这地萝卜切，从村子里哦，在这地萝卜切，怕那些切南边了哇。这是。嗯，东通通听着些节，嗯，听着，嗯，在这个些节，我们大约的。那是。嗯，这里呢，嗯，可能给，嗯，我做面看了，但是买用工给我了，嗯，看了听着样，这些些切有就听着，今朝的这些就这样些跟特别看了听着是有没给家要不吃。 那是。
1: 给家要不吃些，嗯，听着是没几呢，可能，可是用些啊，提示年听着多啊，看了这些有就听着些节，今朝的这些的节，今朝做给那啥个。 今天忙起了冬季，但太阳那把忙起了，你看到的啊，天气冷，今天忙起了冬季，但太阳那把忙起了，你看到的啊，天气冷，冬季，但太阳那把忙起了，你看到的啊，天气冷，冬季，但太阳那把忙起了，你看到的啊，天气冷，冬季，但太阳那把忙起了，你看到的啊，天气冷，冬季，但太阳那把忙起了，你看到的啊，天气冷，冬季，但太阳那把忙起了，你看到的啊，天气冷，冬季，但太阳那把忙起了，你看到的啊，天气冷，冬季，但太阳那把忙起了，你看到的啊，天气冷，冬季，但太阳那把忙起了，你看到的啊，天气冷，冬季，但太阳那把忙起了，你看到的啊，天气冷，冬季，但太阳那把忙起了，你看到的啊，天气冷，冬季，但太阳那把忙起了，你看到的啊，天气冷，冬季，但太阳那把忙起了，你
0: 대기 딱지 컨디션에 모토네 소로나 쉬고인라
1: 데슬레세 다니노네 동부 동부나 뒤다 닝노네 랑아 좀 긴기 차다시이나 응 그런 게 제일 이 뜻이 님 바뜻이나 닝기 충치달다 닝기 세로스 그러봐
0: 지지

0: xia ning lu ne ki ju lam ki ta ju su tin de yang kan de shi na mu tu ne su ro na shi gu yi la
1: les les e ta jin ju lum gi ko ni ta ti ri nga zu nam jing gi su su chamu din de chin jum din ja da ya shi lo gi din ja yang ku ri din ja song song din de yo ba hun song song din de la ma chi yu che ni wen xiang su su ge di zi yang ga bu yu ju din de ni
0: Yes.
1: Yo. Tasu nasa lo chong chong la tinja nasa di chong ya di si shik che duwa Tito di nga tsu ta koran chupu la saya meyab che Nga tsu chitso di la di sin jiwa yorwa Tini che agi kuri di la di sin jiwa yob che Nga tsu nguma ge chitso tinja meyab che Chitso ta tang par di di ngyorun gyorun gyoru chen Mi su su pa su la njen tsu sugurwa ta Njen tsu di si shik che ri che ri chen Che ri chen jin su su la tinja kan suguri ta Nduba sugurwa Tinja di si shik che ri chen jin su su sam lo la Mi jenda ge tinja che tuya che 你肯定是去嘛，都盯着三姐姐，三路盯着。盯着养不姐姐，嗯，说说说说了，怎么了？弄些些姐姐，嗯，些姐姐，嗯，路长长盯着，打打老不站住呢。老不站，老不长些，门都老不长些，门都哪年二十多啊？六十。六不长个，弄些些那的，嗯，可能个的，我离家个弄些些那毛毛青都打打，经过个那啥的，谁也看门都打打，至少个排队等等姐姐，没说说个三路家属的满着不姐姐，嗯，肯定姐姐。
0: 로총총총은
1: 진짜
0: 원내지 차시아비는 기라 샘마기 다든지 미소인의 용식을 봐라 때내래 미스티 카소라 수수직 삼노동 켈류 야면 직셈 샤 켈류 단틴데야 된제인다 카셰리는 내수 대겐베야 벤 차샴 드린 게 주는 조 대닝롱기 내 포니엔젤이 요리지 봐라 다 카셰 차샤네 직 수수 샘 샤 켈류스 내면도 야면 직 샘바 양부 체제야 직 내수 대겐베야 내수 개맹견제 레 용예를 동하라 벤 차샴 음질하게 콘슈브는 신기다 카셰이는 직 내수 직 tebe genge da susu magibu yong ya da an susu jugo pike jik denye zhoya mishin da da nimdo da jiji chingye ma zhoya zhidong ala tanga nang shingi gichi ya tenle nyur nyur chin simbu tor do jugo rishi sungu orba amjilage da amjilage tondo yin na jik yakshu chongbi na susu da nye khor ki chobu chongmas ne mendo ya nangmi da tenze li na jik xie nai le yago yori sungu orba ala da tondo de amjilage kong liya shuya di tirsha tondo susu ka chua da tenze liya denje ya di chebi nele yago shidong ala da di gom zende karis na ya tunda ka xie sa li na da ya mishin ba gangan ya xie tog mar ba ala yinba cha xa 나 캐랑게 수수가 저 뒤면 차차 움직락 슈슈는 신기다 나는 주 샤브 주차비하다 륜종 체야 라소와 덴제르도 움직라 나 수수기 카소레다 나와스 네면도 디신다 지기 토네야 지 직내 수수다 샘피티파 고양고 친바 니네 차샤는 수수야 륜종 용부지도 움직라 디테네인다 고니 슈스 진도 잠마다 나는 주 생겔링게 트리네 키시 네든 진제 유바 차샤는 캐랑게 샘보 토고다 샘마기 바 만나바 인지 민지 수수가 저다 디레 테리는다 나와샤나제 다 수수 샘 고양고 체야 디레도 알라 레슬레 샘치라

0: 탄다니 비징키 추즈주구 닥다시
1: 까망에 생규르
2: 시험나 도스기네 까망에 생규슈이 서로급이 가서 지지주진인 망세보네 신도시공을 신나 망세보이 니트유 다도 잡네 서구가 그 망세 선배 망세 기본지 쉬운고 기스지레 돈이 아부줍대 겐수의 선배다 부족하 최대한 편의 선배소 망세 십시 선배 주주 예린기 대자레 돈 배수시로 다네 망세 십시 선배 년을 입시했다 계속하 세구주 랑시 돈이 벌시 늘 소라 안고바 배위 저장도 나와다 가서 지지 주진인 이거 쉬운고 텐세지기 부근은 부위 쉬운에 칸다 최대 뉴스에도 담보 중국 농실의 공단 추비 부소지 전부다 염제 주민체대 소라당 차절파배 내주라 이집세부다 소내 수국하지기 쉬운고리 등 구지체의 부마세 최도 년개 쿨미네 민의당 우유소소와 지주체대 민망망조지 최소당 균호르기 대장 기송지신이 바시 상급의 지지 주진인 노르시부네 신도시부지나 노르시부당 최대 뉴스에도 담보이 내두 중앙의 장충 뇌체 고유망을 걸어 치시동사 체도 심조치대 부진타 지장기 초라기 뇌자를 카디 조규티 잡조치기버시 제도부의 기사 지자 주진이 용자 체비 정시 서치 토니 니로의 지도 담보 냉압에 바라 예용 지도 침배 니도의 주시 통구 지자 퇴송물에 자자 주주사 지사부타 대자 최종 퇴지 최대 통구 지자 퇴송물에 자자 주사 주차바 응위버시 상급의 지자주진이 점주의 견제보내 신도시부치나 니도뉴스생으로 장제지 추계 응위소 뉴주시제 전통주로 야다 제주지역숨숨바타 체내 퇴감 뉴주시제 통주로 숨다치 응아동시기스네 자문이가 앙탐벌레이부시 어리 노르시부이 그닌 지자주니 용라시부라시나 이런지 닌시공 호무즈 총가 유인켄지 총된 주식난 제부체비 어리 이래나 제 워사베 강동체 규딘베 세이브시 드니 이래 예스름 주소 관계 주변 허럽업디 계세 어리 나와 고마라 샤베 섬시 제도 잡조르치나 이래인지 초용 고송시베 지지세 신시 주의부터 대단 뒤중 팔레스타인타 가다라 이집소 이거 망부 반동 전에 어르당 이래 말을 깨도 주변 투덥지 생유버시 이래 예스름 서지 송마 주가 초마키 드린 지지 중년이 토리인 기부자 제발하시나 대인의 손 호무즈 총안의 주시 지성 조교타 다도 신다 마당 공타 아리 스위터의 태주 지성 마조 공 주신 강롱시장 등의 동매 부시 계속 지자 주진인 레버는 막소지 내 주신 개 문의 시키 아리 막도연 팀 소바 레버는 조로 쓴네 레버는 막소타 제묘 친구 소대 지유 남 스스네 레버는 호주지 대자 크도 연섬 집에 크고 니네 이스라엘이 모범 림신 7천 차주 최대로 지신이 버시 오늘 주례 대용 팀 소신지 주시 화디 로드 레거시 가서 지자 주진이 예서 카르카스를 소비 선지로 정자 소비 토 제도 주배 지혜 주피님 오늘 주례라 용신 팀이 접타 미 시동 숨지 숨주 소숨 기람도 셔로타 미 칙지 축동 등지 십주 매균 포유제 숨버시 오늘 주례 흉조지 동지 정시 서출라 시나 용신 접춘 용주 팀 칙동 이제 주민님 접유버시 유대가 뒤서 지자 주님 잠링 초대 서주 퇴자 부의 주진 지구위 이후 그외주 아프리카 내도 아블레의 시중 흉쇼기 동지의 치와 유바타 내도 풍계 망부시 다동 제주 퇴매 제주 유바시 제주 주진 제배 아그민 자룡이 품배 주가 제주 제지 내도를 시기나 벨은 아미 볼니 루트 바르테네 이내 주가지 도장 니 루찌기 토네 노베 주가 팜니에 땅데 로 제지 제 자룡이 품배 주가 제주의 시나 추 유바시 중국공정당 의원의 농조도 주명한 호흡을 딤지 슈베 조대 땅은 이모당 조배지름 협동 때문에 농원 이슈 호흡을 딤지 슈베 리즈의 당황 협주 지배 지구 진태 김시바 다세 매고로 법조 뉴기 당진도 배워시 지구도 사슴 루시의 진태 김시바 첩된 지부타 우선 버시 칼람기 조진 이슈 시바 때문에 대진 대비 평정 서비 넘버 루시의 당 버리네 우연버 제신 조배지름 협동 때문에 농원 이슈 호흡을 딤지 슈베시 생리지 땡디 감에서 뉴루 슈자

0: ne inje si da nge samlos ta mi nga kasin ching cha tu ba nga le ga de ga bo min du lan da nga kan je thong men ro sam sa ri chung s ai ne le da nga sam ji dang du ma nga din je che ne le ya go du kan sin da je ma men gang ga ba mi ma da ne le nga le nyem yu du yo ri s nga ching chu chu yo ri be sa sin rang ge shag ju si se nang lo ge le ga din je chi tu ren rang bu gu ju tu ri ya men rang ge ji de ba men zong se nang le ga din je chi tu sa da lo chun ju ngun ne se nga zu ga le ma ga le de da le su su gi ji kendes lo re chungna su su gi de ga ga bu de dro tu ne yak su re de le a han du chu chu ne se ya nyem yu sa ye de ke chen bu sha ga sa nga zu le ga khar chen ne le den den ki ya yo mar ba ra le ga de mi zi ji de se sing mar ba cha san khar ne le nyem yu sa sa susu je ma le ga sin da che de zon ba le o nga ti chi nyu yu nang da me nge chi sing ge yu slo je ya din je ji ge nyem nyu je yung ro wa a ya en je che ne le ya go do sum ge ge la
1: ji ji ji
2: han zu ge ri han du shi zin da kha chi na la ba do pa ma zu yin be ne ta ran le ga tem pu chi
0: ga ji ge la
1: o ho ta ji ji
2: ji ji ne zu ma le tem pu chu lo che ta wen jiang ngun ne ji ting san wo yu ji zu de bette tempo ji jinde samdang den khare ne bette gyon du yo ne le ne kha ji bette meb cha du gar yan le ne sa ba den re mang bu thoyong go re ta ji so di bette pu jur tu ya ki ta nyur se de masun ding en je de dur pe ne shi bu ji la ba du ta thing sa ji chen ze pe ge da ai da ji di su te be ji de te we din de re do wa che san di ndu zen ngone ji so su sam le na lo ne ji tang ne se ya de zwa ta de pen ja ki la a cha ਉਨੇ ਸ਼ੇਵਨ ਸੋਸ ਡੀ ਬੇਲੇ ਤਾਂ ਅੰਜੁਲ ਹਬਾ ਤੋਂ ਭੁਰੀ ਚੁਲਿਆ ਟਿਕਾਲੇ ਚੀਜੂ ਰੇ ਦੋਆ ਤਾਂ ਅੰਜੁ ਬੇਤੀ ਮਿੱਟੀ ਜਵਾ ਯੂਟੀ ਤਾਂ ਤੇ
0: ਰੇਸ਼ਾ
2: ਗਿਆ ਅਨੇ ਚੀ ਚੀ ਕੇ ਜੋਸ ਤਾਂ ਨਾ ਤੇ ਦਿਲ ਬੇਤੀ ਖੁੰਜੇਂ ਤੇ ਮਸੁਨ ਸ਼ਿਵਸ ਚਾਂ ਜੇ ਹਲਮ ਤਾਂ ਮਸੁਨ ਸੋਜੀ ਤਾਂ ਬੇ
0: ਚੁਲਾ ਜੀ ਜੀ ਕਿਲਾ ਉਹ ਤਾਂ ਰਾਂਟੂ
2: ਰਵਾ ਉਨੇ ਸ਼ੇਨੇ ਚੀਜੋਸ ਨੀਤੀ ਅੰਜੁ ਚੀ ਮਿਜੀ ਇੰਬੇ ਸ਼ੇਨੇ ਚੀਜੋ ਦੀ ਗਾਂ ਲਿਆ ਚੀ ਖਸ ਖਲ ਲਿਆ ਚੀ ཉམ་ཉོན་ ས་ཡ་ ལ་བ་ཏ ལོ་ཆུང་དུ་ཡིན་ན ཉམ་ཉོན་དེ་ཆ་མ་དེ ས་ཡ་ ཆུང་བེན་ན ད་དེ་ཁྱི་རང་གི་ཚོ་རང་ཇུན་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 소수 랑게 냠냠 싸제 아니 이지 딩이야 저 말을 해다 내가 가리네 지 콘도 주빈 디 베티션 게 된다 제모도 해야지 했던 게 최선 되는 인도스는 지 문에 지 산료가 알리아다 지 뉴슈 기녜다 망부지 용구도 안 지 내가 디가 참부면도 나 가부면도 내가 디 구유 날로는 알 당린 지념도 알 야교 지념도 통 사념도 다 이내래 지 생게 추 따단다 지 디 그 저와도 요래 들리네 쪼디 말이 쪼 소스 정이 지 나 저와다 직된디간 레제 내지 메즈디나 로디아 진단 지 문주 저도 심상 된데지 지 거봐 다 진단 근제라 친가는 문주 저도 봐 애문에 지 소스 내가 근데 지비네 지소 들리야 지 레기 메인베 레리스 요 말이다 그러면 레기 그래서 내가 아직도 숨어서 되게 뛰어 말들 갑자기 내가 속아지 다만 간직 찌리야 그게야 내게 제거하러 와. 근데 요즘에 뒤잖아. 진단이 얼 가서인지 뒤 가다 무슈 교수님 이젠레 팽기어래. 저는 근데 이제 삼로스타인즈는 안 줘다. 레리리아 즉 양거리 즉 어디리디 미간게 통신을 지산 뒤야 그래. 레리디리리 미간게 통신 말. 그런 안 줘 즉 감마가티 미생게 디톨 나야 가르 러비오 미싱게 나 레디 디할 유비 단한 동조를 그래 띵아주 돈한 죽 친구
1: 돈한 디게데야 담데 주고 리스바는 내가 언제 제세야 미도
2: 데
1: 뉴친스도아 지조기 디 지조 용 코레 링초 아니 나랑 수수 두시 진다 내가 칼이야 진베디
2: 하지마 다다리 세상 디인도스는 오늘 다직 도르디네 슈비네 직 에 로충두 냠년 망보 사야디 개심으로샤 그와 아니 슈고 렌싱게 아니 소소군에 가조지가 레야다 그것디 마무시부여다 문제잖아
0: 세상결라 단득결라 기나 뉴스 문제시 에 간조 밤에 네 춘준에 레가 땜부치고리 레가 인지민지기 권해지강 대우를 학과도 어느 란드바다 지 응아주 얘기님도 공유해 소마를 딘젤렌 아니 란베 미지직대 기보지제 대요리 딘제 송고도 알 세상디 부글레 랍장문에 생긴 게 섬을레 콘줄베디 춘준에 지 간다 뜻심나로 뇌수 쉽지 않아 저발은 안주 탄도 쉽는 시 지신 콘줄 폭섬 신다든지 유기리 아니 내래 콘줄 그다 럽 유고 말어

0: 팔라 디 치스기다 나 디마체니 용구 말이 지에 잡든지 최선 디 간조지 컨디스러를 판매 이내에 틱즈부를 삼다는 것도 봐라 간조 지금 건조야르는 코란조 수술 폭삼 용시리 에 다르케즈 미딘제 레가 직 슝난로 레가 라나 약속을 말하는데 지조 다르케스 있다 열개 조심베 간리를 봐라 카리 이내에 레가 국의 망보 유스기리 카리 이내에 간다 수술 참배 레가 저거 봐 뭐 딘제 유든 좀 봐 판매에다 직 부글 삼시 제리 계정 무슨 무슨 샤섬다 난 간조야 야 련제다 레 직 레가 딘제 진날 주두 좀 봐 갤라기는 이안 탄데 송분은 수수섬나 오 당아 제부겸는 가르스기나 미신다든지 이거 쿠르요 미든지 가르서 딜레야 직 간조로 삼지 당는 오늘 간조 삼레지 당에 망청도 성기가 간스나 삼지 어디 나 딘제 섬길다 탄데 영원에 쓰는 가 오늘 가르 레가 돼 나 롱도 유제 가르스서 가부유베 레가 지라브리 봐 아니 내려야 nge shub na singa mi zik de de sig res na gu ma re di nge xie xing ma ba ma ba ai ya ine su su kan kris lo dang bun ne da dang len ji ji o ni mi ji yang a di ne de le ge di ne me ji ji le ge xin da ji ji sig re sam sam ji ji dang bun ne su su sim nang lo di ji ge sam lo che ji ji yue bi na wo ne ni mi ji di ji le du sam ba sim nang lo ge le de ge si ji yong su ma xia sam ge ji di ji re ni ne ni ya le ge ji je bu ge bi ne le yin ji mi ji nge sam bu nang xin du ja di ji yong sig ma re sam ge ha si na cham ji gu du zu ma wo ne su su ya yer ge ji zhuo gu du a su su ku ru da ka ri ne je bu ji ge bu du sam ne ya le ge sa bu ji qing ne le ya su su bu di kan zhi lo ge 긍지톤에 신예다 긍지톤에 지 간달레가 다 좋아 가리네래 지 싸부지 야 딘제기 내단지 리듀 섬벌레기라 디 독해 마샤섬
1: 다다라
2: 이제 끼라 탄데 승야 디나로 로가 친비톤에 수수수서 랑가 샹구르세 지 체결 지디 카르도선 탄데 끼라 게 제아레 그셔바 어 디 레네 디간리아 디 코랑기 룽드리 생비 순순아 아니 삼바르바 땅 안 줄로데 리듀 섬보 양지 하고기 롱다 창매 개블이야 정이 기팅을 뒤주 척도 배주 단계 제디 체샵에 잘라 버진지게 결거리 아장장 개블로 스주다 내도 열이
0: 是吧
2: 스주디 유도 좀 뭐 제지 매매 밀이야 양 그거 들을
0: 제지
3: 응 다다 다디 문에 찍고 갈소래 에 녜다기 뒤는 주는신 지간주 레거스에 들이야 지금 문진 세브 주용 것도 와. 다 벤처샤는 게 넘겨 드릴 세유. 당 안 아직 에 다 지도 디가 미 순대 진변에 다 등산 안 아직 지용 세 다와 숨 세죠 말해. 지된 다와 지 미세 다와 진단 다와. 다 디가 난 아직 수수 진단 다와 스니엔 디 다 뱃디 마부지 칼로 디 유튜브로 봐. 자산 디노로리아 게 넘겨 디 쇼유 지 안 아직 지소 디가리아 손에 제제고 손에 기 닝부라 디 가르래. 닝부 딩원주 영화에 차견르데 카레 디니 바라 예와데 디스체 제베이나 다 벤체션 손에 닝부스도 지규 디리스들라도 요 마르데레다 벤체션 난주 창문로 지 디기 구비 세야디 다디 베지 미 창문로 드무기 디 손에 닝부지 능지 지그리 상비다 그러 카레 제베이나다 지 로켄션 예와민도 파메 예와민도 구디 망조 레지 카레미네 지간에 게데야디 터도 저는 안 줄 지 되게 주로 전화 생물로 봐. 아 되게 생일 거 생물 전화지래.
0: 예 예.
3: 다 디용이야리야. 좋아. 아니 다 차견 마무 주 좀 그거래. 세상에 되게 쉽나 신 차견 되게 날로네. 소소 자샤스 내려서야디 차견 찍래.
0: 좋아.
3: 다 디푸베 차견 가려야르스나 안 줄 지 벤샤샤비나 대단스니티 좋아. 루시니 대단스니 디야 차견 개침 쉬우지 좋아. 아니 다가는 신 지 지소 저와
0: 是听说呀，这中途呢，那边那老李啊，这个俺就这第一开始人生的三步车呀，从那里金山那里呢，旁边不住的地段，这个房价的家伙多啊，是吧？我那叔叔爹他俩，这可是洛阳马大爷，他们心情叔叔几座酒店的，这个这小的这个这么久呢了，这找不着了，这用途也不大。他听说俺就这个米生的刚也打牛肉麻木鸡。
3: 지도 저었다.
0: 네.
3: 지도 저어 라바다. 지도 저어 디지 묘진 전차보다 지 딘데기 겐베 되는 먹이 차이.
0: 응응.
3: 그리고 난 내가 그때 덴도 민도. 난 내가 빌 빌 셰팅을 로스래. 문에선 내가 대신 로요 말이.
0: 응응.
3: 대구는 미카지다 챙고.
0: 아지.
3: 못
0: 다시 다 가라.
3: 세상에 문에선 미다 미바라기 간요스니 에디 매번에 유브 차르대. 유브는 매브 차에 요르다디.
0: 응응.
3: 그냥 아주 카발로지 미신 그 남산다 단 도마들. 타출로지 소수 정리기지. 삼르 키르수레 다가는 신지 류나 줄람 라게지 세단 레아시다 교스탄비네 직전에 파나말레 랑게 교탐디 교선데 파나말게 교다시리 지담이네 레아디 버겁지레 레아디레 베셜로세디야 딜리야 진단도 무슨 엘라리안 통제 녀마 사두레베 그비안 직 사소 우지야기디 양장에 레스브 오늘 아주 미치고 갈소르다 소야준이 세대 디노로리아 딱지 미다 미바라 다트링 뉴버 지지도 진지기 뉴버 소소 심함념지기 뉴버세 디수강노 소소강리아 직 마담바 가르요메 등을 진투제 디주도래 직 배준 세빈 디주 야르친빈 양 카동게 직 강에 답변자선 레가디 아마 알리아 랭겐디 지부시부도 뜻 그 차야 그러면도 세디 조조디 단다 직 생방 직범아 아들르게 되게 쓰기어 저 기란 단다 최대의 내주디 기란 먹이 수녀 저 말이스 먹이 수녀디 기란 최대의 내주디 기란 따단 줘 알아봐 어디 되니 기란 저리 강에 죽신 부제이리스 세상 겁은 안 주지 직 따단 리아 틱스 직 교스탄 투나 내주 망부지 대삼게 벤차샤 인데 레도 왔다 안 주 벤차샤 리는 심 기부 예배 급수 내가 빼 님은 사비게 슈글레를 제비네 대장은 아까래 시부 좀 삼상 전화디 슈크 좀 요 말해
0: 보세요.
3: 샘 뭐지 그리야 아니 남지 야고 요면 내가 제비네 내가 들 깔래 시부 저 샘놀로네 빼 독테도 뭐 스쿠프도 무슨 집이 시부 차지 세상 딘데 인도스네 오늘 조조르디 소소요 직 소요 주니도도 야 야게 다야 디 직 오늘 레리 가마 요비네 단 레네 톨 요비네 레네 톨 리귐
2: 디 문에 안주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근데 내가 카체나 아무 뭔가 요한배면 두사시면
3: 두배
2: 난 무엇이냐 다 지내시는 게 아니면 죽어버려 두스대두 이제 샤당아 단들이 운디나로 니에 가베 레그마 샤스도 좀 뭔가 레운 신다시나 좋아 구급도 두두 지소 피게 피게리 되유자
0: 미담이 바로 게지 시에고에 티 르발 간줄레로 바로 게라숭능시리 방지 간주숭레 간나로 레로숨즈 돈레 제덴 아뭐 드즈디 조카글 조카글 쇼게 추즈숨 베티 추즈 추즈 치미 나와르 지기지리 게제 마심세 다 케시 하후스 데비나 아 드바 차르지에 동 측제르지에 동 간저스 칭소섬사지도와 드즈 디야 진제지샤겔라 직수수로 응안 야남주 진제인가 기시 뜻 안줄레로 님 딱 80도 좀 안줄버로레 진제 용 내내지든데 용스그로 봐 용긴 아임 파저디 돈르 직기부시라 메드즈 방아 카톨로그 가르치에서 님 뭐 집 갈도 랩다 안줄 파서 깨지시에 초그레스 그봐 디야 인지 근간에 피드백 좀 뭐라길 디케 침부 세브레샤 수수수수 파주 삼수시에 디 그봐 직 구지 담인 안줄 구지를 찌구레 이내레미 간주례다 구질 어 nga lega ding one shinge duk singe me kirang nga ine thon thon da me ba duk se se dan jus lamna chi chin guji se se dong de nawa khur chung yu gi ma re ba kisi kirang ge kha sang je lebi na o guji di o ri sa nge ya thme gu mel mira lung din je den sa a gong ma so as ne zu de ta che cha bri ta di le me nyu che pa ti khar sa khar de wa sung gu mo lo kha zu che sa ge la o di na si be ma se bi che je su su sem na la nya 제데 아니 소송원에서는 레가 될까 보면 말이 소소 미다 레로다 크루디에 가면서 안 소소 레가 될까 시체가 말이 어디 손상이라 한데 겐라기 송이에게 초에 주니기 나로네 미다 미보를 깨지세야서 개체 무시 부르셔서 긴간주 단다다 지금 별이 이미 있는 디기 녹수다 시라 민두게라 에 가인스나 간주 소소 소소 미 소소 오랑 디치다 녹이 있어야 돼 당연히 도움이 도와 디치마도 좀봐 아니 미익 센다 있는래 시에그 말봐 응아응에 어기라란 남균에 레아치 두즈마 딘제 레도 와스 노르르 두즈마 소스 람상 그래 아가 말이다 딘제 말에서 뭐 기부 쳤는데 미 파줘디 이게 제마란 르그래 르마 어디스는 뭐 소스에 밀을 파시에 두고 고기라니 소스에 교연에 당련 집도 고기 어디 계속
2: 기라 단데 송야 디나로 던도 디스도 겐라 당아래 두스테네 비다 직챤데 당에 다다데 태차이기리 안주가블루 봐 부구서 당 안주로 니시자잔다 죽잔세 두스윤두 강갱아 삼을당고 요사데 민두 다 탄데데 블루 봐 탈 로시온 가세지 페지 녜게자야야 가위기 말이 과치네레 레카체네레 미가 삼로 망고 당고 요세 안데스두야 문에니 다 근데 시두 좀 뭐 아니 녜두스 통두 좀 뭐 로총두스 다 레가리스 간리야 그런 좀 먹기 비싸 저르데 디르샤 녜엔제 시가 세면 뭐 아니 아니 베데 코로나 오르다 요 말다스 디리스런데

0: 다녀마 인간하게 투스투 슈뉴어리라 시세다뉴어리 김다게단 슈뉴어리 부글럽 좀 야와도 무슨 내 칼로레 착고를 시작해서 동안 난 시고지조 안 리도 좀 볼래 레로다 급지구도 좀 뭐 토메시 뭐 좀제 가브르 뭐 좀제 직지 쇼세네 케민도 연래 여기 제가 주기 파마레가 근데 제샤 근데 제샤서 두고 좀 매배서 수도 다 탄다 어 대지 나사디 대디 샤야 대 숙치 잡에 근데 너 중기 한다 게 지체 게
1: 시에 다지 다 이네 딩에서 뭐 김장글 없어다 수수기 김장기 디 가서르가 자팅 베이징 소머에 대 저와시부도 칸스나 직 다 먼저 보고 가시 김장 야고 요제 판매 배 친준이 잠을 쉬우지 않고 나는 너무 인스트바 너무 뱃대 칼라키 제다 한다 강해지 냐르마 중에 딘소 갤럭시 송부 다가리 인지 민지 수술해가 지 데레디 좀 봐 인지 민지 메강에 랑 삼당으로 랑에 당보 키고 어 랑네 이야기면 너 랑 전부 두 랑 직샤 진짜 딘제 리그도 딘제 인도 좀 봐 간주 김장글 없었어 개침 시부리샤 르발 밤에 미츠사디 날 자만저 용그르다 르발 누가의 용그르 야가의 용그르 수수 강으로 당연 치토부지 거르스 춘춘에 제제 뱃띠 노부째를 키제 가리 있네래 부글을 제대 교디 레게 간 리듬 잠발레 미라 미다 십두 잠발레 에지 컨데스 칸다 소소기 따와 소소인 신예지 따와지 키기라니 지금 안 저기 소소문에 레가 지다 노제 구지 기지 람네레 람상으로 나 등이 나 지메
0: 신예
1: 책도
0: 레가 주니 총민도
1: 나 주니 총민도 디 개 팀장 글럽스다 파메기 지 부글럽스 잡다는 개심십을 시작이나 주주
2: 다다라 너리샤 다티문에 지 가서 나래문에 두스다 남규직 생각도 제외 그림 나로이네 디바직 딘산다 지 아주 정세관리 때문에 김산롭수 단다 근데 롭센 순대 튀기봐 두준나로 양꼬짱꼬 쇼용은 딱지 딘산기 지 부루 망부지리야 초진에 딱 김산나로 부구디 윤유로 봐 부직다 니다 내가로 딘산이 제일한 단세에 딱 파맹은에 꾸는데 때리 야우시우지리 되게 수수 보고 참부체 다 이내양 문내기 직 소외 주뉴 소견 제 데이터 문내 당고요 말이 문내 아주 두셔 두고 알지 당 아주 부글이야 또 심바 가르테나 아차 그 베디 저바치 게자 윤교 레다 젠들이 가요나 아차 지금 미기리야 지 뻗기기 제도 달 가르쳐 있는 섬산 저아지 가기 깨부스다나가도 게가드 뻗스나 아주 지차도레 두샤 미강롱리아 드라지
1: 그래
2: 뜻강로 카요마리 파맹문에 딱 수수지 몸이야스네 자도 사수수 부디리인데 부디 뻗지 고 가서 수년의 무슨 야고시부지를 준비요 어디디 삼식도 해야지래 다 이나양 파만 남이한 부근이 뭐 되게 말이 부근지마 지고 수수 딱 가서 강백한 수수 란지 지속한 미션다 딘디 체월 구유 세븐한 딘디 체월 세상 딘디 인도스네 다 등산 부만 붙일로 두스다 마킬 샤자 삼타야 디페 디무슈 교수님네 디시브지 러베스 지르바 디 밤에 베디 벤차잖아 녀마 땅아 개갱 레가 진유 유님아 녀마 밤에서서는 겐라고 지 녀부데 로스견로나 칼 닝문노 토로나스 대사 김다 마무지 부글리아 딘데드 파샤체지 도저 툭주 세레스 텐스네 어 겐라 네디 니다세가 단겨멘다
0: 지지
2: 딘데 근데레스 디 디슈 저진데 카야마 아니 저 현진의 기랑 지단 디 부글리아 로스 카테우스나 수인엘레 갈 수야오체오유 갈야 통샤오유
0: 지지 겐라 가메디나로 게라게 부과구리스디 디샤사디 숭고마르다
2: 디디
0: 게블로가란츠 두시디
2: 두시진단데 저리 다라지 세상 딘제 두스직라 엔디간라 카바지게 딘산 부구망부지 지기다 파마니 드바 레게 게메타르 물대고니 에 볼라몰라자 샤야순데 에네 레지 겐고니 보다 로게디 계시셔야 시라 메르즈네네 카바디 네 개고 카바제베네 부에 주의 대대로
1: 봐요.
2: 대대. 아니 카바노로 직 대대디 망부지 소소 칼 줄이야 여러 봐. 대무도 겨르다 해요. 퉁다 해요. 직 들어 소소다 칼. 파 칼 줄이야 디십지 기디 쪽보다 디 십지 여러 봐.
0: 오늘
2: 소라 칼 줄이야 지디 지라 메즈네 천난데 벤샤샤는 단다지 슝다 슝아서 대면서 좀 해봐. 내 전에 아니 뒤도 소소

0: 신가 요르만다 신가 두스 미신가 두스 때도 가르치네 된도디 야가다 지수지 그냥 통제 소수의 띠즈 된도디 딱다 야부랑 게임에 되네 근데 손한 소식 그냥 용구 어떤 미스이데 미 삼로 거를 간다 미디 가르치네 야가 요리 삼삼 부부친주 딘데 미자신단 난 또 사라지 미자비 또 지구 지겐 안녕하세요. 양 기능 제 강에 되미 폐결이 열었다디. 띵우네 찍고 창모 빼디 자기 빈숨소가 제된 요지 요 말이다. 봐. 계속 딘데 지용야 저와 개빈 저와 개베 다라는 언저리. 네게 매기라는 강에 됐으리.
1: 뭐 기부터.
0: 노. 등을 돌리안 찍 내가 가리인 배 있네 디나돌리 찍 가하리 뉴진지 젠저리 제 지에 매바지 용구 말이 제상고 도르 통나 하르 고스리 미스니디 제상고 지 규르무치다 마제는 암 담제 장장이 있어야 되게 들어
2: 센트라 미카치 경우에 세나 레그스야디 미치 차세식 잠시 미카치 경우에 세나 가네 마가네 레그디 치규지 아장장 가신유나 윤경기 람투 조투 니급기 두주 균켄리야 탄초기 카초시 니시 디린이 생기 시시 단년 난케
3: 编不拉西。中央年初吧，特种露宿制度被克久了，军委约谈。中国古城抗日人类科学技能加强了人员，进行整个突破。编不约不谈，黄八部队落地不难找。台湾各属南昌人民年初不谈，前年集体补助不要超不谈，咱俩年初车队车马只挖车队，国母进入军队露宿样板车。
2: 谈的你 毕竟起 七岁你说大大事
4: 本种龙青年轻的问题推荐龙青年谈的本种三九两大的前书记本种龙青年轻的问题推荐龙青年谈的本种三九两大的前书记
5: 这个人家有公干的啥？第二呢，平常阿别菜你是解他，记得准备菜中呢，热死你们谁？
6: 天地里才能说越南团走呢，三九七五七天，培育两百不有三十一万人，天天培养长途精准马，再对钱呢，加倍茫茫玩，自我什么吃水果水果汤？
5: 当兵的年纪，听人员过去是专用的每个月薪都通开，往里双去，车主如果跟那车的。
6: 前进海业，主要密码推错，用来稳定个当最佳级程度作战单位管儿。
7: 年终节的包装，以往才行日为，培养党参赛的点呢，团内人不当，满装八百多万七百管儿。
6: 年终节明日走出去，他是国外刚过战斗呢，结合平壤去战术部团结他学呢，三头六在下下他，人内与我团内两队顶上突破，团结加外管儿所言，下面的前去囊团习着呢，三着呢。
5: 三九七五七七，培育人民的培育三八。钞票小南小东头不呢？钞票小南确实参加了推荐七八八了。那种东西，人民的店呢，毕竟重要。老邓军、白军军，他们怎么就看他们的？抗战杀到了，毕竟出卖了咱三八三的左右。三九七五七七，培育人民的培育三八七八呢？提的，三个不谈那么多。
8: 强党去重点开进，拿手的决定，那天路，精准马战队前呢，脚步慢慢完了，自我什么情绪了，就我心难度。钞票人的决定，路路的决定呢。三个不强党去电话路前边拿手的交流，老邓就那个空头，马都交给别人，走你那如何？可是等，龙洞镇呢，你个那边有。老邓就接着，拿手的小龙车的接不他，灭火人做情绪，我们这里培育可能的呀，俺是呢，强子党给弟弟能不求生。
5: 나중에 초벌 남들이 표현으로서의 총대의 개진시이 최동국 영업성 아주 려인 다와 주지 마라 마드 접기에

영원바 제부타 사고레 튠베 시림르 시수부타 미마라 샴데 슈웨 냠주 상부원바 제유프리 참도 총게 냠제 년조 디네 기살고바 치린 추기키 티링 년령외 덤교 티니 갸몽 오치웅 오키 미치시부티니 참도 게몽 오치 삼친 둥컵

생그랜지 샴라 변능 앞에 세진식 고다 진도도 매체 주섬 님지 남시 운데 쇼이 저 민지 칸가로 되나 상인이 변능 앞에 세진식 고 제선 나와 제조원 다가는 거 중주 추롱 최친 군가 조로 앞에 두다 남지 군주 차동매가 나도 진심 걸어 제조 팁당치 세모 팁만 넙창당 창샤라 쿠이도 롱진 코로 샤로당 혼업규라 롱본당 시에 쿠이도 정 넘시 리공지 넘시 응다라 시나 망원초도 니습시링 도공 시제 창규당 로규 나주당 닝지 로게 로규라 차부총원의 증원당 사지카지의 차분 증원의 치워법규 사스당 시제 의규당 시르규 로게 의규당 시르규라 차부총원 주자로 법규 사직하지라 차분종합 법규 팀이 사직하지라 지만 못하다 사직하지라 퇴자로 법규 성인님은 낙주당 시즈 닝지 협규당 로규 로게 로규라 차부총원의 종합 법규당 사직하지라 차분종원의 치워 법규 닝지 의규당 시규 하스당 로게 의규당 시규라 남팀내 차부총원 주자로 법규 팀이 사직하라 지만 못하다 사직하지라 퇴자로 법규 샴라 장정지 총결당 종 취급하기 남지군대 시국이 사사란 죽자로 법내 인신 퇴자로 법규 저자나 죽숨내 뉴스피 장가 봐라 삼주자를 샴정원의 퇴자로 법규 저자나 죽지자 진내 뉴스니 차 숨 봐라 나주로 샴총 법규 저자나 고자 숨내 주루자 주 봐라 저입 귀라 퇴자로 법규 저자나 정사 진내 뉴스피 차시 봐라 내동 귀라 샴총 법내 인신 퇴자로 법규 저자나 주피내 뉴스니 차 구 봐라 생각해볼라 지금 못 걸규 저자나 고사 시내 뉴스피 차시 봐라 걸음 귀라 정말 못 걸네 인신 퇴자로 법규 저자나 죽숨 자니네 뉴스고 차려고 봐라 개송라 퇴자로 법내 인신 샴총 법규 저자나 고사 주내 죽고 차려고 봐라 부신라 지금 못 걸규 저자나 주사래 원의 뉴스지 차 숨파라 현자라 퇴자로 법내 인신 샴총 법규 저자나 군의 주주사 니파라 암도로 샴총 법내 인신 정원 법규 저자나 주사 뒤내 주시사 주파라 남충라 샴총 법내 인신 퇴자로 법규 저자나 주사 숨내 주구사 니파라 소종의 샴총 법규 저자나 주사 뒤내 주사 숨파라 하르 샴총 법규 저자나 뒤자 뒤내 접제사 시파라 딩신라 퇴자로 법규 저자나 주지사 니내 뉴스지 차구파라 호롱라 남태네 인신 지만 보호규 저자나 주지사 군의 뉴스지 차시파라 만금라 지만 보호규 저자나 구상안의 뉴스니 차숨파라 조공라 지만 보호규 저자나 뒤인상안의 뉴스지 차지파라 자유라 퇴자로 법규 저자나 주주사 군의 뉴스루파라 보호종라 퇴자로 법규 저자나 정상안의 뉴스시파라 민인라 퇴자로 법규 저자나 주피사 군의 뉴스숨파라 야자라 차부총 법내 인신 퇴자로 법규 저자나 주피사 군의 뉴스피사가 파라 나가자라 차부총 법내 인신 퇴자로 법규 저자나 대장안의 정사 구파라 양자라 차부총 법내 인신 퇴자로 법규 저자나 주사 주군의 뉴스숨사 숨파라 남림라 차부총 법내 인신 차부총 법규 저자나 주사 군의 뉴스숨파라 딩자라 남팀내 인신 퇴자로 법규 저자나 주사 니내 뉴스사가 파라 파자라 차부총 법내 인신 차부총 법규 저자나 제사 니내 주숨사 니 파라 초나라 차부총 법규 저자나 제사 시내 주숨사 주 파라 냐람라 차부총 법규 저자나 주상안에 종어 파라 현자라 차부총 법규 저자나 주지상안에 뉴스지 차지 파라 뱅군라 퇴자로 법내 인신 차부총 법규 저자나 뒤인자 군내 주주상안 파라 하자라 퇴자로 법내 인신 차부총 법규 저자나 주사 뒤내 뉴스지 차 숨 파라 니모로 차부총 법내 인신 퇴자로 법규 저자나 주지사 뒤내 뉴스 숨사 구 파라 쓰는 게 남시군의 수사를

0: 喊的你，毕竟去去做你就做孙大大事。
1: 你看你，
2: 你，
1: 这种龙青年轻猎工，这件龙青衣。

0: Kanda ni, yun tu xie chi le chen, pen zhong xie zha xie ba dong yu tu zhu zhi.
1: Pen zhong xie zha, me lo dong cha tu ma nye we, sa tu rin ne du zi zhu char.
2: Pen zhong xie zha, rik xiong ken wang tu me ning zhu le chung bie, xie le bi song zhu.
1: Pen zhong xie zha.
3: Sengena bato kungamsa ngana cho phenjong cheda sibe kintu chedi le chena sinje chungwa ka ro che nga thing dile zeng ki zumdi thang ha zong jik jo den zo no bi sengena bato le zeng khume na podang poda la to dam chu jingwe simju khang ki simju bo shin ba do ji pon zo la ki podang poda le lu ju do du ning we de chen nang tyen phi sim ba shi tiring le chena mu du khong ki podang poda le jingwe nya cha ki thang de ne bop thang podang poda le jingwe song jup ki chadap thang nyam nyong ko la 七里能为面接提车的区域生个那么错多几分钟了你普遇平中洛个那段内因不谈我记住平中洛平这个行洛平陆剧参加起陆剧日别我是洛平的谈新任行政罗马本人不说起洛平的浪现在北京故宫起本人七杂的行政民的谈中国提到不以选举成绩民的谈将人为聚集人力当街委员天刚起委员
4: 平中六千所在六零水军所军参加起西任行政罗密组织罗密平中参与的最新就听说起操作宣布说起孔明特别龙我局长人破张波达列人为他陆剧所及行政查理的兄弟他把了加倍一日团的日行行政起建制民用化准备拿约他的破张波达了他当初以人为行政看起行政不选别通天写信约下面的多级平做了起破张波达列人为娘做起团队内部谈
5: 포장보다리 증의 성격지 찾답탄 냠용고라 체지낭웨 매자티센로나 티네 마슬레지제 아니 드롭 정의 튼주드바야 급드드바기 기슈기다 대바티조 아니 글레글이야 도슈게지제 아니 드즈나로야 아니 낭스낭과 제벌라소베글이야 아니 림본다 기슈기마드 슈크침보 제베글이야 아니 드롭라지 림보지나로야 아니 기슈게다 기슈마브르데 타고 제브지제 아니 디나로야야 그래 라강춘준디네 샴보다 틴데게야 레레도 탁바도 급드드좀바 아니 림본다 장베게 도슈드도 글레글이 연두좀바 디유게블로데다 까만거주기 출루고 슈진 유두좀바 세완티니다 아니 까만거주 직송으로 체제제 아니 우스마제베 디즈나로야 디세드 덴구도다 라생원조리아 까만건 사투된 쇼골에 당한주든 산세 까만건 산세게 대야 아니 까만게 최대답에 맞아 아니 보달라레 안 강부사버든데 제보다 기슈기 매도 표현에 안 해서 최바다 안 보달라 강사기 점렌 제버든데다 망부시라 덴구도 둔주 망체지다 드로 주행에 나로를 러시아 둔주 인베 중재랍디 가르습니다 주중 개배가 된다 아니 감은 감사한 게 주부를 뭐지 남다 만다 카셰도 와 두준나로네 도용고도 대주인도 좀 아니 글레글리다 기슈기 네오기 달라고나네 아니 기슈 때보다 되네 아니 치수 사실 몽라바파 레지제 아니 제 드롭도 봐다 드롭 주주 그때다 아니 드롭 주주 나로데 아니 학바도 까긴이 견데디 숙체를 주도 좀봐 아니 찍네 등기는 신 쉬브네 신 까마게 콘조게다 포장 보달레 칸사 제베 데만세 아니 동가 사양 주자 그불라서 다 두즈마 디르바 기록이 민네데 데나 아니 간행 치바 야가르즈 벤조 자도 라서 거 그불이야 기슈 뜻이 접된이야 파 랜랍드 고지제 안테 니마네 다데 보달라데 주제 느림 근 로던제 베네 개발전 제 안테야 보달라단 개발 머지베 아니 주드스 네민도 프랑스 운도민도 다 강바들이 접투네 야고 요르지제 아니 기슈 뜻이 접된이란 까나 이네레 다 그 두즈마 아니 던제스 먼준자 아니 치즈 코란 게 세 겁다 기슈 데 유제노 보세요 드즈급이 아니 보달라래 안 최강한데 접지제 딱 먼저 되네 가 통고도 좀 집단 전에 급 된대지 나로 안 보상 보달라디래야 산행이 다 대면미라 소소 대근의 신출로도 소소야 안데 다 로보달라디 직내 전에 전배급이 된대 수준 예배게 사실 개발 전제 니네 아니 가로소래 다 소소역이 성황게 지금 수천야 라소보다 된대 미세고 그걸 된제 아니 가서 마버 리디간에 아니 최강한 내면도 좁디스 내면도 참강한 내면도 하강한 언데네 샹베 루규디 다 타르토르드네 마무시란 제주어레스 디 아니 치수 다 가라서는 제로 제동 조기야 좀이 다 조국 등 등대지 등계 등대지 연유질이야 아니 원소랍디 다 포장식 상한 고조디 아니 가르스네 급 드르즈마게 대비 열겨 봐다 장부 디시 펜준 대비조랍 체제제 학바도 벤 딱감 장부 펜조 남게 걸으셔 아니 원소 대 로보들 내 간이야 아니 포장 펜조랍 댄스 샹브르지 아니 샤메 만자야 아니 급 드르즈마 코난 주기다 인구르 지세게 샤마쇼주 원주 안 등대슈제 대야라네 제베 로주든주 등구도 아 디만자 아니 샤마쇼주 원주 코난게 남다 나로래 에 열겨 배젠라네 하서 버터랄 페스타 단에 덜로다 디고레 버터랄 페 엔나 네 라서 춘나 자와들 시수 제세드네 둥기다 둥주 망제야 수도 춘중기다 감감상 규비 좀 지남다 되나로 제다 디스기도 노분 나와 주식이 청와서 된준 나로래 등구도 다 된주 비지비지래 안에 된주 망체지 된 상에 간주 동아름 버치기 된데 나로 때네 안에 아 보란 뒤 명리야 빈조랍 된세바다 안에 두주 된주다 제동 조지 좀에 뒤에 다 예진데 임베스 그 세비시라 디샤 된주 림본다 장바 냠도 허루부루랍 체비제 캄부제베 고든데도 단단도 뒤에 간주 치유수 제동 조지 십시 생행로리아 어로산 자수 라소바다 부장가 마샹 콘리아다 하람 시지 치슈기다 부장지 멘로성 가르선 대야 부장 빈조랍 된세디 두스데디 좀에 부장 랑이 릴라다 두주 예베 고든데 퇴용구도스 다디네 아니 치수 다 제동 조자 시비생아 들어 죽된 게 뒤지도 봐 아니 다 가서래 배산에 쓰시온 게 아니 집세기 고요거래 진대질 때지제 아니 뭐여서다 브라마보 브랑가보 샹야기다 레시디 뭐여서 고쪽으로 셔 대주베 주름들이야 작교시라지도 등을 가르를 제브를 쓰거나 여지어보다 장배급이야 아니 중시 망보지리야 파주직 당일제 학바도 장배급이야 부장 섬주지 라서 사업 시험에 만세 등줄이야 시부지기다 공도 구르지제 아니 급 뒤주마 표산에기다 왕지기다 대화라고 차지제 아니 디네 초실이야 관동 단지 멍미 단지제 아니 지금 사실 망보지 당일제다 아니 디네 나로리야 학바도 급 뒤주마 그 중시 등줄이 마 나로야 천배 뉴비 등줄이 하장기다 슈크천부 인설이 제자 아니 급뒤좀 봐. 학바도 장도 집에 남다 라서면 나라도 봐. 아니 다시 이거 섬주지들이야. 병아시라 단지지. 아니 제가르지다. 아니 제가르지다. 둔주다. 덕매 아니 소화도 보여. 아니 디연율이야. 아니 룬주지다. 아니 시그 림보나 다홍다. 이거 다지다. 둔주 유에스다. 둔주 파도 님에게 제도 인배 고르다. 아니 대근의 신게 안 호연주도 봐. 단 도호종다. 안 남지에 하자. 디임자. 파파파 명근 나로 임자. 둔주 다. 아니 둔주 파도 배든 전다 제와다. 아니 둔주 파도 님에게 제도 아니 시그 난데 섬주지들 두 시간배 고르든데 시라 손도. 다 되는 신게 아니 나부친 배우고 송나로도 봐도 좀 봐. 아니 보장가 마샹스도 봐. 아니 갑든 거도 준다. 가서 단다. 대변으로 그 중시 요 말해. 제자 중시 사업지 상고 배좀 된도 아니 지라지 세부 차월에 되는 신게 아니 되나로야 그 뒤도 좀 봐. 님은 건조겠다. 때문에 그 롱딘데 다지지 아니 테스 멤버를 일단 배그 추월에 해버리소 위기 리스물라 포장 제토나 아니 의월 타다 숨 두두고 유스제제 아니 롱다요 세상 등줄이야 아니 세세게 멤버를 다 아니 닌데가 멤버를 당한 주 등상이 마버리 되시기 유스레 아니 멤버 그래서야 프랑 샹투는 야구 예배고대 단 롱날 요래 제산 등조 등켜봐 제고를 제제제 아니 망보주 등제제 나 등조 망제지야 단데 점야 원제도 지기 나보신비 남다 디세지월 통한 등네 초도가베 단 등조 날로 등구도 등조 딱 찌단 전에 님문 원조기 롱드랑야 샹제 샘무슈 기로랑 등데 날로 전에 등데 그 롱단제제 인지민지제 회사야 지금 프랑 샹고베 루주 등데제 제다 이제 벌써 민도 코난주 당도 학바도 나보신비 거리야 프랑 가보신도 좀 말해 공주세를 다그란 님에게 때문에 안 등데질이야 샤지제제 또 등구도 치수 능매식 중에 다 제동 주기 생애도 봤다. 리메시 브론스는 급 뒤좀 봐. 아울로산 자도 코랑기다. 그래 기록은 저거 용진. 다 게라 지슈디 간내 집에야 능년도 와. 어, 근데 이제 코랑게 아니 보달라야 종시 야고 종지 토나 탄데가 소레스나. 벌써 이제 니라서 봐초 루용 투라 마세 아니 뭐서다 지기도 봐. 마게 다든데 용배 차샤네 펜토시라 요르 지제제 아니 지금에 망고 좀 배고 때 코랑게 남다는 애들 되는 것도 아니 리메시 브론디 센차산련 군조 준비 수고 봤다. 디나로리아 아니 팀 망보지 회사 피디 좀 봐. 아니 비계관이야 아니 마브리관이야 프랑 샹고르스 단데 대변루 중심 민두스 아니 지금의 시급 공가다 다 링다샤스 니네레 아니 제부 니리아 아니 펜드시라요르스 좀 아니 나고 전부 당도 좀 받아 공로에 충실해 제도 좀 아니 된제 순도가다 당도에는 아니 대 소비 마음 대 대배진이야 지단 균체스 용구 말에 대만대당 아랑 그 권에 차시하는 된제리아게 지금 대응함 된데 시급 민두스 순도 아니 이네레 치수다 가르소레 머시 소비 마음 대례지제 장거 가르소레 스완도스 파 지금 렌 사요들 이 내래디 그 두좀 봐 지금 내내 매배게다 내주 망고 태양 두좀 봐 안치소 아버 침벌레 선다 제제제 아니 지금 조기 시비 생각래 원소 아니 고란 제본에 아니 마데 마브르리아 아니 알소다 알초게 된데리아 폐제 아니 담바른 생각 비디오 좀 봐 아니 예윤에 가서 다 지금 남고베드네 아니 죽지 다야 라서 봐다 아니 지금 학부 제베 라서 봐다 티나래 아니 벤덴 하면 현재 라서 보다 망고지 남다나로 태양래 아니 원소 디지도 좀 봐 아니 장대르기 푸벌 하나 인골 댄지제 사조어든데다 아르조어든데 단제 아니 원소 강바 개베기데 레가데 잠요레 조랍데다 디나로네 디 총사뱀마라 댄세죠다 디 급디디 좀 프랑가부 신디 좀 급디디 좀 막 레베기다 아르벤 조랍데 타디임브라다 총사르바 뱀마라 댄세죠레 네 제동 루지 시비생에다 팬다 시베체 진이네 원소 아니 아르조다 다 고조지 다 가래로 숨 무슨지 예요야 아니 프랑가부디 좁도가 때 디나로야 아니 초시기 민나다 딘데네 망보지게 야데 지금 레가리아 휴지지 아니 그룹 부르지지 아니 고참벌 때 디나로 배샤신다 디네임도 봐야 찍네 ཁྱི ཕྱད མི རིགས ཡིན པ དང མི ལུགས ཀྱི ཐ ཨུ ཅིན ཆུ ཡིན ཅ་ཅུ ཨུ་ཅེ་བཅི་གི་ཨ་ནེ ཨུ་ཅན་ཉི་གི་ཁབ་མང་པོ་དུ་ཅེ་ཅེ་ཨ་ནེ་ཡ་གིན་དེན་རོ་བེ་གེ་ད་ཐུང་རོ་ད་དེ་གིན་ཤུ་བེ་སོམ་ཅིན་སི་ཅི་ཕིན་ཟོ་ཤ་ནེན་ན་ལོ་ཨ་ནེ་ཏེ་ཤུ་ལུན་བེ་གེ་ལོ་སང་ཆུ་ཅེན་གི་ཨ་ནེ་ཁོ་རང་གི་ཝོ་ལ་ཡུ་བེ་གེ་ད་ཁ 그러지.
1: 대기 시리라 경은낭세 반낭지 카디.
0: 대기 팅르 케왕키 리숑 송링 토라.
1: 다르키기 센시마키 변종 시리시비 균두 시지리 센이.
5: 다 되게 주중기 넘버스 내면도 다 되게 근대진의 용어를 지단진의 급두주마다 폭주네 마 규비지 시그섬루즈네 마 규비지기다 포장고 숭예 급두주마 중시랑고 숭예한테 떼지지 아니 니마게다 포장가부디랑 저거 좀 포장마부도 파급지지 대비나 포장가베기 초 숨신에도 두주마다 아니 시그섬루즈다 학번나 내 내동다 내 공가가다 존님부든 저 바다 두때 잡으시라도 가지 난 눈도다 중시랑게 된대지 임브라 다 되게 좀 한세 아니 급두주마 수준 차지지 이제 강부 개배 쉬고다 급두주마게 산에서 좀 덴포랑게 다디스완디기 초 용네 지기야 등부 용야라 지도 안에 아 진진 견세스니에 된다다 어 포장게 가르베게 수준들의 망보직 두나샤 그 뉴스마 땅 가르베도 좋다 대된 미 나와에 가든스니에 된다다 어 나로야 세브시다 요래 드네 안에 장가 특수스에도 다 눈조 가시에게 장가 특수 가시에게 남주 탁스에서 된다 아 가시에게 짱 장가 특수스에 눈조 최고스네 민도다 된대 안주 된 탄산제네 지기 류제 고주제 안에 거의 중재라 조라데 다 장비스완디 맵스지제 안에 어 다 간덴포랑 내서 준비 다 주로 와 된대지 안초 요하 준비게 다 됨대 소르지다 안데 그러지 다 진짜 아니 이내마 부탄데 포장게 단데 온주 된시 유스드네 아니 배드 미기게 돌에 나무 버도야 탁보다 안 미기 간이야 아니 탁베 간이야 안 미드네도 마 특수다 된데 요서 아니 내래디 치수 아니 지금 민내주든데 하지 미카셰 사베스네 지도도 마 안신네 디파 메스지 아니 돌에 나무 유스다야 신경 부스 안 디간이야 미스 자지제 아니 루제스인데 뜻세고 있다 루규지 차브레사 데든조 등상게 니디 템베게 다가 소라지 제로직동 곱장 업주 조준하러 땅 업주 집중 업주 나러 오겠는데 버리든데 다 니리든데 나 망보 제주도 다 둔수 장가에 더 휴세도 들으샤 다 드네 아니 로다 디르지르와 집중 업주 친도 좀 봐야 제동 조제 곱준하러 양 프라마 아버지 함으로 다 둔수 다 제시 디바이장 배배워라 디바이장 카세브시라요 다 다 조라부 디 미유든 찍래요 마다 디 제동 조지 집 제니게 단 편든 입에 세 미신 아닌가 돼 아니 영 아버지 뭔가로 산 자주 아니 공부 좋아지지 아니 고란 그 구동 다 휴세게 체도 아니 디스산제 자수 라소베 아니 위베게다 중장 망보지 루스제 아니 프라나로야 아니 스르동 라간 샤인데 다디 미유조지레 다디기 미유조디 간이야 아니 프라마부디기 루스네므도 딘데 용선 용고랍디젠 등행기다 안간조 페베그 중시다 만잡아 드린데야 줄로그 랑게 나로네 아니 되고기 긴고려 빼샤샤샤 아니 딘데 망보지 수원 다딘조 나로 단대 스르동 등행기 지가자 라소보나 다 지시 피좀 서보시라 디나로 조랍데 디시 고랑게 견도 월이야 아니 아비 레빈 조랍데 수레스나 아니 tante tisende yore, ta mbogon mba lo dhoy genzen, ta dunzu tante tsuenang wan zhune yombre. Ani, tagana xin, xingsu ta chimo di suresi na, tue na sa wan jayang wangbo, dunzu ta tue tante kongka sa zine riba, tine kuna nyi zuo la chebe, ani, mina mangbo zi yore, ta dina lo, ani, lezu di zun gozu, lakba du disi kuna ngon su pige pie chiche, ani, kurang mabiyo ki, tante charguyo ki, tante rimu dinde zi yore, ta nganzu gyagay na lo, tante shi zi turba, ta dinde zi, tante nganzu pionchung iza kan la ya, shu yore, tante che, ani, dina lo ya, dobge kare kare, siu kaze yume, kawa kaze yume, 이건 과정이면 안에 더즈 만나

0: 만나 이제 이제 배때 텐데 세브시라 이제 단대 뒤쪽 간조 뭐에서 다 배배 어중기 직내야 심주 제에나 둔조다 배대 제시 배대 매도 매로 만들 차대요. 에 디나로리아 안에 결혼 잘한 잡을 라스오버게 정아 붙인 비급기 다 셉지든데다. 안 코난조 뭐에서 비기기 다 사줘다. 안티기 지다 아르쇼게 려가든데 망보지 휴지제. 안에 디나로야 지기 아부 고조도 좀 봐. 급 뒤좀 봐. 남세링 벤진 안에 군조 추라스 녀들이다. 급 뒤좀 봐. 닝만 군조 그든데 게 캐버시면 망보든데 좀 지제. 안에 가르소렌 배담된데 시야제 아니 저시 저런 전부 라소버 제제제 다 뒤지고 오래 가서 아베우기 레가들이야 일단 고쪼야 들이야 지기 땜저 자신 부실 안 나버려 안 되네 되긴 쉬비는 신 보고 멤버 로저 견전다 안 되네 사망자 왕부에 강하려야 아니 아 답변 남좀 쓰냐 된다 정림 받아 아니 쉬어기 시기니니 와다 아니 단대 호게 외근원에 임배 아니 가자 봐 던진 도지다 안 단대 디기 미네 단대 등산 된다 밀린 원조네다 아 가나 지낸 도지 라소바 콘주 망부지게 소소소게 아베우기 콘 제제 아니 지 가시에게 더바 사도 오에 가시에게 신기 더바 디제 가시에게 더바 소절레게 더바 주도제 된다 망부지 제제제 아니 단대기 빨간 나로도 받아 쉐금 좀 말하다 간년 강사다 라브라닝보다 결이 강사다 주매 링크 나로 아니 아버데스다 아니 코르딘데 망부제 아니 사실 연용게 단대 금부용다 금융스러 금부용다 나는 아주 더디바 더디다 안 되바다 흘론다 디그라다 라소보네 아니 저 아르가 오에 이네르 답조 오에 이네르 사 오에 이네 아니 테네 바본가다 열받다 바네야 사마버딘데다 아르가 신베딘데 오에 아니 도얌딘데 망체지 엔 집공조네 오다 알 학바도 단대디 급 뒤뒤도 막 세벌 받아 단대간 저기 세고나 요새 아니 세배 때 뭐 작업스니에 된 주다 이전에 해시 기줄이야 가르소래다 고와 단지 아니 도다 신 참버든데 아니 고와 날로 봐도 해시 기주부터 장지 아니 기주제 단대게 다 자말링 요새는 주 아니 수신의 주된지 아니 민수 오버들 주든데 도가 정도 된데 다 도 가르든데 믹스든데 아니 망보지 소든야 도대다 반에 된보다 안티네 아니 전제 간내 막 들은 된도 쓰네 된다 아니 랑르 자도스네다 아니 공부 자고 와서나 왕보스네다 안 참도 참조 찬양성 주스네 된데 망고지게 아니 응원소 단대 잘 나와서 그 사실들 친지제 아니 신들도 마 오지지제 단대간주 불안나로 유배게 가와다 동마다 그분들도 다 가와든들 가와 좀 싫어요라 답에 미 죽장이 휴진데 유배들도 망체지 아니 전난 원조다 명건 원조다 어딘데네 오버든도 아니 미도 응원소 단지 아니 내가야 군디다 또 되고 제가 담으레 조 용세기 다 가르소래 안 주게 아버 용세 사지럽되지네 로레르야 고시접제 안 로탐들이 안 잔남제 하즈다 안 그룹 남제다 온조 공봉조로 봐 안 겜돈다 장르 카르도다 쉐글라소 너네 용브레스 안 다그는 신 안 하게르다 기슈 카숨다 샬로웨 미잔다 안 나응좀보다 좀보다 좀다다 둘라 간네랍된다 안 공가다 내도 총제 지구 매준 지구 떡론 외가 취슈 니모 차 챙고 유계 흠보다 안 보고온다 카르다다 난가즈다 안 흠부 좋은다 잡을라서네 아니 미 가자다스네 미 치지다 녀돈하즈 단지지 엔데 아보 응어 쇼브레스 안 다가 능신 배보다 친구 고모 강실라서네 아니 단데 다 벽에 나로야 로베스도 아니 개인 나라전 라웨스르샤 친구다 부탄나로게 소재면은 된데 미자다 줍실하즈지 아니 응어스데야 다나지 아니 부탄샤야다 다가 능신 아니 소베사전날에 아니 미든데다 범원에 학바도 지기 아주 뿌잉케지지 타다니에서 미든데야 대바 용지지 안 부탄이야 샴브레스 다 믹스에 딱가 소래 응원수게 레제게 유름을 가져서 아니 제로 직동 초기 고주 탐벽에 편단입에 체 니슈니네 고주지 아니 대야 높스죠라 단단한 주 다 대야 신놈니 다 대야 높은 단다 지네 도시야 제대로 좀 아프라 마버 랑게 워 다가게 강부드네 아 대야 높소 워 드네 이제 아니 차가네 고주지 다 차가한데 남제 차상스들 와 드네 이제 고주지 아니 제로 직동 초기 고주 곰니기 아니 편다 탐벽 체 니슈가리아 지다 대야 높 예윤게 뒤도 망체 거봉 지메게 메토남 차브르다 직도 지난 차주급다 아니 편도 선배체 주내제 안 대한 노 그 사진님 가시 시기시기 제제 아니 나와 건가베 체 니슈가 아닌가 아니 대모 조라서 보다 제부 조게 두 님분 두 자라도 파 오제 아니 아르조 단지제 아니 나 주변 나로지네 사진 진주 나로게 딱 군에 나서 고 샤한다다 아니 숨바르고에 두 고즈브레 숨도 아베게 단다 소고게 체시기 리모디 지디 좀 봐 디시 코란제 아니 디나로네 리모디니 뭐에 두 수레스네 급 디디 좀 봐 메로게 다 우진 로다 딘진 노브스니 조라 다디 안급 두즈마 르메 케브침 시라리 다 나당 안조 부탄 라오스 오벌이야 코랑 그 체리 망부 시란 제주어리 드 코랑 건 수요지지 아니 딘델이야 야 르무 지바다 다 차르고 르무 지베 만제 아니 뭐에서 부탄 두두즈마야 부탄 나로레 딘데 가르소레 르무 딘데 망부지 디브리 망부지 지나샤오레 아니 제도 조게 고주 고숨긴 다완 입에 세 드는인가데 아니 지단제네 찡원조네 아니 도린 춘춘주 오제 다 드긴 게 세바 대바 차고세 되게 야 랑자 고알이야 난지지 아니 자동 문주 변바 라오스 오베 아니 다고 체제제 아니 미갸도 숨 수구에 단데 안 주고 둘이 남머디 응원서 포장 레지제 다디 둘이 주제제 가라지 디체버스 안다 응원서 레가도 줍수 다디 찬수 둘이 인스티제 안데 둘이 넘 남머디 도츠베 루지나도 아니 급디도 좀 봐 대유베게 다디 시산제 자서 라서 봐 아니 근데 카게 레네 달라마다 주구다 아니 고기 제세 로상 뱀을 드시다 아니 덴베 진다 보쇼 두주나 장바 예주리 릭다도 속으로 봐 아니 동군 자양의 공매 민나 이시 결혼다 된도 공매 민나야 담베게 된데 쓰리게 된데 민나 된데 시 아니 간데 된지 보쇼 두게 아니 민나 초람 봤을 때 망보지게 대 용지 아니 뭐여서 가된다 그 내가 진짜 민 강가야 내 신분 맞아베 아니 제모다 우중다 안나 된데게 귀만다 된데야 아니 소소소 무다 다 샤다 마다 잠바다 된데 표지지 아니 내가도 쇼 집에 근데 아니 된데지 동구도 스타디 지다라지는 부담하고도 지금 주지 고지 탐배게 변된 입에 채 이슈니네 아니 지금 주지 고지 고숨게 변다 시베 채 이슈리아 아니 배들 레르 주 집에 된데지 레샤스
1: 대기 시리라 중앙시 반낭기 카디
2: 푀기 팅럽 케왕키 리숑 송링 토라
1: 파르키기 센시마티 변종 시르시비 균두 시지리 센이
0: 다디나로야 브란디기 고기 양등이 소되는 신다 섭다 단티 나는 가르친 거 다디 조랍디 숨진 시시핀도 높게 조월 체베 아니 디기 높려야 아니 응아버친 비기 스동 전인 진지 강하지 아니 예윤이야 아니 라가신베 아니 디 강려야 토스 만다 만다 살래 아니 망부 제브지야 다 배샤샤나 토스 담부들이 안 름린 라가나 린진 라가 대근은 신기 아니 중로 라가 라서 보여 봐 아니 디 강려야 아니 가르소르 디나려야 다 미소소 제브지 아니 무시와다 이겐다 딘데게 아니 라가 레레기야 이자 남주딘 산진다 고장하러 봐 고장하는 신지지 아니 숨비기 이리 만다고 토네 아니 라가 소소 명지 안티데 제제제 아니 당해 지주 안 미소소리아 뭐서 미르 당해 지년게 당 안주딘 산제네 칸다스 님도 권이 된데 소지 제제제 미수지대도 아니 다 토르니베디 강이야 코참케 제제제 니르 그 뭐죠 상 미세요만 토스 숨베 강이야 아니 가려스네 구산 지주 칸다 리문 하간다 자나 하간다 아니 누구 베지다 스숨스니다 두주 망체들이 심중 심중 누구 베지 심중 스숨스니 너제 벤조다 모자키다 심중 디제외세다 두주 망체지 단대게 군진 두베스도 유스예도 되네 아니 장조원조 아니 된된 바바랑아쇼 되네 샹원조도 봐 아니 된된기다 빈조 될래 된데도 와다 치수데 교화단제 안 참가다 된데 차오래 로원조리 아니 뜻이고 봐 빈조고 봐 안서수 남제다 가담기라서 왜 부담 가사 심중 망보직 샹요레스 안 디먼자 아니 토스 강의야다 겐지라다 투다 겐젠다 된데 망보직 주제제다 단제 다와의 명함으로 차 대샤스 안다 된데 이도 좀 봐다 급도 좀 프라마부디 당동 고조드네 이제 치수베데 주다 수준기 멍식하나야 아니 예윤이야다 레라가 비슷하잖아 아니 고다 예고다

0: 도스나 프라마부 제부디가 찍내다 알랑아주 줄롱원에 차샤나 아 당아부 침베그 수동 점리긴지 샤양게다 조직 니네 안에 그 뒷배산에게다 지속이다 도슈디제 중국도 디나로리아다 뱃데 레리멘다와 소제게 지금 나가만다와 안 디나로 쇼니에게 민나든 저그 용공다 가서 가네 지단제는 조다 의상의 집에 안에 노력 감소 만보지게 딜문 쇼지제 안에 구다 바당한도 주베게 레르지 인도 좀봐 다디 안주 팀사나 쓰고 다 배배게 리네게다 접준도 부지 차대요 안에 대그선 마 아니 친구 고문 강시다 친구 뷰리 지중카 대근신 소위 예보카다 딘데라소보다 아니 배보다 딘데네 미는 망보지 용지제 항원수대 주베게 다 딘데지 미리 만자와 망보지 링내다 락제다 소제라소보 닝도 뒤베게 아니 딘데지 차대샤스 단 니부디 카라스나 그 뒤좀바 아니 베사네기다 간데 부탄 뒤주 제제다 롱롱업주하다 친구 좀바 아니 야 부탄보다 라디 찍네 제레스기 신감 힘보다 니네 아니 사네 시슝게 다시왕게 디네도 조르지잖아 디첩시게 디네 토라야 그거 좀 보시라 튼도스 다 디네 안에 학바도 숨부디 안에 송생금네 마 뭐서 규용베다 아 로보다 라게다 능취디 기슈기 마버리가나 뭐서 대랍 키제 안 디네 송제 다들 봐도 안에 보장보다 라스 좀 안 지다 안 저기 로보다 라다 안 제레스긴 두신인 바다 때 용다서 차데샤스다 디 주데 리미 요마레라 미네 캐바리 안 요마레 안에 디좀바 안에 디로자 마임베 단데 페제샤나 니몽은 저기 베르 주고다 주고 주고다 안에 디공거 주게 근데 두근건조 틀려 라서 그게 망고 지금 미네는 나라 다가라 문진제제제 였다 드네 아니 보람아버 샤마다 첩지도 다 조베 가서 안 줄 수도 되면 괜히 칸데 다디 수도 강게다 아게리 이네레 난게 단도 그 댐피숨 저버 이네레 다 든조 마저베 뭐여서 디시게 루루스제 초지 제베게 아니 수도 가자 틀린 자주 주베 주신 디나로 아니 사제 따사와가 쪽솜로 이지제 그래서 뭐여서 바 계신 나제 다디 보람 샤베 루규 수도 샤베 고보 안 디나로 그 댕기 개발 바바 가리면 강가 지지자다 쇼르 다제마 하람 납제 축제 리드를 하세도 다딘도 단단 안준 제 용라디 간대편조는 거 발매 되시 아니 대제동 급지 구주 탐벨로야 변준마 비준 간에 바도 좀을 받아 단단 안주 강 망체게 직시투브라지 다딘나로야 자제 담보라도 내게 캐버 파와 다디 제레스 인 두시 임바다 안에 딘데시 니부디 안에 체도자베 300 캐버 파와세 안에 숨바디 두기 캐버 파와 안에 시부들이야 안에 강게 신바단 대다 니바 니베 캐버게 파와 한가바들이야 꽤베 캐버 파와 안에 주부들이야 땡깅 오에 캐버 파와 딘부들이야 강래 신비 두이 캐버 파와 개부들이야 숨기 파봐 구부들이야 럽도 내비 캐버 파봐 주부들이야 최배 캐버 파봐 죽지들이야 연다하게 캐버 파봐 중니들이야 은칠레게 캐버 파봐 조숨들이야 평행게 캐버 파봐 지지 아니 사실 조숨군에 지 재산 등산 안주다 무언수 포장리야 토스 조숨 유명들이야 단도야 리슌 심주기다 학바도 주리기 단다 나제 도시 제배 있나 조숨 유명들이야 단도 레스기 지금 세단 먼저 열들이 단당 안주 용다 지지제 안주 미강을 레베기 포장리야 토스 조숨 열었으네 내에서는 두주단 조함으로 생겨도 가르스는 디시기 세동 가자들이나 세동 디 평윤다 프라마비 평윤들이야 네 사실 조금 내 이해가 봐 안 된대지단 조하면서 세무슨 것 한다 무엇을 때는 사딩 야간에 젠다 뭐가 적수든 줄야 도서 망고 싫어요 땅을 주 눈제인데 이날 사딩 사딩 랑게 젠는 중간에 야지는 도서 조금 요 말봐 세상 뒤주 양 파주 삼단에게 아니 시양 망고 싫어 도스 다 뒤만제 가르소를 안 줄 세동 가자 되나로 안도 가르티 되었으니 아니 로 담보 등이 쉬는 신제지 아니 민나 나도 눈제 좀이 뒤를 하고게 아니 망다 멍리를 받아 대부지냐 아보다 규모든데 아니 론이
1: 안 된다. 미네야 자나네 담베게 미네 된다. 배배 미네다. 근데 망보지 다 민두스다. 또 차단 퇴대도 와. 안 되나 로야 디 만세지게 수동도 민기지 가잖아. 가려워서나. 노선업디 가르다요서 아니 네 티겔 하우스 주다. 아니 간저 쳇다. 근데 잠바 시쇼 니다. 다 심젤 디에게 다 산차 그래 깜버다 룬바 차다 추르다. 아니 눔다. 다르다 신기 된데 주제 망보다 아니 안주 그 쇼다 드네가 오마란다 안 대원의 신기 다 나르제르다 차다 마다 아니 주르기 샤다 아니 공하다 단데 넘부다 부루다 배다 아니 타바다 타바드 나로 절롱기 꼬타다 안 대원의 신야 소마란데 타바 레 잠만자 아니 버주다 가서 라소베기 단데기 빡바다 아니 가다다 메 나멘나조 아니 괴진 신도 잠만자 아니 타가는 신기 안주기 승무 상제 아니 망보지 위협에 맞아 아니 디나로그 돈벌이 안 차단 제부 샤워를 했어

0: 드러줍든 나로 다 든주부도 안에 브라마바 샴벨 드네 안에 드러잡게 나로 리도 좀 안에 베랍샤샤나 안에 제도니 니스적지 로리아 고모 강시에게 안에 고맹이 단데디 아 뭔지 단데 틀로네 틀로 된 바셔세기 아니 밴디다 제도니 든지 십시골래 안에 겨군도 드메겁리아 안에 어 심중 가셔지 파 꼬여서 여접지제 아니 단데기 긴고 유세 된다 르난 칸데 잡으러 봐 드네 안에 제도니 님급 좀 없이 로리아 안에 대하샤기 샹올리아 제럽드 칸사브 주부다 제도니 님급 좀 앵앵 로리아 안에 보다래 샴데 안에 쉐드 벨레고 사브 주부다 아니 제도니 님급 좀 없든 로리아 군이 좀 코란이 아니 고모 도도 좀 봐 아니 세돈 드시 원바 칸야 사브 샴다 딘데지제 드네야 망고지기다 자존지제 아니 들어 잡게 나로야 대화야 안에 군지 아 가르소레다 제바 고바 주바 죽지 중니 라소베 세돈 상한 샤야다 아니 들어 줄고다 니슈 나로드네 아니 대화야 자존 슉 심부지라다 나무 나오라 또 단대보도 부산보도 라리아 아니 이제 커밍스 님도 딘데르지 가세요 그래서 나 간주 등산 세르단 데베 심주 제도다 간주 드린데 즉 셔야 되잖아 용수 조발이야 아니 강바 아니 적도 니지 좀 주도 스타 디나로네 적슈선다 간주 버슈르 바와리아 사 딩우리 인도데 아니 제제 십주다 안데네 귤람다 다 곰조라서 보다 아니 지중 만도바 니자 집집 된다 아니 코라 지중 숨스탄바 디나로레 가와 리그데 아니 니동 굽게 쪽숨즈다 겐자 따도게 따 팅게 따 강아지나 갸다 십주 신이 따 므직르바 따 세우데 티베 체그 말바 아니 티네 지금 니모 조세기 급이 없었는데 십주 십게다 아니 고치 중도 적도 니지 십주다 가라서 기공 만자와 적도 제지 급주 고숨 사서 요래서 따 디나노 카시에사야 니모 조야 요바 카시에사야 롱주라 하는데 딘데게 따 자지 못 찾아 되셨어 드네 아니 다 들어 사베 나로 지금 국제급 중 어군 다 죽으네 다 죽지 부도 아니 중요한 링우 부네 아니 베벨 링우 가서다 딱제 그 레든 소중 단지제 한 든주야 시라게 십시 제제제 아니 링우 드네 토 당부 집에 고도 샤스 제동 고주 주주 지지 로량 아주 돼 아니 개형 게다 조회 링우 송접 되네 대선되네 차버 봐 드네 아니 제동 고주 주주 집신 다 응아베 집집 되네 사제 아니 변종 예레 사바 가냐 아니 보장 보들라 냠수 당부디 고도 샤다 디 치수 시에 아주 냠수 당부 말이 들어 사배 나로 냠 담보 들으셔. 안 되네. 아니 제동 굽지 접신 다고 죽은 날에 안 보장 보들래. 참관이야. 매균래 준도 좀 봐. 아니 론니번에 제제. 아니 당당 스승이야. 내상 준도 좀 봐. 아니 신내 아주 세게. 아니 냠수 담보도 고주셔. 냠수 담보도 루주 뒤주디네. 접 제군에 아니 제동 굽지 굽지 굽시 봐 들으셔. 무의디 가서 나도스네. 아니 칭아동 숨질 학스 나도 와. 안 되네. 제동 굽지 접잡게 로래. 안 단된 아주 보장 보들래. 도담 추세데. 레고 능마 수도셔. 아니 제동 굽지 굽지 굽시 로래. 아니 점내 정 시작했다 민트나로 초르와 드네 아니 냠스니부디야 두즈릉부지나로 고초지제 아니 무에 망고시라다시 카르스네 제로 니동 자메 주메 니기 다오 주베 체니 주네 아니 제로 니동 주메 고유게 아니 다오 주베 체니 스터숨 바도 아니 로드윈 하자 아니 디나로야 멍위 응아지 니리야 아니 하람이바 동조니 삭스 동조숨 무슨 짓이라 다지제 아니 단대부도 신의 안주 불안보들라디 단다 아니 미강게다 단대부도 제투베게 딘데지 차샤다 디지다제는 드링게 루규 롭더라지지 리샤
1: 대기 시리라 균은항시 반낭기 카디
2: 대기 딩럽 캐왕키 리숑 송링 토라
1: 다르키기 센시마티 변종 시르시비 균두 시지리 센이
0: 단테네 단당한주 부장보다 라리아 냐차다 안제사 슈베게 다 링은 만자다 빼데 나가 만자 망고 아니 장보르장 되외다 장가 메뉴 받는데 망고 여러 받아 티나로네 배선 삼라버 지 슈나 다 가라가라 열었으나 쪼랍디 군인기 지 망고 싫어 열다 디나로야 찍디 그주 메뉴 봐 당한주 남준기 배차장 등이 슈브네 신기 주저 주부 나로 유베게 전부다 주마 아니 가르동된다 삼보라 라소고 군인들도 그 메뉴 봐라 당한주 제가 좀 부커 이동 그 원서로 와디 그 메뉴 비는 거지 아니 다른 능 신기 리물 하간다 라물 하가 라소고 나로 양한주 다 세상 군인 나슈디 그반의 용고를 다 로니도 연연진내지 아니 견데라네 용보다 아니 드네 마 용지지 아니 소와터다 아니 배보다 갸가다 가지룩이다 군의 망부지 아니 간주에게 레몬 하간다 딘데나로 슈어다 디 점닝기 나는직베 군의 심주지에게다 제시 표준 소식이 안 보람보다 레스나 안다 지금 회상 매버라지 딘데지 레샤스 다가 능신 디나로야 다 히말라야 군에 여배 진짜 판세베 학바도 먼저 유엔다 민다 친구급네 대난의 추용배게 대난 포장기 나로네 꾸미세게 진짜 학바도 민기단데 눈쉬는 시 용러다 아니 选择급게 포장 장게 소세 망보지 포장 받아라 지주어스 다가 능신 들어 하장긴가와 너와 이봐 줄로 들어 응아봐 요든데기 나로게 당한 주기 장조기 자탄 사실이 유배게 아니 배외게 세지월 같은 주기다 정유미리게 주배 스완디 주나로야 아니 간주 달고 중남네 용배게 아니 군예야 민용 아직 안 보담보달 알냐자 쉬어레스 아니 다가는 신 별랑게 주로 주주 주든 잡게 학바도 든데 갈 거요 처음에 아니 그래서 이내 시기들이네 아니 감무서고 이내 오면은 단대게 벽은 높죠서고 땅 그리다 든데라 소분에 샴베 세상 군예 든데 망고 절 쉬어레스 든데 인디좀바 만주 단데디 남부산지 군예 심주 지배가 교지 제시 표준 소수데 부담보다라 임베데 단 조메고 버지데 난 대근능 신 군예단 자외 리글이야 아니 라바도 최대한카 다 디나로 조라데 스둥카도 조라 다 스둥카 망보 딘데기 소고 인지냠 체와 수중기 가서 락제 더그지 원튼다 덴바 딘데 인디좀바 다디 점불링이야 아니 스둥기 지 망슈 아니 부담보다라 냐자 쉬어 디나로네 아니 간주 베베 수중기 리네나 세븐나시 아니 진점리 예샤 라서바 아니 세돈 좀 있는 게 있다 진주 지단급 뒤뒤 좀 막에 안에 링내다 로규 출루 다 주제 라서고 초지도 집에게다 별천도 보던듯이 차보다 안에 다가 능신 게 수동게 나로게다 된 링의 파샤 안에 강게다 되게 가르소래 차견인데 디나로게다 좀치 직든조 장금에 남았는데 여러 봐 급 뒤뒤 좀 막 님보 신룸남베 최대 차제 라서고 다가 능신 게 안에 응급되게 안에 가담길리마 리메 최대 한테서 망부시라 다 니비 가라스네 아니 브람부터라 슈베다 송록게 된데게 레스타 디나로야 직내 루주 유엔전도 되메다 신달레로메 비자 로바 디나로야 신달레로메 비자 망슈디다 벼산에 안에 전에 브람부터라 로 다디 간주 부디도 창다 전에 와 십길하스 주어 봐 다디 지다 벼 용게 사 심배 유베게 신달레로메게 돈보다 전에 간주디 제자 망한수지 차대 디나로야 직내 간주기 흉진가병아 규다 제바 요양 환제 단돌레 자가가 사주리아 더조 위에 리지 덤규다 아니 맨다 찌다 아니 파주 개보다 런보다 르네 개보 판주와 이게 동의 이거 근데 주지들의 척도 요 망보지 주지 제도 지산 딘주 야 아니 신달레 로마 라소고에 최베 인근 나로야 다도 난된도 하장 게 다치와 등서 봐 근데 저러셨다 되게 능신 게 아니 만주게 가르소래다 쳔가웨 아니 연급 발마다 고무 용료 발매게 아니 근주로 안 다가능신 민주계에게 아니 근주로 안 다가능신 간주게 간대핀조링 발마 발간 샤라 간주대 디스고다 간대핀조링 발마 발간 노 쉐발간게 발마 다가능신 대게 바가 아니 존네 발간 다 딘데게 존네 근주 라소고 발마 망다직 안 보람보다라 쉐베 만제 아니 미네소소게 숨붐 죽지 제바든데다 아니 백근다 안 빼제 신도네 자치마든데야 망부시라직 쉐다 늦은 간주 창보랍제네 부드쪽을이야 장기도지마 아니 치숨라고 다디 점블링가네 안사지찍이야 냐사제베 차비 망슈기 되지 차고스 안 디나로네 학바도 뒤로 잡게 날로다 죽은 날로 샤메 아니 진진나지에게 근주 라서 받은 줄 아니 다 낭동의 판에 파시하지 아니 주제군에 제대로 좀 말해 점블링이야 된다제투베 된다 요레스
1: 대기 시리라 중앙시 판낭지 카디
2: 표기 팀럽 케왕키 리숑 송링 토라
1: 다르키기 센시마티 변종 시르시비 균두 시지리 센이
0: 다 되네 아니 리직디 가렸네 셰탕 그리다 셰탕 그리 나로야 직내 전에 딱 망체지 그다 준리 그봐 되네 아니 지기 도와 제주다 진좀 된대게 망고 요래 딱 하고도 지기 준리 그리면 나로네 차샤나 드롭 중리 조숨 라서 봐 되게 지다 당게 리그 나로잖아 아니 디나로야다 드롭 중리 예용이 된대 당가 된대 망고 싫어 제주 아니 되네 마용지 아니 드롭 중앙 주루네 지도 좀 봐 안 안 저게 리면 로그 나로게 아니 멜로이네르 켄지이네르 까만 그리이네르 치수기 메사이네리 텐데게 리기 망고 싫어한 제조를 사봐도 아니 지금 미네 장배에게 다 믹스 해줘야 된다 텐데 아니 배제시는 까무 주인 도지 라서 봐 우진 주인 자수 라서 봐 텐데게 저리 응원하게 차담하게 텐데 전부들이야 아니 보장려야 망고 싫어요 당근은 신 당근단 잡아야 돼 아니 장을 집에 다 로그리든 전부들도 아니 먼저 여기 불안하라고 다 디브리기 자신으로 비전에 미문념 주시 아니 송동합이 하자게 사실요 봐 안다 티나로래 되게 능신 아니 좀 룩차상 참봐 아니 낭된테네 아니 진에 주루그 룩이요 봐 니네 급소수기 아니 배바당 하세크기 아니 지금 망소고 좋아춘 봐 원면에 지조가 넘버 춘 봐 안 되게 능신 아니 신배게 된데 배산에 쓰신다 중앙 쓰신 바르게 아니 지금 룩이 춘 봐 하봐도 지금 지금 조직 업종 아니 로래 양아 붙인 뭐 강원로 산에서 마 비신 폐지 아니 공마 순진 제외게 넘버 춘 드리도 순 아니 지금 계신 능신시라 대요 Tinzu yindu zumba, Pratambodo laagin dibli yinay mindu, ta tinzu kanga juzayga zamju zam mayin bar, ane pewe lukyu dang, ane suyugyun rinne, chulu, ta tindeli yashimju jibayga, ane khasura da jeshi, zashin shi, resi lepchogo res, taga nangshingi, ndoge, jik mangsuyga rinwe mangwa shirajwa, ta dina lor ya, tabchegi goro, gyanggoygi goro, genche goro, ta pechashin rinshin genche lasokba, ane degitaba, tab yinne zhu, di gangi da kuwaama yinne zhu, di na lo ge, jiu porpo yinne zhu, da kayu dengi shubinu shi kayu yinne zhu, taba yinne zhu, da sengdi yinne zhu, di na mangbo shira yores, di na ane, genji rikdu zui na ane, pupomyo ge gengu, di na lo ge juji zui mangcheji, ane, zhungyang sajina yonbe ge targu xin, da nganzu yu ge mikse kechu denbe nambu buru, ane, shimbe ge, ane, sajina yonbe dinda, ane, tando le jigi, yinri ge nalo chashana, ane, sengmyo ge genji rikda, ane, na yang da, raba, dinde zhu shu da, bu zhu da, along da, ye go da, 좀견다 근데 또 다음 명언인데 요르스다 둔주 망체직다 가르소래지 루지기 들어 림존알로야 보달랄이야 아니 두냐다 아니 정도 채보다 안 단대 되네 차시하나 부담 보달래 링은 주제 개신시도 교요레스
1: 대기 시리라 균은낭스 반낭지 카디
2: 푀기 팅럽 케왕키 리숑 송링 토라
1: 다르키기 센시마키 변종 시르시비 균류 시지리 센이
0: 다 되네 아니 쉬고 쉬고 돼 가래서 남녀 선배들 가신다 단대 들어요 들어 사변하래 아니 포장 보들래 다 증거이다 수준고리하다 짐주다 순접 근데 지면 고 된대 되시다 디나로 양한 주 된다 첨보라 카시죠 배샤샨 디네 찍디 포장 보들래 수준기다 신기 줍지든데 다 라바도 가왔다 동마다 제다 어다 기공 거다 봐 고다 고조다 루시다 된대 거야다 라바도 먼저기 페베스 미세게스 상함 디월이야 아니 카시아살이야 신기 주 가래지 견차요 주 안 디나리아 나 신기 줍지 디들이야 더구기 다 가라지 말아지 도와지지 아니 대야 저런 여동 좀 뒹글로네 지지 아니 내가데 배도 못은 지지 아니 신디들이야 부지면 다야다 아니 코 미세기 니 수테네 근데 감 죽으면 원면은 그세스 코 신리야다 비기 나로게 지기 주다 변도 체지지 아니 신도 속도 차이면 된대다 아니 다수지에게 말아지 도와르스 다 디나노 하바도 신 주에다 아니 신 부지베도 다 안주 미세기 최대기 서식인데 주제 아니 신도 닝부이 내리 아니면은 단다 사바 배주다 매번 된 소리 내려 안에 사실 된 소리 안에 무세다 안에 비긴 나로야 물이야 원고 체게 된 소 내가도 주다 단대부도 최단 지신 몇 가는 다들 주야로 하람 배드 로주단 유진의 친구 다 드네 니부디 가서네 등에는 힘 쉬운데 좀 프랑 버들라디 자생문에 자신은 사실 최 토의 사이 봐 안 뒤도 유도 좀 봐 뒤간이야 학바도 약 뒤수야 안에 지금 등대 그 토하다 안에 로그 등대 그 년가 유도 좀 봐 음식문데 서시 등대 저 조제 안에 제로 니도 주양은에 한 고조 제제 음식문데디 가서랑 안 저기다 사실 자신 주지 나라 프랑 게 된대게다 공리 니숨 그 사진들이야 아니 서시 만다만다 숨지 주지 엔디나로 소소소소리야 드링기 건다 빼라 차시나 주도 니 숨 쉬고야 대세 단대가 주 예인 된대야 차부 전부다 아니 로제베 라소베 된대 유나 안주 주도 니원에 넘신원들이 현지지 안주 강한 이게 어다 메시 루가 있는 이제 안주 이거 봐 된자 내가 진행하는 건조 뭐지 이게 튀는지 아니 원에 딱제 지에 드네 된대게 레든데 니쇼 다 드네 숨베디 카레스나 프람보드 레게 수준 장이야 안주 차오 하고 사오게 사진 반도메 사도들이야 아니 제절이야 나 로그레게 배주 제제 아니 그 체력 심주 팀병원에 아니 수준이 리라든지 땅 안주 파도 제제제 물 대제 배수 배디기네 아니 신의 원소 강버 레레게 자준디기 배디나 로가 반루지제 아니 대야 땅 안주 자가 집는다 제 모습으로 어 된대지제 아니 포장게 줍제디게 그대임에 대해 하고 와서 다 줍제디 하고 오지 아니 지당 안주 팀물 미게 통주매 사제디기다 샴 당구 특수인에 저 니바 즉배 증마인에 저 안에 차가 섭대에 내리기 지당어서 단답도 하고자 안에 보랑게 영니 수준이 과부도 대장이면 싸워야 근데지 이면 단다 하고 다디네 응아브라디 가라스네 안에 보람보들라기다 남중기다 메수루가 이내래 안에 더바게 된자게 십실래가게자 대가래 남장 조라다 든주 배드 녀신 바라다 든주 녀제다 로니 슈숨주 주고다 디나로 만주기기 남중기 민행게 돕슈 마힘바 안에 단다 배셔서 사실 미

0: 어체외 사제다 제고체래 아니 사루베 나신 아니 기스미네야 다 미다 아니 하바도 사 심젠신 베베 샤샤나 지즈다 심에서 주네레 코피기 가냐 아니 간주 데스 세구 가냐 아니 람산 로마 바지 아 미게야 니즈유베데 하코지제 어다디 데만니도 셰토바 다 나로 미메디 좀 말레 지즈 라소보다 심에서 파도 주주 제비나 어 사지 디네 아니 고민에 지기 몽고기 더 깨켜지제 아니 간주 비기 데스기 칼레 말아 드시간 차산 통하요 어 딘데 소지 레그드네 치고를 딸 하바도 딩잉기 좀 쉬베 나로 싱기든주 나로리아다 가래 간조 로그도 스타지지 아니 싱기든주기 코역에 주유메다 꽤 가리메 하코베자 마제베 가와다 슈다 도메가리아 아니 자라 춘주딘데 조지 아니 해시 연유딘데리아 사용 라소보다 서구딘데 준비 최샤나 포장 가리아 아니 다 수준이야 꽤 가리 연구유메 대기 장가다다 대기유메 파주 레스지 교화유메디 말하기든데 좀시 이내리 오메나 말하기든데 최대 되는 인변 판사 안에 다가는 신 비진다 안 신전 나서 사지 신별이야 장거리 유지지 안 안주 남든 가르 주면 되는 남산 학고도 세상 된주 아 등산 집에 있다 내가 조합지 아 된대지 제샤 안 되네 조라 되네 안 안주래 된도 가르 소래다 나 링이 된제 근데 사업 소야 된대 안티 안 보장보다 나로야 다 넘미 제 모두보다 안에 지기 나나 나가 망고 유배 링이 된주 안 안주 된제 리제가 남배 되네다 다 원천 참여 어 된주 되지지 안에 밀리아 코든지 디나로 아니 rimui nere, ta suzhi nere, o mene mingi de nere, nyambu dinde pa daji je, ane, jala chunchun dinde da, ning jibu dinde ge tone, ane, yugorwa nambali ya pa jinsi shutuwe, o dinde ji chunbu res. Ta tine, karasore jigi, puranboda lal, ta tangsan tam lakbaadu yaga tutili ya, yugo yonye da, chunche yonye da, shimju jinye, mangu juni zumba da, nim daba rishi kudu kudu dhraya meyab je, ane, nim jigi ngwe ne, ngu nu ne, gara gunzin ki baas di, ane, nganyu chego, ta di, nganzu yaga kar chegoa jumzende karares ne, ane, zorab di, yige gangi ya, puran gangi, zuzhun gangi nyingbo yindu zumba, ami gangi pongsu te na, denjaal ya, gyon yungo rwa, jesan nganzu ya, tenri ki shimju je, nim jigli ya, saji dinde ji gangi ya, mi kaze chuna, 아니 거기 비게나리아 나중에 수산 토구이메 대두지마 아니 미란 단대체는 솜동 시동 어디래지기다 주대 응스톱으로 안 대두지마 나중에 님징은 눈에지 아니 군진강유체 아니 미란 디네 유에나 아니 님 숨바 시범하셔 안 드라마브체 한 대두지마 탄살레 아니 나중에 냉제기 름티야 안 담보다 안 이브스제지 예지지 아니 프랑직 나로레야 름디 만다바 주지지 아니 답베데 부도스다 쿠베데 그런 로지 마데베 사절이야 아니 미망보시네 눈좀 밑에 제디 파다 가소레 지금 매버서야 제도 원대의 체제지 단대야 리브로 지내래 믹스에 요거 토비어레스 체제다 단대부도 지내래 가로소래 머신 미 님을이야 미와 동자 주요어들에 아니 단대부도 지기 주중기 된자리야 내주게 런유요 말아 지난 뒤들랑 안주 등상게 체리 시제 배제 단지지 아니 보장하려 순접 제게 쇼고 쇼대 가로신유도 안 안도 등상게 지기 정의 심주기 탄한 거 토네 아니 보장보들래 믹스에게 시작 규규 제다 다 뒤나로 양주 난 되게 쉬베게 누른 거 토네 이내리 정의 거 토네 이내리 다 정의 나로야 아 망고 시라요 봐 안다 등인게 증인게 나가 내준네 아니 먼저 심주 체제 디나로네 아니 부랑고 루주단 저와 체제 아니 단대 차려야 아니 부랑보들라디 중화 미리 망고지 님도 루주지 아니 소소소기 개주단 소소소기 라제 소소소기 증내기 시리 배주단지 아니 차벽이 된대지 임부디 먼저야 아니 점물이나 주주 제단 제시메 거브레스
1: 생각나 맞죠 광도 샘버티니 포당보들라 도덤초이 증의 심주 칸키 심주 보셔봐 도지분조라기 포당보다리 증의냐자기 탄디 네버타 포당보다리 증의 송급기 차도타 냠용고라 체디나위 메자드지 팅디 편정시에다시비 균투 체디리 전 신점다가시아기인 레젠디 십시친근하게 빠상체링라타 좀디타 조정슈킨 단전노부인 탱기 슈딘자고
2: 예슈냥미세요 버릭스판다다 나로성자시 Nie terang dani jak tu sema kan bu jo bi work spenda na bala na me tsera sia wa lam jo skirsik de tu yong mi ja si shmon dam se ya to po na ba nga tsu ma nyam de na ya nyam de na yen da yen da come on

이기 제거 슈바인. 롭초 포모츠 자바 준비 되가르식 착륜 제배 당도 내기 로도하기 사무 제배인. 티닝에기 경크 신도 닝지와식 겸하다. 골라 카도 남제 뜬로레 수배 메도하기 청와식 다시. 강가 니거를 신도당 로도 캥바 다 유바디 세부르 전신다. 웬디 축제 투배 치인 남바 차차치지 티대 와도 내기 선배 등나 교나기 킹내다. 딘지기 최고 초기 연옥들 파킨스 롱웨 롭체 신예마시기 내라 중담 티고르 근지 낭충월 내기 세모살펜라니 팅앙에라 직프로스티 라당 티 착종 매도 중화 티고르 송용스 휴비인 내기 티게 휴바나 콩키 지인디 메바르 세모 캔비라기 중담 파면 창순 시바티 내기 로랑에네 유딘 임바라 문지 낭수 콩키 고알린다 노르나수시 내기 콩다 양내 양도 탁시 치다르 휴나야 콩키 테랑기 둠치 눈주젠티 구십 아나 노실라라 숭네 남근에라 투 하잔세부 난키 구십 아나 노실라니 신예마 대예 숭다 투이 치네 내기 콩다 공고르당외 문지 낭라 내기 지시에 치다르 휴나야 콩키 이치 자와네 마낭와 내당 세무살리판라 니기 삼신도 현기 좀네 구슈체디 콩기 낙주 툭탑체비에 응은지 나와 마타리양 콩기 툴라 대달 공네다 대지 파킨스 롱외 롭체 기겐당 레수발레 주비에 침르시기 내랑 지월 렌디발 공거다 콩자기 세무살리판라 내당 냠도 핍수주 마송 침르 콩자기 내라 다디 양내 양도 당외 내기이라 콩남기 세모 캔비라기 중담 파면 창순 시바디 고르 내라 쉐겐식 중용시 내랑 켈린도 젠주치기 유나차르 콩자기 내라 이치 부자명 메나와니 텐수 뜸베 지워근데 초르투바 마세 구십 아나노스라기 공바촌베 젠단기 내라 시신 유바양 초르죠 갑티뒤기 내게 손난티니 뇌네 마주일에 대바식랑시 내게 닌칼랑린도 육신 나 탭딥기 권에 지월 랜드비 마시테니 지그룽 코즈 찹진식랑 인바 내게 신나야 대이 내게 심빙기 동에 시탑이네 첼 다디 동주지네 타망이랑 김라 로아촉뒤 내랑 구유콜싱 진시 최라 세모살펜 라기 내라 심수난와르 피바당 자니 쯔이장 내니 너주마 신두 바와시 임바 대치를 콩자 뽑아끼기도 지발라 속배 꾀딥기 까미 망두 숭바타장 내랑 년로 매발 쿨수 티니기 공무 내기 내치 땡도 고둠네 모뷰 침부 채바인 내달 심두 침부 틴저치네 우킨기 추구식 하람 신두 뇽뇽인기시 내기 류용다 청슘자보다 이라 타닝에랑 친이기 쇼바 파르도양 최가오냥

생의 남초 남불행기의 내 원점 체매 루양 시베 내 생신심 나와 닝타분의 토제는 쇼기 내 생디 케기니 명예 톱세 톱에 루와 유라 원점 체매 루양 시베 내 생디 생의 니로 쇼로나

新的南村，天地票价龙城里村恰张单子，俺对区最西塘，刚俺举头养家节育。

생글랜지 샴라 변능 앞에 세진 식구다 진도도 매체 주섬 님지 넘시 운데 수이 저 민지 한글로 되나 상인이 변능 앞에 세진 식구 레슨 나와 레조는 다 가는 거 중주 추는 최친 군가 조로 앞에 두다 넘지 군주 차동매가 나도 진심 걸어 제주 팁당치 세모 팁만 넙창다 창샤라 쿠이도 롱진 코로 샤로당 혼업듀라 롱본당 시 쿠이도 정 넘시 리공지 넘시 응다라 시나 망오초도 니스피링 도공 시제 창규당 로규 나주당 닝지 로케 로규라 차부총원의 증원당 사즈카즈의 차분 증원의 치워법규 사스당 시제 의규당 시르규 로케 의규당 시르규라 차부총원 주자로 법규 사즈카즈라 차분종어 법규 디미 사즈카즈라 지만 목허르타 사즈카즈라 퇴자로 법규 성인님은 나주당 시즈 닝지 협규당 로규 로게 로규라 차부총원의 증어 법규타 사즈카즈라 차분 증원의 치워 법규 닝지 의규당 시규 하스당 로게 의규당 시규라 남팀내 차부총원 주자로 법규 디미 사즈카라 지만 목허르규 사즈카지라 퇴자를 법규 샘라 랑종디 총결당 종 추유카기 남지군대 시국이 사사란 죽자를 법내 인신 퇴자를 법규 저자나 죽숨내 뉴스피 장가 봐라 삼주자를 샤분 정원의 퇴자를 법규 저자나 죽지자 찍내 뉴스니 차 숨 봐라 낙조로 샤부총 법규 저자나 고자 숨내 주루자 주 봐라 저입 쿠이라 퇴자를 법규 저자나 정사 찍내 뉴스피 사시 봐라 내동 쿠이라 샤부총 법내 인신 퇴자를 법규 저자나 주피내 뉴스니 차 구 봐라 싱카불라 지금 못 걸규 저자나 고사 시내 뉴스지 사시 봐라 걸음 쉬라 점만 보고 내 인신 퇴사를 법규 저자나 죽숨 자니 내 뉴스고 사려고 봐라 게스 손라 퇴사를 법내 인신 샤부총 법규 저자나 고사 주내 죽고 사려고 봐라 부신라 점만 보고 걸규 저자나 주사 내고 내 뉴스지 사 숨 봐라 현자라 퇴사를 법내 인신 샤부총 법규 저자나 군내 주주 사니 봐라 암도로 샤부총 법내 인신 정원 법규 저자나 주사 뒤내 주시사 주 봐라 남충라 샤부총 법내 인신 퇴사를 법규 저자나 주사 숨내 주구사 니 봐라 소종 샤부총 법규 저자나 주사 뒤내 주사 숨 봐라 하르 샤부총 법규 저자나 뒤자 뒤내 접제사 시 봐라 딩신라 퇴사를 법규 저자나 주지사 니내 뉴스지 사고 봐라 호롱라 남태내 인신 점만 보고 걸규 저자나 주지사 군내 뉴스지 사시 봐라 만금라 점만 보고 걸규 저자나 구상안의 뉴스니 차 숨 봐라 조건을 지만 보고 걸규 저자나 뒷상안의 뉴스피 차지 봐라 자유를 퇴자를 법규 저자나 주주사 군의 뉴스로 봐라 보호종을 퇴자를 법규 저자나 정상안의 뉴스피 봐라 민인을 퇴자를 법규 저자나 주피사 군의 뉴스로 숨 봐라 야자라 차부총 법내 인신 퇴자를 법규 저자나 주피사 군의 뉴스피 상을 봐라 나가자를 차부총 법내 인신 퇴자를 법규 저자나 대장안의 정사 구 봐라 양자를 차부총 법내 인신 퇴사를 법규 저자나 주사 주원의 뉴스 순사 순 봐라 남린라 차부총 법내 인신 차부총 법규 저자나 주사 군의 뉴스 순 봐라 딩자를 남팀내 인신 퇴사를 법규 저자나 주사 니내 뉴스 상가 봐라 파르 차부총 법내 인신 차부총 법규 저자나 제사 니내 주순사 니 봐라 소나라 차부총 법규 저자나 제사 시내 주순사 주 봐라 냐람라 차부총 법규 주자나 주상안에 종어 봐라 현재를 차부총어 법규 주자나 주지상안에 뉴스지 차지 봐라 뱅군나 퇴자를 법내 인신 차부총어 법규 주자나 뒷자 군내 주주상어 봐라 하자를 퇴자를 법내 인신 차부총어 법규 주자나 주사 뒷내 뉴스지 차 숨 봐라 니모로 차부총어 법내 인신 퇴자를 법규 주자나 주지사 뒷내 뉴스 숨사 구 봐라 쓰는 게 남시군의 수사를

0: 네, 공감상. 네, 시바는 예선 못 감상.
1: 공감상 결로.
0: 너 감상 생활 수나.
1: 나 사람 다 왠지라.
0: 아, 네, 네 세로. 시바한 테는 로 가네이나.
1: 소 주스는 왠지라.
0: 네 세로로. 어. 사람 다 올라게 단대 생신 매송 세대야 경도 외라.
1: 경도 다지라.
0: 너 내 손세대 명단 당킹의 명지 손조나.
1: 너라게라라. 이 시험 개선지도 있다는 거 심심스러워 가지라.
0: 응, 다 다지라.
1: 너
0: 은참 시간 내요 제세로나.
1: 너
0: 네세
1: 너

0: 이러거나 해.
1: 타라지 라송셰디 차라키랑 해시 나소.
0: 러겐의 셰디 마찬가라라니 디 카신 로사기 천조 코디강라 아 코나트 당당서 셰디 하송기 님보지도 게라.
1: 타라 니도 니스조 르 자시베 쇼고시베 천조간 코나트 당나서 와라.
0: 어 리세가.
1: 레세.
0: 하장기 님보다 피중 초보다 되게 쇼제불라 당나 섬섬스트.
1: 타라 리샤라.
0: 리샤가라. 라.
1: 능미 강가 루루치도 좀 받다는 참부시동아라.
2: 就都是了 시치니 추이

아치 파마 친치시르샤 파마레 캘라파수야민두 아치 파마 차치시르샤 파마레 캘라파수야민두 게마케

0: 양아와라 타차 나랑 죽이 파마차디 지네 밤이가 진짜 진짜
1: 지지
0: 아
1: 너어 너 차가 되기란 게 신어 쏜라
0: 너
1: 너 아시만 장당어 정신라 려샤나로
0: 那
1: 咱就这么用心，有点结婚了。
0: 好了。
1: 那新庄林街，前个村里呢，给送信看，俺们的银白银呢，俺们去新庄，新村里银白找到那个，前个的信呢，送信的呢，其他当中南开边嘛，等进来去，林开一年回来的下了，明里啊，怕么死个，送信的星期里，怕么你给啥个通开去，普琼阿姨给追龙去去，怕么你给啥坑土去，普琼阿姨多坑土去，阿姊。帕玛亲戚，帕玛亲戚学一下，帕玛来讲那个孙杨民族，儿子帕玛再去学一下，帕玛来讲那个孙杨民族，给嘛给嘛机会，那么帕玛什么给嘛给嘛机会，听着杨阿娃啦，帕玛级别退休出过城，普爱都对于新年帕玛城，帕玛出过钱不钱的省，普爱钱不钱对于帕玛给，帕玛亲戚学一下。

0: yinba. Soba ni dungwo bo tang, to ni dungji yinba ni la chaji lian sumgi che la ngunzin chi gu gu yoba di je yi di nang la ya yina dian nang warwa la. Hongdu sha be be ti nyi ni la ya cha chun shebe yina nga gaji pyuge lungtin senpa bo nam gi chaji lian sumgi che jidwa la. Che di kanda ji la ngunzin chi gu gu yume Ngunzi nang dewe chi do chiba po yine de, chiba yine de, niga lo pechi nang la yae na ngosu sewar che je. Denpa yin, yine rwa la, pena peti suna dinde, gabri shinken ki jie se dinde shiigde, gabri ni dari shing jie se dinde shiigde, gabri ni dari jie se dinde shiigde, yang gabri nasu shing jie se la sope mawa, Gaja diri di shusu yore, che zang bedi gaja tunda jigla ya ina xielu nato yongyang ngayba jirre. Che zang chiba po yinere, chiba yinere, le yinere, chaji ta debe chawashi yinani ngosu se me se tang. Yangma na gum mi gum la ma dobe che je, rik jay nang je, to nang jay. Guigyu dini hajangi kechimu shirari ruwa la. Che zang kashi chiba po ngosu ten, le, shukla ten, kashi chiba ngosu ten, kashi chiba po tan, le niga dube nambe tonne sewa la soba, pechu di nambe nazo yungu de. Onde, nganzu zawa zadun kari shi sungu warasana, chaji ta debe chawa shi yinani, da chaji le sungu iwa jiyu di yinza, kongo shubu nangshi, chiba bo tang, chiba le la soba wala, chi ngosu seme se tang, yama na gumma gumla ma debe cheje, rik deje, to nang tuba chegyu dini hajangi kechimure, dina nge, Bengi xia jie, gaji piuge lungzhin sanpa bo nam la, cha jie le sungge che di, kanda jik la ngunzhin che gu gu yue me ge go la ya, nganzo dhe xie, ngode, tongma shubba di yin. Yan bina, nganzo tam tam la ya, beju di che le gruwa la, bina, sewe lo do jom, hakbe shokbu kiri shiba dabu ruwa la. Hakbe shokbu kiri tang, sewe lo do jom shiba dabu la ya, cha chun shiba yin na, chi ba tang, le ni, Tadegi yuwa chi ju yuwa besna, tadegi yuwa chi yuwa rwa la. Yang na, shomje lo do tang, jomji sewa ni, tadegi yuwa chi ju yuwa. Yang, kirje shokbu tang, kirji lakba ni, tadegi yuwa chi ju yuwa. Yu zang, chaji ta deba re, chaji ta deba yin zang, beti ri gang, dakshen ki yuwa chi ju yinba. Chaji le sungu yuwa chi yu yinba di ruba de. Ona lakba tang siwa nyi di chiba po ribesi na deba ka jigi nang la tari de xie be lakba tang siwa dobu la ya yi na chiba po peba xie be mingji da jie de xie cheba yang du. Yina yang nge tinga sumju be nang si ruwa la ndakda xie be gobla nganzo lop chong tang ngoto shu du zane nge gaji piuge lungtin senpa bo nam la ngoto shu tuba nang xin ndakda gobla ya ina zawa la bulin gai da me bar tila bulin gai da jan na ndakbo san ni xin bar cha si di ina tumi zebe zawa nang la sumbe xie me zhi ruwa la di sumba di nang xin ba di le chung we po da ba tang bo Moda ma tang mo, meningi da wa tang wo. Soagi, dangar meba shingla, chi sardu jawe, dagbu kangsa ki kodun denbe, nesam saru, shimbar chas, sumbar wala. Di sumbe, gongba nengshin, dagbu dadi, kangsa le, penbul mijuba yinza, tari deya, beju dingi nangla chungwe, sewa tang chunyi le ya yina, nge, Jom chi tang, ki ji si, xie ba ma do, chi ba bo, pe ba si, xie me ruwa la. Ten da di go la, kong dong an zo, ngo bu dak xin xie be go bu le, nge, ngo du le mang shu ba yin. Che zang, dak bu da di, kang sa le, pen bu ju be, su di, me ba yin zang, chi ba yin be, chu tang, da ga neng xin ge se wa ni le ya yin na, Jom chi tang ki ji si xie pa ma doa ji ki chi pa po pe pa xie pe da bui da dun pe za di xia me. Nge 콩도 세월로도 좀 세직다 학배 쇼부 키시베 베디니니 샤제 조 갸제 푸게 눈킨 세바보 남라 슈야게 튼다양 가르데스나 다리 대시에베 차지 레숨기 치지두가라 치르야이나 콩동 어디 송스버 능시 치바보 탄 치바담 부모세 니니니 차지 레숨기 치이마디 콩도 어디 송스버 와라 니니니 잠도 마체 차와 강시 루베 추제도 나와 펜보 임바 세와 탕 추더부 남장 뒤유베 튼다디 세세 체기 치도 베디니니 칭아도 샤빈 제장 자주 표결 농진세법보 남기 다리 대시에베 치디 쿵수 치바보타 치바잠도 머체 차워두베 추진도 남외 펜부타장 뉴유베 고든디 지시군디 난괴디나 하장기 개침부 인자 자주 표결 농진세법보 남게 케만나라나스 콩러슈에기 낭도디게니 네 자제 레숨 시에벌레 치다 파에다 차종 치다 치주와라 차치 레숨나네 치디 근데지글 문진 시구구 여메기 꼴라야이나 모두타 제시 슈버디게 예
1: Sengye Nambacho Kungamsang Tanda Kenamche Sien Shinba Tiene Pyeongchang Longjin Nginchin Legung Pyoge Longjin Ki Longjin Lopchi Lechen Shi Lechen Di Nang Pyeongchang Lopda Chemyo Gegen Chimwa Chilin Doji Lani Pyoge Ndachwe Rigbe Kola Chidi Nanshin Yobie Sena Yobshu
0: Shamlang Chaji Le Sungi Iwa Sheba Le 레지 코든고라 모르타 제시지 슈그인 투미 다두기 슝기 나와야이나 레시베 인두스두가라 디 투망부시다 템버주베 이기지레 로알라 페나가조 탱알롭종 제스베 낭두카지 야제 퓨글 룽틴 샘버보 남라 첸수구 추두 슈버이나 레수 차와 레타 차레시베 레 치레시베 레 레섬 유중 오부시베 레소 마무요레 텐두 상말로 주 찍바데 다양 찍바데 이네 레소스 천자탕 야마나 레소스 문제 퇴디는 자원이네 미직바 체제 이와탕 문진디 테데데 제장안주 대다 다다와 수 찍바 이나양 소수 천재탕 문제 퇴미직배 니네 이와탕 문지세부 거버디니 하장기 개치무시라리 자지 레숨시에배 급기 레디 컨대직로 문지체구구야데스나 공도 외부시에 모두 슈급장 네 자지 피게 룽딘세바보 남라 모두 슈스머 능신 레삼 정어스 주배시 유중어부딜레야이나 스기유바디니 세부시부레 빼나 나도 신켄기 나수 신제 더블야 차츠네 슈바이나 디급기 낙제디 카레스나 낙제디니 신주베 차오디 치세 유잠데 야마나 내잠데 나 신디 카레스나 주베 차오디 무수 주베 시 레 유중어부딜레 최장 자지 레숨 시에베 그 레디 다리 대에 있나 진랑은 고고래 저대든지 튼둘하게 제베 나도 다저그 제바 구상 공개 난레 다 레디 근데 지금 문지 최고국이 메고로 송두전에 두발 차외 유라니 레디 외보 시바 제스 송낭마도 봐라 송낭마디 능신 강 두발 차외 유지 외보 틀라 레지 모부스 러구구요레 어디 영디 나타리 제시베 레디 크게 코고어스나 레 유중어보 차왕어스 주베 시 공도샤베 빼더블리야 차춘 슈베나 신장아 코고요레 다리 제시에기 루알라 레디 근데지글 문진 치구구 유메기 꼴러야이나 제시에 탕어도 능두자네 다지 주베 간디 내 유드메 난라야이네 셰미 디송송아라 kāng lē sām ngō bū xiān lā lē xī bē tēnyē zhūs sūmba dē. Tē nā dī khu tūn dī yāng mā nā xiān mū tī nā lā sūmba tūn dā dī kā dī xie gu wā rū bē sī nā kāng lē sī sūmba dē rū wā rā kāng lē sī tū dā nā kā dī xie gu wā rā lē kāng yīn bā kāng lē yīn bā ām yū jī ngō bū kāng yīn bā sē gī tūn dā dī rū wā rā 且咱扛的家姐记了主管出现姐来塞的强我是主管西余军我不的扩而且不完了扛来塞的接了萨满萨姆西北基督的车子加巴的基督的车的努巴卡的登巴的巴士那当我登巴的登巴的巴士那 kāng lē yīmbē yū kī ngō bō ām yāng nā ngō bō dākṣē nī sū yīwē ngō bō xiān lā yā yī nā chā jī lē sūm dō yīwē lē sē dī sō ām lē sē dī ngō dī chī gu gu yō sī sūm nā mā rī bā lā tō dī nī shū bā yī nā tē ngā yā ngā dō ngō dō sōng sī bā nāng xīn chā wē mīng kāng shī kī dūn lā yā yī nā kāng ā kāng dī chā jē 到土边来上，有句话不，巧话康的，我是祖辈西天尼了呀！那他的爹写给来了，可古古一把的，你说不晓不得？看了我的学给南端动作，当然，恰恰来送写把来来的，肯定就能文静吃古古原味的过了呀！那家就比个农村三伯伯难了，我对他这些的学不赢。 再不然就学不赢了，吃完康熙了，七八宝汤，连你特地给一碗七个月饼，吃完我是九百西，有句我不来的了呀，那可够有二万了。再过了，我这就学他们大家写的，想不啦？哎，吃起来松都一碗。 吃的肯德基了，我已经吃过个月饼过了呀！那我对他这些都是学个人，都是学不呢？他的这些个吃的肯德基了，我已经吃过个月饼过了呀！那俺都感觉得不得不去学着，都是学不赢呢？他的这些个吃的呢，吃完明显了，可过个月饼呢，是不是不的？ 当俺这中西北吃的肯德基了，我们吃过个月饼过了，学不赢了呢。来康熙了，七八宝鲜食，我是这碗吃完的，吃起他这边吃完行了，我们吃过个月饼的呢，是不晓不得。俺杨家就去阿了，他的这些个吃的吃完没有多叫嘛的，我那可给这边是呢。来康熙了，七八宝鲜食，我是。 这碗吃完的，吃起他这边吃完是赢不了，可过个月饼的呢，是不晓不得。我那用这看的来是呢，按照必须的话了，别的小姐必须吃起他这边是个吃呢，是吧啦？七八宝汤接不了呀，那其他连什么鱼就熬不了呀，那来西北。 特别就这个月饼的广东我的双生不如完了，前张他的爹写给吃我爹，吃饱饱汤，连你特地都月饼吃我行了，我就吃过个月饼了。杨呐，今天我的媳妇能行，完了，吃了汤，吃了你错吧。 吃了汤，吃了你都不了，准备吃我是应该吧的呢，但是不晓不得，前张。 他的爹些给吃的多了，家的没些钱呢，吃完命给苦点的。大一年完了，吃的他这边吃完是银白来，吃的他没这边吃完的，吃的来送给一碗鸡肉都，给我吃完的空了，都要买的，吃要买的。这张第三步，看过的，看清不晓不得。 吃的吃完汤热的，吃完面有的叫麻的，来康熙了七八宝鲜食，我是这碗碗都吃呗，吃完的嘞，完了，现在吃的他没得呗，吃完的吃的来送给一碗鸡肉的给我吃的空了，都要麻的，吃要麻的，看难怪的，还讲给看清不得。 kesi chaji tamidebe chawale tade deshe ge chala ngunzin cheba yinani shugla yaina

0: 바보타레니테데기와치에유바지켈랑마데차지타미데베차와라야이나치샤나레샤야요마데레샤나니치샤야요마데체당디송당타데기데시에기차디차지타데베차와코나라응지치구그레 계시 차지 탐미대베 차와지라 요와지유지라 문진낭마 있나니 되는 교망보치 동시고 태용거데 제자 차지 타대베 차와 코나 인세게 듄의 시에게 깨자디 금제 대달라 되제 시에베 깨자지레 리젠디낭라 차지 레숨 시에벌레 디급기 치탕 레니기 현재 강이미 치탕 레니 컨데지르 문진 치구구 유메그 골라야이나 모두타 제시 슈바타 셴양 차지 레숨도 이외 차디 컨데지르 문진 치구구 유메그 골라야이나 자제 퓨겔 룽틴 샘바보 남라 모두타 제시 락바담지 슈바인
1: 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 오지 키란 텐쟁 아니
2: 야보 아자랑 공가 소야 다르다 나 다만 몇 개 없애시
3: 아지다 러니 야야 하마디 지우시 텐쟁으로
4: 闲了三屁钱呢，迷茫不总些啥钱，洗他妈去了啦。

0: 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他的你，三九零两家联联数据推送仪。
1: 생글랭게 샴라 선교를 냠자리 선수구이 디글레 군에 비비네수 중국 중앙기 지급 주지 계급기 주지 시진핑기 제죽진인 장코르 양의 주당기 지급 주지 개동우유 행강기 우유장 진정은 단념토 중국 다 장코르의 자조 냠례 조리 칭이 상리 롱투주 장코르에 대해 변수인 딘디 록틴 당나와시 시진핑기 제동 국제 주주 지지로로 중국탄 장코르야 계급 미비 구지바 기럽수 중국탄 장코르의 자조 냠례 로리 칭이 상나와티 계급 미비 미만기 차준라 디니 주비 먹듭 자조 사틴도 동치 셉시 탄 제팀 기멍시 계진 띵나와타 중국탄 장코르의 자조 균진 탄 타르비 동와타 서구 탄타나 점린 기시디 디니 송경 체규로 뉴버 계진 뒤면낭유 로 주주 양신 쇼니비 칭이기 공투 타교 진니 편주의 갑교로 탄 튠지 로리 봉보냠시앙 베덥제제디 중국탄 장코르의 제외 미럽내 미럽하러 자조타 레왕직튠 수송로리제기 문세퇴비 개주 강리춘바르제 유지 닌디낭유 시진핑기 달료다오 죽바라 나란에 리툭딘베콘니에 장코르야르 개된 섬지슈니에 로드윈 지급수지 다냠토 중국탄 장코르의 수균 자조 사댄탄 균지 제바당지 티리 뒤럽사베 낭두는규티 튜문경문지 개지중리에 대급사비 중국탄 장코르의 제와 폐기 동시 특주기 조직 제바탄 74개 점린기 로계균도 제교소 신비된토 나란에 로드윈 지급조직탄 특주기 제도 안례 탐습도 당해 계급유비 제외 폐기 카조 탐진탄 초유비 자조 냠례라 니티진해 계급유비 명망라 디기 안르베 제와 준티 서구기 시디탄 폐기라 군디 동시 레기 후르타 빈도 유지 된되나유 시진핑기 계지퇴법라 로드윈 지급수지 조체비 장코르의 예주당기 구지호 장코르의 미만기 장코르의 예주당기 속신구비 특주타 규지카 초용리 락다르 등교제디 지소링로 조준샤샤최토 춤제사바 안래시화 균제메바로 통의인바라 이치유지대낭유 진정은기 로축주장의이콩 초니비 장코르야 탄 중국 자조 냠례 로그리 칭이 상태 젠게 링루 랑오그 체베 장다 탄 시디 지소 링루 제기 럽친 차샤 문주르 체베 착된 베덥기 로주 유림 추 착베 장코르야 탄 중국 먹덥 자조 탄 튠지 로그리 냠례 자와 균퇴왕 피게 조규로 제팀기 멍시 땜부 등유 대신베 퇴급식 신 장코르야 탄 중국 계급 니비 로주기 체롱 규티 토크터 바르송투 편준 로딘 규르빙앙 갑교르타 냠리에 탐습진니 점린 용라 수균 자조 왕기 믹세도 규로와타 튜몽기 지소링로 자샤 왕기 믹세도 규로화 규르미 균진 왕기 믹세도 규로와 제기 장코르야타 중국 자조 제왕니 남야 독미에와타 사딘 규르미 인파 강리 응유 유지 대낭유 진정은기 장코르야타 중국 자조 냠리에 제와디 당니타 계급 유비 미망기 특주정신기 당고탄 튜몽기 자치 균으로 시긴 백원이 특주기 토제 사베토 신보르타 피게 조신 유바마세 뉴욕지지라 균도 망베 계지 튜법주 예금 유비 당황타 대자 피게기 키펜지의 송경탄 서구 타나 점린기 시디 딘리 송경차치 레기 계진 비교 지소링루 대화르 제베 장코르야타 중국 수균 자조 냠레기 제와디 튜럽기 포교르타 예금 유비 미망기 뒤로탄 등교로 군디 동화탄지 캡콘카도 폐기의 응아르베 야구 용화 제균이 장코르의 땅타 시슝기 로딘 규르미기 랑조이 나란에 로딘 지급수지 다냠토 로규 유링탄 퓨중 수규 멍시르 시에베 장코르야탄 중국 자조디 토세 사바식도 유유로 니티지디 톱 치슈탄 톱주 정시 치슈 딘비 지소링루 계급와르기 지외 비순식도 폐기의 동투 유지대낭유
2: 니글레쿤에 비웨네츠 지급수지 시진핑키 中国那边停着监管就用火了，忙送你开启讯音。 当他师兄给来团他的你忙着那么为电信级别出外接触进行些电脑局。当个做建筑计划做村陆军习近平去首席南会党中央去民望电话的金别批阶级公布军权堂他的派出所图民望西南去内部脱学所交盘。民望级制度点别出外的奖别人们别特别密切的计划。就是去批阶级重置俺来忙我谈俺为长下级观点民望用了偏不脱派的规定谈话。推门出去了，俺们为我三台北公务员申请批准推出了国际单位在前的民办给投诉了谈，提出了提出了在军事安排的切入之外执行局。年度中年率达到7%，在军安年，三度党团全会各级别别中央七十九级军力委员南中心规划天门点战区民办操干前面从前先买了配备设军体托国的情报级别推荐了，机要书记习近平去。民办级制度点别策划的奖别人民年安全别特人民责任，民有级低级预测，各级安全的点内设准巧合。安全跟着你，党用谈借用民力开给民办了，通知谈内置前天，目的三多的精准动画谈，有了全国一军权切盘，制作一团结领袖军权安排的精准谈空白动画。忙说一团结谈，作为刚安他就胡大姐前的罗店军民案，推门出去的给了不到九个时，暗器点被安送去。民办给策划电信计划用完七九年，结合集团进行。当个做建筑计划做村，机要书记习近平去，忙说谈民办了自我强难行，三里卡头都是那我行，也呢从头开始做就那我抗行上。忙说那电信计划策划计划七九年，拖到派出所头，空给土狗拿些行。你东交通旅到我交接派的湖南湘西华源村十八栋重组的东西能够几个书记内壁预约的去都是通马的对南去习近平去按住预约的来团的统计机构不再全部着我们用了拖队前面密切替代点点给前面送来团卡西部上岸主办团外头电车预报单盾牌日益组织内壁预约的检查规协送去机要书记组织开教协送十八栋重组预报单对内重新预告团苗栗给村主天天地主所天天团来进行七八团之一年冬出动落入预知突破穷雪他这十八栋重组他过了也重组团念头重新团结给人部推门套就行雪十八栋给苗栗村主人类团来参与公司更规划成果讨喜老西困难的电台按住清楚老子运行前把马斯人类科康南团结前别清楚团结提档越过了团结谈人类三对团结所就外前别拥抱忙着轻松协送一把时越州高度的目的不了解和统计只要书记共我们图跟作物协把谈共我们天南修法共我们德规界南我谈人们爱书记越有了统计前把谈但用给空我仓面高度的目的不了解和领域的规定单元你都你说这些略到我你本机构书记习近平去借用给欧洲高度的给超动行队措进头党用他借用米利卡给民办给推门别军策划局中国共产党五年前龙国家坦克科会推个开进的人让给欧洲高度的给目的了超用的给个托越是更令俺挑战难去米吉江绿民众协别军用就今天忙用推门出去的规定动画题恐怕电报不要特别排了谈天天民办给日本抗七八天就是给连接铁道的铁轨牌俺来拉别国内超用的就是去定时动画牌了推了三百了民办电话的进去他用铁牌人他给敦促他的牌的送图就我清明来去年忙去早晚迎了恐别给孟西洋行他路借用一重叠的谈重叠图三度连续切别恩巴明白你没吃切动你的言行他留到我堂部内到我外边爬了让这些雷数那把几千的电不行。秘书听过他继续跟送部部长王小平去。俺去确肯几天的雷数也没问别都不用我跟丁色七八谈谁人给雷数爬看加几动画你就把轮的跟这了明白在女所长男长看几笔画。新不雷数别雷数他们那么加几动画刚刚预备去做了雷数的肉肉先天控诉雷数电不突破谈拥抱跑法的肉肉在其给行些送去。你到我谈面具七八年忙错期企图过了七十七百忙错那段车行时明儿借用书面具出点钱吧直接的就他重启了他重新读起预备谈重启了结局条件期擦谈别重启了给面具错别出点那段别话总他重启了区域界你都拉起擦谈别总共给面具几段马拉对行去秦林雄三人那边陕西省情商洛重启了商南总体 Rikutu, Lamta Rinchane, Jobjula Tutur Jove, Gane Sivichi, Sanetike, Menzu Tungu, Ziguru Chaku Chedi, Zongkongi Chawa Nyam Jiki, Ziguru Gudun Chadungunjur Chungu. Shanan Zongi Menka, Menzu Kuhi, Durin Shunpa, Susun Fuhi. Zongta Parda Rinchuki Sangchung Ter, Jiri Gala Yu. Taja, Chuzu Chiki, Nurjoko Lamta, Ziguru Ki, Gudun Dibur Dinto, Zongyongi Nurjo Blanco, Nishu Zepsi Tama, Malanan, Tuju Chepe, Chiki Ki, Turinne, Tudo Zubjita, Langurna, Jobsu Chitu Yuji Juju. Gesini, Mimantan, Mimani, Gesihin. Mingara, Rangetu, Zamni Shibu, Sijun Chishuki, Menju Chudi Malata, Lobsu Mala, Jizu Ginsu Mala Jezu Sinhu. Lobsu Kiguna, Mengxi Lopsu Kepde Tupze Tan, Gagze Dun Chang Tsangma Yungbo Tujin Gekeb Ki Chanyum Chuzi Du Le Yu. Lopsu Bu Buzhang Huai Jingpeng Ki, Da Zhongyang Ki, Lopsu Gekeb Dupsin Zubjun Ki Chakui Zanay Kepda Cheba Tan, Lopsu Mala Ki, Lopsu Ki Chachui Chakui Langlin Daguzu Di Ngaji Su, Gyurju Chimbo Ka Chu Bi Hui, Lopsu Gekeb Dupsin Zubjun Chachi Kumdub Denpushik Bu Yu Ji Ju Yu. Mimang Dewa Ra Chepe, Kongbi Ki Kongba Yunchung Cheba Tan, Budu Kongbi Chui, Mangchui Deza Chiru Donghua. Tumu Chukyuri Ki Lengbu To, Shumi Dungyu Cheku. Longa Zengi Chakui Chunga Pe Zanay Na, Mimang Ki Chowe Buse Yunche Mepara Toru Dungyu Ti, Benjuru Kongbi Donghui Mikse Zowui Chesu Shaba Tan. Talu, Genyong Ki Jirdan Ki Jibye Ngunzi Donggui Chui, Lopsu Ta Jizu Gensung, Leishu, Chudin Di Tan, Dukang Ki Lingso, Donggu Ka Si Jinpur Ki Songhui Duce Di, Gyazi Shibju Si Ji Tan, Chengchung Sumsin Ti, Niwe Lue Jin Ki Toshu Zule Yu. Mege Sashi Chimyo To, Longa Zengi Chakui Chunga Pe, Mangchui Digi Ki, Leishi Kalir Bi Xing Yu. Xi Jinping Ki, Tongme Samdu Meji Ba Tan, Genji Yi La Denpur Nghi, Gyangju Yi Lengbu Sabe To Yun Ni, Kongchen Dang Ki, Guo Chi Pe, Jizu Ringlu Ki Chasha, Mutu Kongbe Dang Di, Nganchui Mangcho Nam, Ngarwe Zidu Denpe Chowa La, Rue Tuba Chi Gui Xi Song Yu Ba Shi.
1: Digi Le Gune Pe Pene Zu, Nyechar, Gesi Chikip Kang Ki, Zidu Denpe Zhongku Zubjun Chi Pe, Longa Zengi Chakui Chunga Pa Patim Chi Ni, Longa Zengi Chakui Chunga Pe Shing Ki, Zidu Denpe Zubjun Ti, Gui Chi Chi Yu. Chakui Nang, Nyendon Yami Sumchulu Likup, Rangge Ki Chungham Kuryu Ki Puse, Kyun Yung Ne Lekso Chukyu Ta, Zidu Denpe Zhongku Zubjun Chi Pe Ti, Ke Chin Ki Pirim Saba Toba Chi Kyun Pa Shi. Bangme Ki Tun Ki Ta, Suwa Ki Ta, Si Zhe Chane Chakwa Chi Pa Ta, Tan Zhe Chan Ki Mikse, Tu Ka Ta Rung Yur Yung Chi Pa. Bagzo Ngwebu Zuwe Buishan Dongpuru, Guntu Ngang Nyungdu Dongwa. Sasu Soru, Chukdu Chukyong Ki Nyubu Ta, Chuse Nguense Tuebe Toru Dongwa. Chongki Ta Chongsip Ki Midu Kuryu Nguense Tuebe Leksu Dongwa. Junka Mala Ki Nama Rengxin Ta, Deni Rengxin, Tixin Guntu Rengxin Che, Gunche Mebaru Toru Dongwa. Ningdu Ta Kepki Dija Chuse, Gunche Mebaru Toru Dongwa. Gekep Ki Junkam Dija La, Gelen Nudin Toba Chepa. Zidu Denpe Zhongku Zubjun Chi Pe Langcha Tang Tsampe Junkam Kuryu Ki Chukyong Mala Gunche Mebaru Tugu Tsangdu Donghua. Zidu Denpe Zhongku Zubjun Chi Pe Besun Biyip Kachik Jun Sarwa Cheba Chegi Mima Mangso Ki Junkam Kuryu Tegi Topsoro Ta Gisoro Desoro Che Sami Chebara Toro Donggu Yinshi Dunyu. Chargyo Nang Junkam Kuryu Ki Buse Lekso Donghua Ta Bakso Nyungzhi Ta Tenyung Tunchuro Junkam Mala Songkyong Ta Junkam Kuryu Ki Nyengguo Cuijin So Kekung Si Nang Mikse Zuo Jubke Gui Ti Xie Yue. Zidu Denpe Zhongku Zubjun Chi Kyuni, Jizu Ringlu Tingrib Jengki Gekeb Kyun Yung Ne Zubjun Chi Pe Mikbe Ki Jin Xie Yin. Rikji Kepe, Tadien Denpe Zidu Denpe Zhongku Zubjun Chi Pe Longa Zengki Chargui Zhonga Pa Yin Nang, Cho Dun Ki Zunne Lengen Gui Ti Xie Pe Nang, Kyun Yung Ne Lekso Dongwa Ta, Bangme Cho Gyuru Mala Denpe Jukyong Chi Chakdaan Tsersi Chimpo Sum Burdu Tunpa Chi Yue Chi Song Yub Shi. Chargui Nang, Namwe Chudang Ta, Sazang Ki Mengtab Yabu Yabu Ta, Sasun Soru Ta, Bakso Ngwebu Sabe Jukyong Chachu Kyun Yong Nian Langlin Darwa, Junkang Mala Lekso Donggyuru Jigyur Chargui Ta Gwindi Donghua, Namsi Gyundu La Kade Hurta Chokwa, Bangme Ki Tunki Ta Chua Ki Ta Gyongyur Chakwa Chepa, Zidu Denpe Zhongku Zubjun Ki Dija Ki Tati Songwa, Zidu Denpe Zhongku Zubjun Ki Genlin Mala Tugu Changdu Donghua So, Cho Dun Te Ki Zunne Lengen Gui Ti Xie Yu. Zidu Denpe Zhongku Zubjun Chi Pe Longa Zengki Chargui Zhongwa Pa Ni, Zidu Denpe Zhongku Zubjun Ki Kung Ki, Gekeb Rinpe Chi Dun Chargui Tomo Ti Yi. Rikji Kepe, Chargui Di Ni, Tengye Junkam Kuryu Songkyung Ni, Zidu Denpe Zhongku Zubjun Chi Pa Ra Likji Chi Pa Ti Tong Ni, Junkam Kuryu Songkyung Ni Dun Ti Bakzo Gokju Chi Pa Ni, Zidu Denpe Zhongku Zubjun Chi Pe Cho Su, Gokyu Ni Chonggyu Chi Pa Chun Pa Tang. Nyendon Gyami Sumchu Songa Loro, Zedian Zhongkui Mikse Ngunjuru Yongwara, Sashin Denpe Mengshi Ding Yue Chi Song Yubshi. 랑치 실송 랑게기 니노 겸이 숨주 송을로 리급 지도 된배 중국 믹스 시제 찬의 문교를 용화 제교다 뒤럽 뒤 뒤길을 경도 지나 중함 시배 균 용리 토로 진부타 방미기 공비 동당타 초계다 균 용리 주비 지도 된배 중국 고균의 준서와 제교시 롱아 생기 차르규 종업하니 롱아 생기 차르규 줍시비의 각주기 지도 인배전이 ngazin chi tu ki tu sam shi hin de ni dong ya mi sum ju song le zhe dian zhong gui mi xie ngun ju yong hua la ga zhe meng xi ding ge tan tian gen zhu yin bu shi
2: di ge le gu ne bi wen ne su sa gui ba le ge ge kong bi tan ju ju yin lian ga ne xin de chung hua de xin ne ni dong yi shu zhe zhu le ka sun bie ke qin ni ge zu ju nam chang ni zhe ren xiang zhu qi ba tan quan yu li le ge wei mi xie ge bi meng yu guo tong ju ru qi dong gu ye sum ju suan ge gu zhi qi sim ba shi 天呐，他留开心你组队南站去，三度七张，想住七三不是。他路内送，杰克空别谈，丢丢有两间去，只有来日作业的点钱谈，两只结棍呢，全国通就路，杰东规律彻底，南站开心，七东西别绝对组队切牌了，解决了切不提的，现在三对谈，这局不就去中康松江拉索，这局就去中门西这个开心，从今儿起三号东南查哇，区别来这开心，那局干脆转南三吧。 土人六岁，必须投动，轻松来着说，做那铁工属于不是。铁蛋吃几多，吃够十个糖，十九点半，这时蓝水三对所给吃得不了，规定抗拒东西又不糖。铁男将蓝金马教堂门外独立堂，人工蓝水推上的动画堂，这区聚集冲击了起，走出张西去，准确南边，准确来解决了切盘。
1: 新列级初任初对九局定十度动画所一天，表现特别关键，开启一级组织来跟看了，各地动静不息。第六个呢，别问内事，第六寸土让给给居民启动细菌，军队昂起了新不谈，天灾这一出不及，军械没把了连锁信念，在宣诉中的这一级出不了的干部了，规律三不年月，各个动机了行呢，第六道他们两个别把了，给团居民直接动下面送去组队团，团动启动新不谈。 启动人单东坡路，国路通州的街道工作局和谷塘计划公司呢，我所南扩大区域改革党社会改革工作组合成了七村协议不是。天能，有人不能接他，而且下轮南镇呢，启动协议昨天也不是。启动团在南马前给南巴的出票请，咱这村民启动干部路国路通州的街道协助新年，村民启动人单东坡路给，就是队员送去。所里村民这队员上，启动新年规矩协议军械没把了，加起了新月。
2: 人力经营连续全面解冻学生启动七八天大计，这些故事谈，参西不落地，级别学习所规矩及可留那么近了级别，给人给退股上班团队这大，恰巧是历史的一天，给团全面启动给细菌电表昂起了出新月。这个来困难比问难处。
3: 三国八日，中国所政坛女主杨志莲所内心的情况的行呢？当我出发了，中国所政内日记，他给队长，也就我去谈成军处新白天，当我恐怕来，也先来两个谈成军送派了去不是？天南，来国进步的队长对马来派了去不是？国国团内点呢？我都是被队长，也就我去谈成军送新白天，当我恐怕来，也先来两个谈成军寄派了去不是？
2: 陆队初期这些苏军团，陈东这些苏军，今朝接近这些苏军，女主准确给根据老些苏军所政界各个拉尔样馒头周围农村中央委员不是。马昭天内点呢，点下有农村马昭立柱长部的队长，也就我们平潭城中苏新白天，到我看我们来，也前年两个潭城中泥巴我潭，天南江南接近来这潭，可追接近来这，不然接近来这。
1: 这是牛肉节来这节，参加家境的主演去，也给客户所来有不是。第二个问题，别问你去，三个月八日，你家的工作级别，龙安村去，七个月主席别进去，平常给新来谈，重新工作给这一重点，三九六用着，从头到尾许多情况了。平常给新村来端了，陆局长先给重点特别不提，今年新别不怕的，也用给端点多来吧。
4: 重视级重民美丽常用规矩就被拥抱，落日常用，也叫古刹端盘的。而且，也用给昂唐布的立法堂，重给堂重视级拥抱特别，二三年二三年把的冲突情况。二周美博给美丽常用拥抱，过了七年的解约。二年新来团队给陆局级新都三百多万，人民币钱呢？三十多万新个，目前十几个中央系统，超短转盘堂。第六，主力团队端起家堂中央新盘。 下工我送他，我在团子一个团子家里给我，讲到几天说，公鸡贴片切片，新来团子我给准备新月，送你重视一个那么巧用的历史情况。
1: 롭소타 면주 뒤칸체라 겐린 뉴딘 톱지 림지체나 사듀 첨듄 지도 딘베 총습 직동 주마타 시림기 겐다탄 주시 동지 시세 계속 급주 광을에게 유 신의 전제 시대 민의 대결 뒤에 도바 네타 지야 소기 전제 서류 도구 락달 제시 로달 전제 민앙 아동 학점 총습도 균이 락제 겐산랑 바타 칠레 시대 민의 미팅 취직다 초동 숨길라 소중 시대 총습 달게라 초용의 대결 체유 바제기 총제 상부 토유 부시
2: 디게레 군의 비외네 추 Nyechara, yadru nyutub che xin baigang yin xin, rinnu la dian tian, dhuri lam xin baiba tan, rangu ngang dhuri ki bhuze la xipsir che ban tian, nui mi kursung ki dhuri zui nyara che bai par, talo saja mangbu dhuzi kang ki, rinnu tan nui mi la zi saba che pe, dhuri ki bhuze la gerin tu bai kar, chumre to bhuge le la rinkun yakwa rak bai pe chung ngui yu.
1: Dig li guni bai bani su, Nyechara, ge gen topchir tong wei le chati, Gewe lupsu tuncur ngang buse tortong chargui jebe tolo bezu kanki sukji tam. Goyi chato lupji nup gyudu gyube cherchi nisa legor yi ceden ikja gelin letun sukchung ki nyamji letun la gundi tongwe beri sondu di zongwe gewe lupcha chimuru zogyu. Bijin gewe lupchin tan, Tianjin lupchin, Shandong lupchin, Zhongyang miri lupchin, Zongwe lupchin, Zongwe miri lupchin so shenup gyugi tolupchul haksam ki bezu kanki gunzin tan. Legui gengzin ba chondur chungne, chengzin rignu la denne, tolo bezu kang chogyur kongpe donwa di, tuncur ngang, buse tolo tangne, sartu la siamdi shu shebe judun soor mingne, beri dingsab che yu. Bijin gewe lupchin bezu kanki gunzin wang xian fangki sargui be jenri tangne nanggup. Ngan zui dikbu nyamdu ta, nyamju, nyamchi che yi, gundi donwe lege lam zui shik chakwar che xin yu. Bena, jingne, ngan zui jingcum che chi jebe namchang shik nyamdu di yu. Nganzu Bijin Giwi Lopchen Ki Nichi Jin, Jiyu Lopchen Ta Tietri Xiongne, Cheti Sobo Zenzu Ta, Zenzu Ki Nishu Lopchen Ki Laka Xiongne, Nyamchu Chi Xingyu. Nini, Nganzu Lopchen To Bezu Kanki Ledu Mine, Lopchon Ta Tungku Nyamchu Ki Chiku Bi Xingyu. Tena Chepchi, Nganzu Bijin Giwi Lopchen Ki, Rang Ki Sardu Tungku Jitar Chene, Rogyur Cheyu Ki Lopchen Ta La, Goyi Gyu Cuiship Chi Xingyu Jisung Yubashi. 시도중화식은 비진 기회 롭진 비즈 강티 계급 준비 남자 니기 니티 챔버 인베 문제 대공 비딥 시엔디 수표다 랑드 케텐 정시 주 고이 제바 진숨 치티기 차도 수중 주바 비즈 강기 레미 레네네 제디 무중 제바 소기 제답 규 종의 계획 롭진 소 미리 서괴기 토림라 인베 예네 니피 로교로 제규 Nidong Nizhiang lo Khunara, Tsongwe Ta Sichuan ki Miri Sikui ki Tolopla Chongne, Rinzi Che na Keden Chengxi Tungkong Zui Mangbo Goyi Wata. Chengyong Miri ki Gilob Miting Chisung Lakzam Suchong Chepaso, Sinu Yue ki Tolop ki Ceden Yixi Tungkong Ta, Chile Siden Mine War ki Heba Nuiden Ngang Seyu. Tsongwe Gewe Lopchen Bizu Kang ki Guzin Li Wenzu Yi. Bijin Gewe Lopchen Bizu Kang ki Tungyong Rinpur Nganzu Bizu Kang la Kade Rokyor Chexin Yu. Tini niti riku inbe chanye, nyelam lo xe xing. Ngan zui lopchara, betib chita lak xente su piwe. Ngan zui bezio kanki betib ki nari piusum soksu xinpe kara. Tantung lopchen ki chitin tan xeja jebo soki tetu nyubo chumbu tun yu ji sung yubashi.
2: Sengi lingye, kongsi san gyuru nye du xiu ken den zi wangye la tan basan hamu hin, li zeng gen kunan ken da wa cilin la shi.
4: Mimi da chi ki, ngan zui lak bar chu gi ji.
5: Mimi bu jiki, nganzu lebur chukiki.
4: Chu chuti jiki, nganzu chuchu lembarchi.
5: Chakdo yubi chichuyi, mu chi yishinzi lembarchi.
4: Mi jiki zheyangxi, gyangzhu checho.
5: Nyamzho rinu zhewani, ngemji dende, yangcen shiki.
4: Sochu kang shiki, yuki minan, yongwarchi.
5: Miri kaki, tunji yage da, tuimung kubini, 中华民族的作战内色党都属内色，热望内色建议。